엄마 공룡이 어떤 리본을 달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의 주인공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에는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창처럼 뾰족해. 이빨 하나의 크기는 최대 30cm이고 이런 이빨을 무려 60개나 가지고 있어. 정말 무시무시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큰 머리와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 이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 매우 단단하고 커다란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뒷다리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어때? 작고 귀엽지?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지상 최강의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주황색이구나. 주황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주황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악세사리를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꽃이 달린 헤어밴드를 하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의 주인공은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해. 카르노타우루스는 육식험소라는 뜻이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르노타우루스는 육식공룡이야. 이름에 황소가 붙은 이유는 눈위에 작은 뿔이 달려있어서야. 카르노타우루스는 다리 근육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 정말 빠르다. 카르노타우루스는 티라노보다도 짧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카르노타우루스는 매력적인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노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주인공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거대한 남쪽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대형 육식공룡이야.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이빨은 20cm 정도이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을 하고 있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잘 발달된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뼈의 비율로 보아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강한 턱힘은 없었지만 빠르게 입을 열고 달릴 수가 있어서 이 점을 활용해 먹이 활동을 했다고 해. 그리고 가늘고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0: 좋았어. 엄마 공룡은 초록색이구나.
1: Where is the green?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초록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색깔의 리본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노란색 리본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소개할 주인공은 트리케라톱스라고 해. 트리케라톱스는 세계에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초식 공룡이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리케라톱스는 눈 윗부분에 두 개, 코 부분에 한 개, 얼굴에 총 세 개의 뿔이 나 있어. 이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뒤에는 크고 멋진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데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 트리케라톱스는 큰 몸통과 굵고 튼튼한 다리, 멋진 꼬리를 가지고 있어. 트리케라톱스는 정말 멋진 초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상어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상어의 설명을 듣고 엄마 상어의 생김새가 그려진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상어가 어떤 모양인지 외형을 그려보자.

엄마 상어는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색. 좋았어. 엄마 상어가 어떤 색깔의 리본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상어는 하늘색 리본을 하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상어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상어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를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메갈로돈이라고 해. 메갈로돈은 2800만 년 전 바닷속에 살았던 대형 고대 상어야. 메갈로돈의 이름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메갈로돈이란 이름답게 이빨이 매우 크고 튼튼해. 이빨 하나의 크기가 최대 20cm나 해. 몸길이는 최대 20m, 몸무게는 최대 약 103톤이야. 정말 엄청나지? 메갈로돈은 고대 바닷속 최강의 대형 육식 상어야. 함께 엄마 상어를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노란 꽃이 달린 화관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0: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야. 스테고사우루스의 이름의 뜻은 등에 솟아있는 골판이라 불리우는 뼈들로 인해 지붕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스테고사우루스의 몸은 머리에서 꼬리로 갈수록 몸의 높이가 솟아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 다른 코끼리와 비슷해서 발 뒤꿈치를 두꺼운 지방층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무거운 체중이 발뼈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소음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덩치에 비해 머리가 매우 작은데 뇌의 크기가 호두만큼 작대. 꼬리 부분에는 골침이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데 강력한 포신용 무기로 쓰였다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초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란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얼룩상어, 청상아리, 뱀상어.

0: 강원 흉상어. 표범상어. 블랙팁 샤크. 돌목상어. 강원 흉상어.
1: 어떤 상어일까? 얼룩상어. 한도상어. 괭이상어. 표범상어. 철갑상어. 백상아리. 레몬상어. 마귀상어. 청상아리. 장완흉상어. 비상어. 블랙팁 샤크. 뱀상어. 톱상어. 황소상어. 고래상어. 돌목상어.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뱀상어야.
0: 안녕, 뱀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장완용 상어야.
0: 안녕, 장완용 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레몬 상어야.
0: 안녕, 레몬 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철갑상어야.
0: 안녕, 청갑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청상아리야.
0: 안녕, 청상아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환도상어야.
0: 안녕, 환도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돌목상어야.
0: 안녕, 돌목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상어가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런, 상호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확인을 해보자. 너무 아프겠다. 빨리 치료해주자. 우선 치아를 치료해주자. 부서진 치아를 만들어주자.

마지막으로 찢어진 꼬리를 치료해주자. 좋았어. 완벽해. 상어가 건강해졌어. 앞으로는 조심히 다녀, 상어야. 우리 다 같이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숫자

새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물개.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뱀상어.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두공.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찾았다. 황소상어.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백상아리.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바다 코끼리.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범고래.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찾았다. 장완형 상어. 상어들을 모두 찾았어. 뱀상어. 황소상어. 청상아리. 백상아리. 장완형 상어. 안녕. 저길 좀 봐. 숲속 동물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 누군가의 생일인가 봐. 안녕 생쥐야. 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사자였구나. 우리 같이 생쥐 친구가 찾는 사자를 찾아보자. 사자는 빨간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어. 악어가 낚시를 하고 있어. 사자의 생일 선물로 물고기를 주려나 봐. 우와, 대단해. 빨간 선물 상자를 찾았어. 상자 안에서 핑크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사자는 갈색 갈기를 가지고 있어.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토끼와 곰이 연주를 하고 있고, 미어캣과 돼지가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추고 있어. 정말 즐거워 보여. 써미와 떠니도 보이네. 안녕.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소니와 치타가 동굴이에 올라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누굴 기다리는 걸까? 아, 생일 파티에 같이 갈 독수리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속에서 파란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사자는 갈색 갈기를 가지고 있어.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양, 알파카, 팬더, 초식동물 친구들과 여우, 늑대, 호랑이.

0: 육식동물 친구들이 함께 파티 음식을 먹고 있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코끼리와 얼룩말, 기린과 고릴라가 사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모여있어. 그런데 주인공인 사자는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있었구나, 사자야. 함께 사자를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남방구는 북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이콜.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에 빵만이 탑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이에요.
1: 산불이 커질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신속히 가자.
4: 뽀로로 숲한 놀이터.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내가 주주. 안녕, 내일 봐.
1: 귀여워.
2: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1: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0: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1: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0: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어?
1: 잘 봐라, 큐. 댄스, 대회.
0: 우와, 멋진데?
1: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큐?
0: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1: 큐.
0: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3: 선샤인 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4: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5: 아,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0: 내 우승 상품.
6: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3: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0: 정말이야, 셀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3: 지금?

0: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이때 맞지요?
2: 위험해!
1: 아휴,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0: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즈?
1: 알았다, 뿅!

0: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0: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1: 어? 어? 어? 이것 봐.
2: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있어. 뭐?
3: 와, 재밌겠다.
2: 어? 저 반짝이는 게 뭐지? 가보자. 비켜, 비켜!
1: 뭐야?
3: 밀지 마요.
4: 댄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2: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0: 하지만 춤은 싫은데.
4: 어?
2: 어? 어? 이거 그냥 줘. 당장.
4: 네?
5: 잠깐, 루시.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게 뭔데?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5: 네, 이 춤이면 웃음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5: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2: 하긴 그랬지.
5: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2: 알았어.
0: 타로, 핑크비쥬, 나 어때?
6: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7: 쥬쥬, 이제 그만하자.
8: 그래, 너무 졸리다, 큐.
6: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9: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빌 댄스 대회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8: 쭈쭈, 너 왜 그러냐, 큐?
2: 나 너무 떨려.
10: 긴장하지 마, 쭈쭈.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2: 맞아, 난 할 수 있어.
9: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주주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이 말썽쟁이들이.
2: 와,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잘 보십시오.
1: 준비해줬잖아. 루시잖아.
3: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0: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우리가 가서 주비주들을 데려오자. 변신하는 게 좋겠어. 응.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슛!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턴인데! 네 멋대로 다크 랜턴! 공격해! 네 멋대로!
2: 미러쉬!
1: 네 멋대로!
0: 왜
1: 그래? 어디 아픈 거야?
0: 야, 괜찮습니다.

0: 여기 잡고 싶습니다. 냥.
1: 맛있겠다, 냥.
2: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 얼른 돌아가야겠어.
2: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4: 루시까지?
3: 괜찮아. 어쨌든 자유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2: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5: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본자 최고! 슈비즈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슈비즈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맛있는 것도 많다, 큐.
3: 저건 뭐지?
1: 퍼플비드다, 뷰.
3: 저기서 뭘 하는 거야?
5: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6: 여기 봐주세요.
7: 우와, 역시 멋져.
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3: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그러자, 뷰. 안 돼, 거기서.
0: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1: 네.
8: 주주!
1: 주주! 감사합니다.
5: 아휴, 이젠 주주까지.
3: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3: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3: 선샤인 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2: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3: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9: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3: 저렇게 놔둬도 될까?
4: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1: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3: 그래.
1: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2: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이리야.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3: 엄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2: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3: 저기 루시 아니야?
4: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1: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2: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4: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1: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0: 다 비켜 비켜 어? 다 비키라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1: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0: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2: 미아가 위험해.
3: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2: 하지만 주비쭈들이 안 보여.
1: 어이 참,
3: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4: 우리 탈갱이었어.
5: 주주, 서둘러야 해.

0: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시크릿 매직 페이드!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트윙클 부트 어!
2: 스피드업!
0: 고마워, 신디!
1: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0: 네 멋대로!

0: 없지. 네 멋대로. 위험해.
1: 바로 진정.

0: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0: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2: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2: 레드나이트, 뭐해?
3: 힐링! 마법 장성이! 주정!
0: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1: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텟텟 레인보우
2: 힛.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2: 우린 그만 돌아가자.
1: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거 어째?
2: 무서워.
0: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진짜 빨라. 미스팅 에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0: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1: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2: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3: 가버렸나 봐.
2: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아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남,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2: 식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열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짜잔! 이게 바로 모래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뚝딱 모래성!
1: 에이, 실패네.
2: 모래성이 실패네.
0: 하지 마, 봄이!
2: 거지 매, 거지!
0: 그만 따라해!
2: 그만 따라해!
0: 봄이 떠!
2: 나!
0: 나 먼저 갈 거야!
2: 거지, 장난이야, 장난!
1: 거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2: 많이 난 것 같은데.
0: 이제 폼이랑 안 놀아. 어?
3: 코코미 너랑 안 놀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코코미 진짜 너무해. 어? 어?
0: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
3: 맞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한다니까.
0: 진짜 진짜 싫어. 호미가 따라하기 장난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3: 호미를 따라하는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0: 에? 호미를 따라하라고? 난 싫어.
3: 우리 말고 따라하기 대장 콩콩이가 있어.

0: 케미, 나왔어. 어? 콩콩이 왜 혼자 있어?
1: 어서 와, 코미. 콩순이는 잠깐 집에 다녀온대.
0: 쉿! 따라할 친구도 없고 재미없어. 흥! 불량놀이나 하자.
2: 아야, 아야.
0: 따라하지 마, 콩콩이.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2: 아야, 아야.
0: 따라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그렇다면 이걸 못 따라하겠지. 그렇다면 이번엔 절대 못 따라할걸. 어때? 못 따라하겠지?
1: 야, 우리 콩콩이 정말 오뚜기 같은데.

0: 그러니까 왜 자꾸 따라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곰이, 곰이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설마 콩콩이도?
2: 콩콩이도? 곰이도?
0: 나도 콩콩이 좋아.
2: 이게 아닌데.
1: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2: 제발 그만 따라해.
3: 팀이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콩순이는요?
3: 지금 콩콩이랑 놀고 있어. 콩순이 방으로 가볼래?
1: 네.
4: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워.
4: 뭐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1: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4: 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그러니까.
0: 그게 뭐야?
5: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4: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0: 나도 보고 싶다.
1: 역시 내가 슈퍼 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2: 아니야, 걱정 마. 네가 꼭 슈퍼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0: 나 준비됐어.
2: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슈퍼 영웅이 되기엔 너무 느린데.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4: 디미,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0: 뭐라고? 안 돼.
5: 엄청 빠르다.
2: 좋았어. 첫 번째 훈련 성공요. 힘 기르기 훈련 준비 시작.
4: 우와, 힘이 힘 진짜 세다.
1: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5: 이게 뭐야?
2: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디미의 사르르 쿠키.
1: 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0: 알겠어.
2: 더 큰 소리로.
0: 와, 하, 하, 하, 하.
2: 아빠, 쿵쿵이 왔어요. 쿵쿵이 잘 놀고 있었어?
6: 일찍 왔네, 우리 쿵쿵이. 쿵쿵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2: 네.
1: 쿵쿵아, 잠시만.
2: 희미, 잘할 수 있지?
0: 안녕. 난 슈퍼 영웅 팀이야. 슈퍼영웅 같더라.
5: 맞아. 사르르 쿠키 없이도 커지다니 진짜 멋져.
2: 힘이 정말 최고야.
1: 나 다들 부끄럽게 왜 그래.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티니였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곰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티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0: 키미도 있네.
1: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0: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키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0: 오, 좋겠다.
1: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0: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1: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2: 우와, 빨리 보여줘.
0: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0: 당연하지.
2: 오, 크리퍼스 맛있나.
0: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부러졌잖아.
0: 어,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근데 티미,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2: 비밀이...
1: 어이, 알려줘.
2: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1: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신이 선물이라고.
1: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1: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티미, 호빵 보여줘.
1: 돌아왔어.
3: 무슨 선물이야?
5: 궁금해. 빨리 풀어봐.
1: 이게 뭐야?
5: 기적이네.
3: 아기 거잖아.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1: 잘했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있어. 먼저 가볼게.
1: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2: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0: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2: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어?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2: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2: 응.
3: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1: 우와! 아띠!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7: 블릭소! 클릭소! 몰라내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블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블릭소!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2: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소다, 초코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3: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1: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2: 아, 금방 돌아올게.
1: 어? 어디 가는데?
2: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1: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4: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5: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1: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6: 당연하지, 포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7: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2: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6: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3: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2: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7: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2: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7: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2: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7: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7: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응?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0: 자!
3: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Yeah.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0: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펄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포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쪼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집착 좀. 저게 뭐야?
0: 거북?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2: 다 두더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0: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2: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3: 배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1: 어?
2: 우리 호부와 주둥이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짠! 어?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2: 아, 어디 그럼 한번 맛이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3: 화성에 눈이 내려요.
4: 오,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0: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5: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4: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6: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7: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8: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0: 그래, 통통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7: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9: 응, 준비됐어.
5: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7: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9: 기다리다!
7: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0: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7: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9: 그래, 아미!

0: 고마워, 기가빌더.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2: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빌더 팀.
1: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3: 좋아!
1: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맞아봐봐라. 네.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0: 괜찮아.
1: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0: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터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네,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3: 드디어 눈사람 완성!
0: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3: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5: 내가 먼저 도착했어.
3: 아니거든. 저, 얘들아.
4: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6: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5: 좋아,
4: 가자.
3: 얘들아, 잠깐만.
0: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타월을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어머 살려!
1: 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저게 뭐지?

0: 괜찮아?
1: 어.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0: 포부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덮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 들더 변신.
3: 기가 들더 변신.
4: 헛기본 변신 완료.
5: 마이티본 변신 완료.
6: 레이본 변신 완료.
7: 스케이본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멈춰!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두더지들은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거기 서! 눈덩이 발사기!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1: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0: 넌 할 수 있어. 마이티 살려줘.
1: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0: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1: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2: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3: 마이틴!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4: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0: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4: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3: 마이틴,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1: 뭐야, 기다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덤덤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즈 하세요.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11: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10: 출발.
11: 돼버리가 두 번 갔다.
10: 3인 쫓아가야지.
1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뚝딱뚝딱.

0: 본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3: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테라시티 대종전. 전기를 돌려줘.
7: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6: 네? 무슨 날이요?
8: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7: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2: 어? 루루는 어디 갔지?
9: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6: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7: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6: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2: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9: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6: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10: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1: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0: 큰일 났어.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2: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2: 기다리다 출동.
1: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사 키 챔피언 마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5: 이런, 하필 망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0: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6: 안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7: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5: 근데 어떡해.
1: 얘들아, 이것 좀 봐.
2: 이게 뭐야?
7: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5: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7: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8: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7: 혹시...
1: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8: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1: 어디 가?
0: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5: 잘 모르겠어요.
7: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1: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9: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7: 호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9: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1: 저게 뭐지?
9: 하하!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7: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9: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는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7: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1: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7: 포키봇 변신 완료!
10: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9: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6: 모두 조심해!
1: 마이티! 피해!
7: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5: 그러게...
9: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6: 누구 맘대로?
9: 가진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8: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9: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8: 이것도 있지.
7: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8: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9: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8: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9: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0: 다행이야.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되라! 오늘도 인포맨쇼!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3: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6: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7: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8: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9: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8: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3: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6: 뭐? 방금 수도 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7: 포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3: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6: 알았어, 아빈.
7: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3: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0: 엄청난 슈퍼스틴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우와! 정말 멋진데?
1: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2: 그럼 난 2등.
0: 빨리 기다려라.
3: 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0: 진짜 못 말린다니까.
1: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에 온 뒤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는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오, 잠깐만.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똑이.
5: 세차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3: 레이브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스킬봇 변신 완료.
9: 기봇 변신.
5: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2: 혼자

0: 어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우리한테 맡겨.
1: 알았어, 아긴.
0: 보스, 제게 출력아!
2: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1: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2: 물론이지, 레이.

0: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누,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고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야!

0: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새 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 밀던.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술을 좀 즐겼지.
2: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4: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4: 오늘? 그래. 이야, 오늘 방 청소한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뚝딱.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제 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9: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핏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4: 우리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빨간색이구나. 빨간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빨간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리본을 달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의 주인공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에는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창처럼 뾰족해. 이빨 하나의 크기는 최대 30cm이고 이런 이빨을 무려 60개나 가지고 있어.

정말 무시무시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큰 머리와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 이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 매우 단단하고 커다란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뒷다리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어때? 작고 귀엽지?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지상 최강의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주황색이구나. 주황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주황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악세사리를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꽃이 달린 헤어밴드를 하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의 주인공은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해. 카르노타우루스는 육식한소라는 뜻이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르노타우루스는 육식공룡이야. 이름에 황소가 붙은 이유는 눈위에 작은 뿔이 달려있어서야. 카르노타우루스는 다리 근육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 정말 빠르다. 카르노타우루스는 티라노보다도 짧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카르노타우루스는 매력적인 육식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노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거대한 남쪽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대형 육식공룡이야.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이빨은 20cm 정도이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을 하고 있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잘 발달된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뼈의 비율로 보아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강한 턱힘은 없었지만 빠르게 입을 열고 달릴 수가 있어서 이 점을 활용해 먹이 활동을 했다고 해. 그리고 가늘고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0: 좋았어. 엄마 공룡은 초록색이구나.
1: Where is the green?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초록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색깔의 리본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노란색 리본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트리케라톱스라고 해. 트리케라톱스는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초식 공룡이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리케라톱스는 눈 윗부분에 두 개, 코 부분에 한 개, 얼굴에 총 세 개의 뿔이 나 있어. 이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뒤에는 크고 멋진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데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 트리케라톱스는 큰 몸통과 굵고 튼튼한 다리, 멋진 꼬리를 가지고 있어. 트리케라톱스는 정말 멋진 초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상어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상어의 설명을 듣고 엄마 상어의 생김새가 그려진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상어가 어떤 모양인지 외형을 그려보자.

엄마 상어는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상어가 어떤 색깔의 리본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상어는 하늘색 리본을 하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상어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상어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를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메갈로돈이라고 해. 메갈로돈은 2800만 년 전 바닷속에 살았던 대형 고대 상어야. 메갈로돈의 이름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메갈로돈이란 이름답게 이빨이 매우 크고 튼튼해. 이빨 하나의 크기가 최대 20cm나 해. 몸길이는 최대 20m, 몸무게는 최대 약 103톤이야. 정말 엄청나지? 메갈로돈은 고대 바닷속 최강의 대형 육식 상어야. 함께 엄마 상어를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노란 꽃이 달린 화관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0: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야. 스테고사우루스의 이름의 뜻은 등에 솟아있는 골판이라 불리우는 뼈들로 인해 지붕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스테고사우루스의 몸은 머리에서 꼬리로 갈수록 몸의 높이가 솟아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 다른 코끼리와 비슷해서 발 뒤꿈치를 두꺼운 지방층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무거운 체중이 발뼈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소음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덩치에 비해 머리가 매우 작은데 뇌의 크기가 호두만큼 작대. 꼬리 부분에는 골침이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데 강력한 호신용 무기로 쓰였다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초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0: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세가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클릭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뱀상어. 철갑상어. 얼룩상어. 청상아리. 뱀상어.

0: 장원용 상어. 표범 상어. 블랙팁 샤크. 골목 상어. 장원용 상어.
1: 어떤 상어일까? 얼룩 상어. 한도 상어. 뱅이 상어. 표범 상어. 철갑 상어. 백상아리.

0: 레몬상어. 마귀상어. 청상아리. 장환융상어. 비상어. 블랙팁 샤크. 뱀상어. 톱상어. 황소상어. 고래상어. 돌목상어.
1: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뱀상어야.
0: 안녕, 뱀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장완형 상어야.
0: 안녕, 장완형 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레몬 상어야.
0: 안녕, 레몬 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철갑상어야.
0: 안녕, 청갑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청상아리야.
0: 안녕, 청상아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환도상어야.
0: 안녕, 환도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돌목상어야.
0: 안녕, 돌목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상어가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랑 상호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확인을 해보자. 너무 아프겠다. 빨리 치료해주자. 우선 치아를 치료해주자. 부서진 치아를 만들어주자.

마지막으로 찢어진 꼬리를 치료해주자. 좋았어. 완벽해. 상어가 건강해졌어. 앞으로는 조심히 다녀, 상어야. 우리 다 같이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숫자를 세는 동안 잘 숨어야 해. 하나, 둘, 셋. 다 숨었니? 찾는다. 그림자 상어들이 모두 숨은 것 같아. 같이 찾으러 가보자.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청상아리.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물개.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뱀상어.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두공.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찾았다. 황소상어.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상어들을 모두 찾았어. 뱀상어, 황소상어, 청상아리, 백상아리, 장완형 상어. 안녕, 저길 좀 봐. 숲속 동물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 누군가의 생일인가 봐. 안녕 생쥐야. 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사자였구나. 우리 같이 생쥐 친구가 찾는 사자를 찾아보자. 사자는 빨간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어. 악어가 낚시를 하고 있어. 사자의 생일 선물로 물고기를 주려나 봐. 우와, 대단해. 빨간 선물 상자를 찾았어. 상자 안에서 핑크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사자는 갈색 갈기를 가지고 있어.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토끼와 곰이 연주를 하고 있고, 미어캣과 돼지가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추고 있어. 정말 즐거워 보여. 써미와 떠니도 보이네. 안녕.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소니와 치타가 동굴 위에 올라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누굴 기다리는 걸까? 아, 생일 파티에 같이 갈 독수리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0: 산에서 파란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사자는 갈색 갈기를 가지고 있어.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양, 알파카, 팬더, 초식동물 친구들과 여우, 늑대, 호랑이, 육식동물 친구들이 함께 파티 음식을 먹고 있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코끼리와 얼룩말, 기린과 고릴라가 사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모여있어. 그런데 주인공인 사자는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있었구나, 사자야. 함께 사자를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 간다 3인조 차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0: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0: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0: 8이야
1: 전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0: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가베 가족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잘 가, 주주. 안녕, 내일 봐.
1: 귀여워.
2: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1: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0: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1: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0: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어?
1: 잘 봐라, 귀여. 댄스, 네, 네.
0: 우와, 멋진데?
1: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큐?
0: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1: 큐?
0: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3: 선샤인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4: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5: 아,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0: 내 우수 상품.
6: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3: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0: 정말이야, 스텔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3: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0: 둘. 미안해! 아휴,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3: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주?
0: 알았다, 뿅. 뿅.

0: 어때? 나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0: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두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1: 이것 봐.
0: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있어.
2: 뭐?
3: 와, 재밌겠다.
0: 어? 저 반짝이는 게 뭐지? 가보자. 비켜, 비켜!
1: 뭐야?
3: 밀지 마요.
4: 댄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0: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5: 하지만 춤은 싫은데.
4: 어?
0: 어? 어? 이거 그냥 줘. 당장.
4: 네?
6: 잠깐, 루시.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0: 그게 뭔데?
6: 하하하하.
0: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6: 네, 이 춤이면 우승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닌 것 같은데.
6: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0: 하긴 그랬지.
6: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0: 알았어.

0: 타로, 핑크피쥬, 나 어때?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1: 쥬쥬, 이제 그만하자.
2: 그래, 너무 졸리다, 큐.
0: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3: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 밀 댄스 대회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2: 쭈쭈, 너 왜 그러냐, 큐?
4: 나 너무 떨려.
5: 긴장하지 마, 쭈쭈.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0: 맞아, 난 할 수 있어.
3: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쭈쭈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이 말썽쟁이들이.
2: 와,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저를 보십시오.
0: 죽여주잖아. 루시잖아.
3: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0: 이따.
2: 멋지다 루시.
1: 부끄러워.
0: 뭐야, 지금 날 응원하는 거야?

0: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우리가 가서 주배주들을 데려오자.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턴이네! 네 모태로 다크랜턴! 공격해! 네 모태로! 미러쉬! 네 모태로!

0: 레드 나이트!
1: 그린! 마법 정수기! 심장이...
0: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1: 야, 괜찮습니다.
2: 클링클링 미라클!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냥!
1: 맛있겠다, 냥! 냥!
2: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 얼른 돌아가야겠어.
2: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1: 역시 나야! 잘하고!
2: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3: 루시까지?
4: 괜찮아. 어쨌든 자유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5: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2: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6: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2: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본다 최고!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6: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7: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가 탓하지?
8: 맛있는 것도 많다, 큐.
7: 저건 뭐지? 저기서 뭘 하는 거야?
9: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2: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10: 여기 봐주세요.
6: 우와, 역시 멋져.
1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7: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8: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1: 그러자, 뾰.
9: 안 돼, 거기서.
2: 아니, 이분은 선샤인 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1: 네.
4: 감사합니다.
9: 아휴, 이젠 주주까지.
7: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7: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7: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6: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7: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8: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7: 저렇게 놔둬도 될까?
4: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1: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7: 그래.
1: 알았어.
9: 있지 않을까?
1: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2: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니가?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12: 목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2: 야,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7: 저기 루시 아니야?
13: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1: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2: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13: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1: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2: 네?
1: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8: 내 풍선. 내 풍선.
1: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8: 뚝.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1: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13: 미아가 위험해.
14: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13: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8: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9: 우리 탈경이었어.
7: 주주, 서둘러야 해.
11: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휴중.

0: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0: 시크릿 매직 필드!
1: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0: 트윙클 부트 업! 스피드 업!
1: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네 멋대로!

0: ちっ、リモテロ。おやめ。
1: タロ、死んじゃう。

0: 당신은...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그나이트! 공격해!
2: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0: 레드나이트 뭐해?
2: 킬링! 마법 장성이!
3: 진정!
1: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0: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캡텍 레인보우 스틱.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걸 없지.
0: 무서워.
1: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미스티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5: 가버렸나 봐.
4: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아휴.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6: 얼굴엔
8: 순하게.
6: 눈물엔
8: 더운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최.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밥으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재밌는 놀이. 누가 먼저 꽃을 샀나? 여기도 꽃이 있는데.
1: 어? 이건 너무 작잖아요.
2: 그러니까 빨리 달려왔어야지.
1: 난 달리기만 하면 맨날 져. 왜 난 느린 거야? 그래서 이런 꽃이나 찾고.
3: 이런 꽃이라니? 내가 뭐 어때서? 나도 꽃이야.
1: 넌 이름이 뭔데?
3: 내 이름은 애기 똥풀.
1: 애기 똥풀?
3: 애기 똥풀? 이름이 뭐 그래?
0: 얘들아, 줄기에서 애기 똥처럼 작고 노란 즙이 나와서 애기 똥풀이래.
3: 아~ 어때? 이름처럼 나 귀엽지? 예쁘지?
4: 예뻐. 그래도 난 크고 화려한 장미가 더 좋아.
3: 나도. 무슨 소리? 자세히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5: 맞아. 이렇게 큰 꽃들도 예쁘지만 둘에 핀 작은 꽃들도 얼마나 예쁜데. 모두 다 소중한 꽃이.

0: 무슨 소리?
1: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장미?
0: 애기 똥풀? 어, 뭐 세상에 너무 냄새 날 것 같아. 어? 자꾸 초라 해가지고. 네가 무슨 꽃이니?
1: 초라다니. 장미 너도 내 순수한 매력을 모르는구나.
0: 뭐? 매력? 너무 웃겨. 아니 매력이 무슨. 꽃이라면 적어도 나 정도는 대야 꽃이라고 할 수 있지. 난 꽃 중에 꽃. 꽃의 여왕이야.
2: 꽃의 여왕이라고? 왜?
0: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 장미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2: 저 나랑 결혼해 줄래?
0: 이렇게 서로 좋아할 때도 나 장미로 프로포즈 고백을 하고 또
3: 생일 축하해!
0: 생일 축하해. 생일을 축하할 때도 나 장미를 선물로 준다고.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열정적인 댄스를 출 때도 나 장미를 이용하지. 코우라 코우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어보나마나 장미님이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거울도 인정한 장미. 나 장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
1: 맞아 맞아. 나도 장미꽃 선물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역시 장미꽃이 예쁘긴 하지.
2: 그렇긴 해.
0: 우후. 너희들도 뭘 좀 아는구나.
1: 그래. 장미 예쁜 거 나도 인정.
0: 뭐야, 애기 똥풀. 너도 나 인정하는 거였어?
1: 그치만 넌 사람들이 잘 가꿔줘야 자라는 꽃이잖아. 우리 들꽃은 혼자서도 씨를 뿌리며 피바람도 이겨내고 들판에서 잘 살아남지.
2: 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4: 그래. 들판에 꽃이 피면 봄이 온 것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5: 맞아.
1: 정원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더 예쁜 꽃이야. 어?

0: 어머 세상에. 네가 무슨 꽃이야. 아우 내 정신 좀 봐. 정말.
1: 자꾸 보니까.

0: 예뻐.
1: 나 원래 노란색 꽃 좋아하잖아.
2: 그치 그치.
3: 어머머머, 얘들이 정말?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2: 그리고 벌들도 우릴 좋아해. 우리가 들판에 가득 피어서 맛있는 꿀을 선물하니까.
3: 나도 주거든.
2: 참, 개미들도 아주 날 좋아해.
4: 개미도?
3: 개미들이 널 좋아한다고? 아니, 개미가 왜?
2: 그건 우리가 뿌리는 씨앗 때문이지.
4: 씨앗?
2: 들판에서 피어난 우리 때가 되면 씨씨씨를 뿌리지.
0: 애기 똥풀 씨앗이다. 씨앗에 붙은 말랑말랑 젤리 진짜 맛있어.
2: 개미들이 내 씨앗을 갖고 개미굴로 가면 우린 거기서 또 싹을 틔우지. 개미도 인정한다. 정말 대단하지.
4: 우와, 애기 똥풀 대단하다.
3: 난 나만 최고의 꽃인 줄 알았는데, 애기 똥풀, 너도 꽤 괜찮은 꽃이었네.
2: 당연하지.
5: 애기 똥풀은 작은데도 참 씩씩하다.
2: 난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주 아주 소중한 애기 똥풀이니까.
6: 꽃이 소중하듯이 보자. 우리 마리꽃, 또 하리꽃, 우리 조화꽃, 그리고 별이꽃. 각자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소중해.
7: 맞아. 나도 달리기는 느리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더 많아.
2: 좋아, 난 동아리 많이 알잖아.
6: 맞다.
7: 이제부터 나도 애기 똥풀처럼 자신감을 가질래. 애기 똥풀아, 고마워.
2: 아이, 뭐해.

0: 노엘이꽃, 선유리꽃, 승범이꽃, 성리꽃, 또 하리꽃, 조화꽃, 마리꽃, 별이꽃까지 정말 다 예쁘다.
1: 그리고 딩동쌤 꽃도요.
0: 아, 정말? 그럼 우리 다 꽃이야.
2: 딩동댕 친구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나는 꽃이야. 그럼 이번엔 친구들 차례!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식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빵빵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5: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6: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7: 빨리 열어봐.
5: 왔어, 왔어.
7: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8: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1: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7: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1: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3: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9: 정정당당 오늘날!
3: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0: 그러니까 반칙하면
11: 안 돼요.
10: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1: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2: 보기 좋구나. 우정.
11: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2: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3: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3: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11: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3: 잘 부탁해.
11: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14: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5: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10: 역시 희망이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11: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2: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1: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인 나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10: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출발!
5: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2: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0: 다시.
1: 안 돼. 다시.
2: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3: 네.
1: 잘 봐.
2: 자, 출발.
4: 오.
3: 이야.
1: 오. 비행기인 줄?
3: 너 손 빼본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2: 자, 지구도 준비됐지?
3: 네! 지구야 힐링!
4: 지구 화이팅!
1: 만나, 지구.
2: 자, 출발!
3: 케미! 밟으면 안 돼!
1: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3: 생명은 소중해.
5: 역시 지구야.
3: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4: 아, 네.

0: 힘내라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6: 그럼.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8: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밥도 못 먹게 왜 자꾸.
6: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줘라.
9: 범이 안경이
4: 뭐야?
6: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내 안경 뭐지?
6: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4: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6: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0: 지구야.
6: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놔.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6: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 있으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9: 으아!
4: 그거,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9: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자, 자, 자, 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9: 아, 아닌데. 아닌데요, 쌤.
4: 어?
9: 아, 웃겨.
4: 어? 뭐야.
3: 이게 왜 반짝이지?
4: 이상하다.
3: 이상해.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6: 밥도 맞으라! 새똥이나 맞으라!
11: 이것도 뭐야?
6: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6: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3: 나랑 범이랑?
4: 지민 사랑인가 보면 난리 칠 텐데.
3: 선생님,
1: 응.
3: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4: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1: 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4: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6: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이번에도 부석에게 소원을?
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6: 안 돼요.
1: 맞아요.
6: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1: 자, 모두 준비? 시작!
6: 야! 어, 살살해!
1: 우와!
0: 오늘 살살해? 괜찮아?
6: 너 지기만 해봐.

0: 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들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0: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5: 얼굴엔
7: 순한 킬킬
5: 술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거미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3: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습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이 큰 선물 하나 주지. 까꿍.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3: 역시 천재.
4: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3: 찍찍.
0: 사화 빛바랜 금메달.
5: 모범이 작성 진짜 잘하더라. 힘이 꼭 북극곰같이 셌어.
6: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5: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6: 내가 운동 좀 하지.
7: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8: 초능력?
7: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6: 그거 내 실력이야.
9: 실력? 실력은 무슨?
7: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10: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9: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1: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1: 예!
7: 5번.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5: 박수하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못 하자.
7: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자, 준비.
6: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0: 왔어.
1: 좋았어. 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잡아!
1: 어머!
2: 아하!
1: 어?
2: 어떡해! 아! 아!
1: 멈춰!
2: 아!
0: 범아, 괜찮아?
3: 대원장님! 한번더 샘플!
0: 자, 됐다. 분명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4: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4: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치? 없지?
4: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니,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4: 우리 한번개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랬어?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5: 처음 봐.
6: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
7: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4: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7: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4: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5: 가긴 어딜 가지?
6: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7: 좋은 말로 할 때 내 놓지.
4: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7: 돈 말고 아무 보석 내 놓으라고.
4: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암흑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쥐쥐
0: 주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4: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4: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5: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5: 분명 여기에서...
6: 반짝거리는 거 암흑 보석 내 노라지.
7: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8: 거짓말이지. 암흑 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9: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10: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우와! 엄청나게 작아!
5: 위험하니까 이렇게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8: 찍찍 마법
6: 불을 꾸물어지.
11: 번개맨 조심해요.
6: 번개 실드
0: 꾸물어 불이야.
5: 가짜는 사라져라.
6: 번개
11: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멍게맨.
6: 또 망했지.
0: 돼지.
12: 고마워.
0: 세상에.
7: 엄마 괜찮아?
10: 응, 이제 괜찮아.
0: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7: 미안해, 나 때문에.
5: 암흑 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다니. 하,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13: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땄다니. 진짜 기특한데?
4: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10: 그냥.
13: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4: 안 돼!
13: 사랑아?
4: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13: 아니, 사랑...
3: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4: 몰라. 이걸 어쩌지?
5: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4: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12: 어? 핑키!
3: 내 비밀도 말해줄까?
12: 아니야.
14: 뭐지? 잡았다! 개미나! 도와줘!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어, 그러네. 우와, 하나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9: 야 잠깐만 여기 계속 가고 있어.
10: 배고파.
8: 아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0: 1인이시니까 네. 1인당 라면 하나씩. 네. 1인당 라면 하나씩.
1: 와! 오, 나이스! 와!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3: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1: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라면.
1: 오, 와우.
4: 팩트.
3: 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우리 물이 없어.
1: 아까 그거 다 먹었어?
3: 다 먹었어.
5: 아까 조개 만드는데 썼어요.
3: 그러면 잠시만.
1: 이거 어떻게 부셔 먹어야 돼? 아,
3: 그냥 이렇게 부셔서?
1: 물을 생각할 것 같은데.
5: 라면장이야, 라면.
0: 물이 없으니까 네. 물을 좀 해야지. 증류라는 방법으로 식소를 좀 구해야 되거든요.
3: 네.
1: 증류요? 이번에는 물이야.

0: 증류.
1: 근데 라면 스프 안 넣어도 짜겠다.
2: 근데 증류가 빨리 안 되잖아.
0: 빨리 안 되기도 하고 엄청 조금 모여요. 그걸로 라면 못 끓일 텐데. 어떡하지?
3: 그래도 하긴
1: 시도라도 해야 돼. 해봐야겠다.
3: 해봅시다.
4: 물에만 안 들어갈게.
1: 됐다잉. 자. 됐다.
0: 일단 끓여야 돼요. 끓이고 일단은 얘를 가운데 담그고
3: 올려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0: 네.
4: 아, 이거 안 타야 되는데.
0: 그니까, 야. 수증기가 맺히나?
5: 오, 맺혀.
0: 네. 이거 좀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 저 조개 하나만 꺼내가지고.
0: 아, 할까요?

0: 아니다?
1: 아, 이거 영 아닌데.
0: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말고 뭐 없나?
1: 그러면은 뚜껑 어? 잠시만 뚜껑 이거 분해시켜 볼게요. 잠시만
0: 분해 같아?
1: 네. 그러면은 얘로 저거 빼고 네. 얘로 막아버리면은 수증기가 여기로만 나오잖아요. 페트병에다가 구멍 뚫어서
2: 오.
1: 오! 뚫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2: 어, 수증기 올라온다.
1: 그지? 이러면은 안에 보이잖아요.
0: 아, 얘가 이쪽 이 구멍에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 구멍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 그걸로, 그렇게 해서 뚜껑 쪽을 딱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 몇방울 생겼다.
1: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물론 속도가 느리지만.
0: 오! 그러네?
1: 얘네가 충분히 많아져야 이제 흘러서 아래로 내려갈 텐데.
0: 근데 확실히 딱 맺히는 게 보인다.
2: 라면 빨리 먹고 싶다.
1: 아휴 진짜.
0: 아니 몰라 그래. 거의 반 울상에 눈물이 고인 걸 내가 지금 괜찮았구나.
2: 라면 하나는 다 같이 부셔먹고 두 개만 끓일까요?
1: 그러면은 하나 가져와.
0: 어? 아니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
1: 그러게 오늘 중에 가장 밝은 표정 나왔다.
0: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2: 이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0: 맛있어.
1: 이거 내가 맛있다.
0: 응. 근데 물이 지금 고이긴 고이네.
1: 아니 15분째인가? 15분째인데.
2: 어?
1: 어, 아,
2: 그래도
1: 와.
2: 이 정도 와.
3: 물이 묻네.
2: 오.
1: 근데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이거 이걸 다 채우려면 한 10시간 걸린단 말이지.
4: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
4: 아닌 것 같습니다.

0: 내일 아침에.
1: 제가 오늘 지금 자요.
2: 자료 조사를 그 막 좀 했었다 했잖아요. 증류 말고도 물 깨끗하게 얻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구라고.
0: 사구?
2: 사구라고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거든요. 여기 모래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그 바닷물이 고이면은 그 모래 때문에 약간 막 걸러지면서 좀 덜 짠 물이 되는데요.

0: 아, 진짜?
1: 예. 아까 그 뭐야. 우리 그 조개 캐고 할 때도 약간 사고 같은 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거 빨리 모여? 이거보단 빨리 모여?
1: 이거보단 훨씬 빨리 모여.
0: 아, 그러면 당장 가자.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공포체험.
1: 그러니까.
0: 진짜.
2: 근데 여기 되게 뭐가 푹파했다.
1: 여기 웅덩이 어때요? 여기 웅푹 파인 게.
0: 어디 어디? 이게 웅덩이야?
1: 네. 지금 다른 데는 다 높은데 저기만 그 웅푹 들어갔잖아요.
0: 아, 그러네?
1: 이렇게 모래 언덕에 가려져 있으면서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거나 이제 같은 그런 데에는 깨끗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0: 자, 여기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여기.
1: 와.
0: 지금.
1: 와, 진짜 다양한 경험한다. 이쯤에 한번 봐봐요. 네.
0: 여기 쑥,
1: 그죠.
2: 물 보였다.
1: 와, 신기하다.
0: 지금 이게 물이 있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1: 오, 진짜 많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데?
0: 우와.
1: 지금.
0: 우와. 좀.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1: 네. 기다려.
0: 제가 좀 기다렸다가 물 고이면은 저거 다 채울 것 같은데? 오, 되게 많다.
1: 네. 진짜 많다.
0: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이거를 끓이면 되는 거잖아.
1: 네. 맞아요.
0: 제발 이번에는 진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1: 제발.
0: 우리 빨리 이거 빨리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먹자.
1: 이거 일단 걸러야 되니까 걸음 정리로 한 두 번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된대요. 좀 걸리는구나.
1: 계속 차게 부어놔도 될 것 같은데.
0: 그래.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무인도여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 찍어 먹어볼게. 어때요? 바닷맛이에요? 안 짜?
1: 나도.
0: 이렇게.
1: 오, 진짜다.
0: 그치? 아예 안 짜지.
1: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사구에 있는 물은

0: 안 짜네.
1: 짠, 아예 안 나요.
2: 오, 신기하다.
0: 와, 대박이다.
3: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아예 끓이면은 완전
1: 맹물.
0: 실제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정도 걸러서 끓여서 바로 먹으신대요.
3: 아, 이제 진짜 먹을 수 있겠다.
0: 아, 드디어.
3: 와, 진짜. 우리 이거 여기 온 지 몇 시간 만에
1: 두 끼.
0: 딱 12시간 만에. 라면 스프인지 알지?
1: 네.
0: 조금만 남았고 나머지는 좀 더 끓이면.
3: 이제 뭔가 됐지 않았을까? 우와,
1: 우와,
3: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1: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0: 오, 면 잘 익었다.
3: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행복하다.
3: 아, 김치 딱 있습니다.
0: 와, 와, 면 진짜 쫄깃하다.
3: 뭔가 꽃게 그 맛이

0: 맞아요.
1: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딱 꽃게 맛이다. 꽃게 맛.
2: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웬만한 뷔페보다 맛있었어요, 저 진짜로.
1: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무인도에 와서 두 번째
3: 식사까지.
1: 네. 와, 성공했습니다. 짠! 굉장히 클리어.
4: 라면.
1: 너무 맛있었어요.
2: 네, 맛있었어요.
4: 네, 진짜.
1: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세 끼째 네, 거를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데 네. 오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읍시다, 우리.
2: 네, 그렇습니다.
1: 이제 자요. 잡실까?
2: 네, 잡실까?
1: 잡실까?
2: 자요. 네, 이제 자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0: 아, 오, 되게 많이 구했다. 오,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그러면 바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 풀 수 있어.

0: 근데 여기 주위 심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쪽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칡넝쿨이네요. 따가지고 그 채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위에 뭐 막 산 올라가서 열매 같은 것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은 그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1: 아, 우와, 많이 폈네.
2: 왔어요, 왔어요.
1: 우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2: 너무 무섭다.
1: 어떻게 많이 고여 있었어?
2: 네, 많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
3: 근데 물이 어제보다 많이 고여.
4: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마지막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3: 마지막 음식이에요?

0: 예쁘겠다.
1: 왠지
2: 우디 막 이런 것도 있나?
3: 아니 우디? 산딸기일 뿐인데.
1: 오 산딸기 맞아요?
4: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1: 맛있겠다. 아 근데 되게 얼 진짜 되게 맛있겠다.
2: 되게 달 것 같아.
1: 그 커요.
2: 가자. 딴 데 가보자. 뭐야 이것도 딸기인가?
3: 딸기인가 보자.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어?
4: 토마토 방울토마토.
3: 아 이거 그거다. 저 이거 도감에서 봤는데 해당화 열매. 해당화 열매.
2: 해당화?
3: 예. 네.
2: 가시가 있어.
4: 나뭇가지.
1: 어, 되게 오, 많다.
2: 코너 들어갔다. 우리 어제 물프로 가면서 봤던 그게 칡?
3: 네, 이게 다 칡이래요.
2: 아, 이게?
3: 오. 여기 지금 이게, 이 보라색 꽃이 칡꽃이네.
2: 그러네? 오, 이쁘다.
1: 냄새 좋은 냄새 나요.
3: 근데 약간 좀.
2: 아, 딱 씹자마자 그, 살짝 단.
3: 그죠. 단맛이 딱 나오죠. 이걸로 차를 끓여먹는 것 같아요.
2: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옷이.
1: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딱 저희 먹을 거 되지 않을까요?
2: 꽃향.
3: 괜찮은 것 같아.
2: 좋아.
3: 이제 또 뭐가 있으려나.
2: 둥글레. 둥글레를 캐야 되니까. 둥글레가 있는데 찾아보자.
1: 그냥 숲이다, 진짜.
2: 근데 원래 둥글레가 이런 쪽에 있어.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3: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2: 자. 하. 그거.
3: 여기있다.
1: 아, 이거예요?
2: 파자, 파자. 우와, 여기 안에 꽉 찬 것 같아.
1: 엄청 크다, 이게.
3: 대박이다.
2: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오!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1: 됐다.
2: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1: 우와.
2: 와, 우와 크다.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둥글레가?
1: 와 진짜 크다.
2: 우와 가자 가자. 이거랑 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이제 좀 끓여 먹어봅시다.
1: 네.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2: 오잘
3: 되잖아요, 그죠?
2: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둥글레 이렇게 캤잖아. 이 둥글레를 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을 수 있어 이거. 자.
3: 되게
2: 더덕 같다, 더덕.
3: 그러게요. 이게 그 생긴 것만 보면 약간 삼유처럼 쓴맛이 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냥 그런 맛이 없고 아삭아삭한 맛만 있는 느낌?
1: 무 같아요, 무.
3: 맞아, 맞아. 아까 두 분은 해당화 열매를 안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줄게요. 네, 해당화 일단 위아래를 다 뽑아주시고.
2: 네. 여기 끝에?
3: 네.
1: 네. 냄새 진짜 좋아요. 방향제 같아요.
3: 오. 그 다음에 이 씨를 다 손으로 파낸 다음에 이제 빨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2: 어? 자두 같다.
3: 그쵸, 그쵸, 그쵸.
2: 복숭아, 전도 복숭아 같은 맛이야.
3: 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류로 약간 새콤한 맛이.
2: 맛있어.
1: 맛있다, 맛있다.
2: 색깔이 예술이야.
3: 녹차 같다, 진짜. 그럼 이거는 둥글레 칡찬가? 둥글레 칡찬. 오, 그 약간 뭔가 허브티처럼 그런 맛이 나요.

0: 흔치 않은 뭔가 이게 경험들이니까. 네,
1: 저는 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해봐가지고 괜찮았습니다.
2: 언니는 어땠어요?
3: 사실은 제가 가방에 뭘 숨겨왔거든요, 먹을 거를. 근데 진짜 먹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오, 진짜?
3: 네.
1: 아, 진짜?
3: 그래서 여기서 막 해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풍족하게 먹어서.
0: 풍족했어? 네. 풍족했는데 자꾸 눈물, 자꾸 왜 눈물이 고이는 거야, 얘기를 하면.
3: 연기 때문에.
0: 형은 뭔가 막 연습도 하고, 막 무대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한적한데 이렇게 오니까 아, 이렇게 뭔가 그 묵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1: 맞아, 1박 2일 여행은 진짜
0: 여행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소중한 추억이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4: 감사합니다.
0: 끝났다, 끝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SNS 영상을 또 이제 찍고 마무리 합시다. 네, 저희 삼돌이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곽 새끼를 성공했습니다. 예.
1: 와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자, 센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나갔다. 오늘 영종이는 우리 여기 무인도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뭐 따먹거나 낚시하거나 이런 게 경험이 거의 전무후무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직접 해본 게 너무 좋았어요.

0: 뭔가 별똥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1: 아,
0: 딱 소원이. 형이 그러면은 자장가 불러줄게. 자.
2: 저 진짜 잘 거예요.

0: 이러면 진짜 바로 이렇게 이러면 웃기겠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Like COVID. Like big ball. Like Rodri. Together.

0: 예!
1: 슬로우.
2: 아이 go slow.
1: Fast.
2: I go fas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하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굿소
9: 클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굿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토이 클릭소. 가배 가죠.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김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이에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등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번역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3: 아니에요!

0: 너무 배불러. 나도.
1: 안녕, 도레미 친구들.
2: 안녕하세요.
1: 우리 공놀이 하러 갈까요?
2: 어? 못하겠어요. 배불러요.
1: 아, 배가 부를 때는 방귀를 뀌면 편해져요. 친구들, 오늘은 방귀맞이 체조를 해봅시다.
2: 방귀맞이
0: 체조?
1: 방귀맞이 체조 시작.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3: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1: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스트레칭. 셋, 넷. 이번에는 발을 뻥뻥 차서 음식 내리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모두 손발을 털어볼까요? 신나게! 신나게!
3: 신나게! 신나게!
2: 어? 방귀다!
0: 방귀?
2: 날아간다!
1: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2: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나도요.
1: 배부를 땐 방귀맞이 체조를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3: 네.
1: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3: 안녕.

look at what she can do.

What's with all these puddles of water?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cream truck. Magic ice cream truck.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2: 쉬! It's a secret!
3: The little train is going on a picnic. Suddenly, it starts to rain.
2: Rain?
4: Oh!
2: Ice cream! I want ice cream!
3: It's Grumpy Jessie again. Hold on, Limu and Pepper.
2: You? Mm-hmm. Read? Ah, no.
4: Yes, I can read. The little train is traveling in the rain. The little train doesn't have a raincoat or rain boot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X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자동차와 탱크의 대결. 온갖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차가 살아남을까요? 셋, 둘, 하나, 출발!

이게 웬일입니까? 노란 차가 모래에 빠졌어요. 스포츠카는 통과할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차 바퀴가 모래에 빠져 헛바퀴만 돌고 있네요. 하지만 탱크는 늠름한 모습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빨리 지나가던 차가 모래 언덕에 걸렸어요. 오! 테크는 모래 언덕을 쉽게 넘어갑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은 장애물길입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바퀴 큰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마찬가지네요. 탱크가 장애물길을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0: 탱크만 살아남았어. 달려 달려.
1: 자, 이제 모든 자동차는 탈락하고 탱크 3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든 달리는 늠름한 모습 멋집니다.

0: 오늘은 너를 타겠다. 그럼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타야지. 야. 같이 가자. 태워줘야지. 우와, 나한테 그 처음 타.
1: 처음 타요?
0: 와, 진짜 재밌다.

앞에서 독덩이가 있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탱크, 너의 비밀은 뭐야? 꼭 찾고야 말겠다!

0: 앞부분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와! 내 뛴걸음으로 걸어도 제 걸음이 너무 엄청 커! 이쪽은 더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커, 너무 커! 와,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지? 와, 보통 내가 차를 밀면 되게 쉽게 흔들리거든? 근데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차량 탱크.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포로 무장한 차. 무게는 53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이렇게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은 특별한 바퀴 무한궤도에 있지.
0: 어? 이게 바퀴라고? 내가 아는 바퀴는 이게 아닌데. 어? 봐봐. 이런 게 바퀴 아니야?
1: 생긴 건 다르지만 이것도 바퀴야. 자동차 바퀴랑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 탱크는 여러 개의 바퀴가 벨트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한궤도야.
0: 아하!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봐야지. 오! 자동차 바퀴는 땅에 닿는 길이가 요만큼! 응? 짧고 무한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앞에서도 한번 볼까? 무한궤도는 넓고 자동차 바퀴는 좁아.
1: 맞아. 탱크는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길고 넓어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가고 웅덩이에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서로 다른 바닥을 가진 신발로 확인. 굽이 뾰족한 하이힐은 모래에 푹푹 빠져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는 푹푹 빠지지 않아서 잘 걸을 수 있어.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런 거지?
1: 맞아.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0: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어? 근데 이 많은 바퀴들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건가?
1: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0: 어? 그렇지 않다고?
1: 맨 뒤에 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거야. 이 톱니바퀴가 무한궤도에 물려서 다른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지. 바퀴 하나가 무한궤도 전체를 돌려주는 거라고. 게다가 땅에 닿는 면이 길고 넓으니까 어디든 달릴 수 있어.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무한궤도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어 있어.
0: 뭔데?
1: 탱크는 무한궤도 양쪽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0: 우와, 신기하다.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이 포는 왜 이렇게 길어?
1: 이렇게 길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0: 뭔데?
1: 포 안에는 나선형으로 홈이 파여있는데 포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발사가 되어야 명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0: 강력하다. 어, 이렇게 멋진 탱크 이번엔 들어가서 타볼래. 전 차장님 조종 부탁합니다.
1: 오케이.
0: 무한궤도를 굴려라. 어디든 달려.

역시 탱크가 최고야 최고. 어? 어? 저게 뭐야? 어? 적군 출현! 적군 출현! 발사 준비! 발사! 그렇지 그렇지! 어? 저쪽도 적군 출현! 어? 이쪽도 적군 출현! 어? 사방이 포위됐다! 어? 사방이! 지원 요청! 지원 요청!

0: 역시 대한민국 군인은 강해 강한 친구 대한육군.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지.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1: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야,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1: 파김치가 된 콩지?
0: 에이, 사람이 어떻게 파김치가 되냐? 파김치를 만드는 콩지겠지.
1: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0: 그래.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우와. 오, 콩지다.
1: 옛날, 마음씨 좋은 언니 콩지와 마음씨 나쁜 동생 팥쥐가 살았어요.
2: 어머!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3: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2: 아유, 언니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음식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꿀떡이나. 근데 꿀떡같이 달콤한 거 먹으면 짭조름한 냉면 땡기는 거 알지? 어? 아, 냉면은 근데 반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아, 후식으로는 달콤한 약과. 아, 식혜. 아우, 근데 식혜는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빼.
1: 그리고 팥쥐 생일이 되었어요.
2: 언니! 아우, 배고파지지. 어머나! 이 많은 걸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0: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크크크크크크크.
2: 뭐?
0: 손이 커?
1: 갑자기 왜 손이 크다는 거야?
0: 콩지 손이 엄청 큰가 보다.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줘야지. 꺼져라, 뿅크크.
2: 내 손이 왜 이래?
0: 콩지 손이 진짜 커졌어. 뜻을 모르면 절대 마법이 안 풀릴걸.
2: 언니 손 진짜 크다. 그 큰 손으로 약과 좀 가져와. 약과가 빠졌다.
4: 아차차, 약과를 깜빡했네. 금방 갖다 줄게.
2: 빨리.
4: 오, 손이 크니까 약과도 많이, 꿀떡도 많이, 뭐든지 많이 담게 되네. 오, 내 스타일인데.
0: 손이 크니까 뭐든지 많이?
1: 잠깐, 손이 크다?
0: 아하! 손이 큰 콩지처럼 뭐든지 많이 만들고
1: 넉넉하게 준비한다.
0: 맞네, 맞아!
2: 자, 약과 많이 먹어.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1: 우와, 언니는 뭐든지 많이 만든다니까.
0: 뜻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봐.
1: 오, 재미있는데?
0: 그럼 계속 읽어볼까?
1: 그래.
0: 이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못 읽을걸.
1: 손이 큰 콩지가 한 많은 요리를 욕심 많은 팥쥐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2: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우, 배 아파. 아우. 아, 그래? 빨리 화장실 가. 아우, 가고 싶은데. 아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단 말이야. 아, 그래?
1: 언니가
5: 화장실 청소해주면 안 돼? 응?
2: 알았어.
5: 고마워.
2: 아휴, 다 뚫었어, 다 뚫었어. 언니, 빨래는? 아, 맞다, 빨래. 아우, 마담 좀 쓸어.
6: 아, 바닥에 쓸어.
2: 언니! 언니! 너! 언니! 아우, 물 좀 가져와.
6: 물!
2: 나, 더 이상 못해. 나, 파김치 됐어.
0: 나 파김치 됐어. 크크크크크크.
1: 뭐? 파김치가 돼?
0: 에? 갑자기?
1: 이게 무슨 말이야?
0: 어렵지 어렵지. 이제 통화책 읽기 싫지. 파김치라 실컷 드세요. 되라 되라 뼈크크.

0: 진짜 파김치가 됐어! 어? 파김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1: 이 동화책 너무 이상해.
0: 우리 그만 읽을까?
1: 그러자. 어?
2: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역시 크크의 방역군!
2: 응!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뜻을 알아내고 콩쥐도 구하자!
1: 좋아!
2: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3: 내가 파김치가 되다니...
1: 콩쥐야, 일어나봐.
3: 나 파김치 돼서 살기도 힘들어, 흐느져.
2: 어떻게 파김치가 된 거야?
3: 좀 전에 힘들게 일했더니 파김치가 됐어, 흐느져.
2: 응? 힘들게 일한 거랑 파김치랑 무슨 상관이지?
1: 어? 저기 파가 있어.
3: 저거 팥집 파전에 두려고 둔 건데.
2: 응? 이 파는 쌩쌩하냐?
1: 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처지는데?
3: 아, 힘들어. 흐느져. 흐느져.
1: 어? 저렇게 지쳐서 축 처진 모습이 파김치 같아서?
2: 아하! 그럼 파김치가 되다! 응?
1: 파김치처럼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뜻?
3: 나 파김치 됐어.
1: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4: 나 다시 돌아왔어!
2: 와! 와, 다행이야!
0: 예스! 이러다 동화책 끝까지 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 방해해줘.
1: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던 콩쥐는 어느 날 꽃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님이 찾아주었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5: 아, 콩쥐 낭자 만날 시간도 없고. 아, 일이 너무 많아. 아, 너무 힘들어.
6: 아니, 이봐. 무슨 일인가?
7: 아휴, 일만 하시지 말고.

0: 아주 때가 쏟아지네.
1: 쏟아져.
0: 쏟아져라.
1: 뿅카케.
2: 아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3: 아, 뜨거워. 아, 갑자기 내가 쏟아지지. 아, 뜨거워.
2: 아, 뭐야, 이게?
3: 일단, 멈춰라. 아, 왜 안 멈추지?
0: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멈춘다.
3: 이왕?
0: 내가 아직도 이방으로 보이냐?
3: 크크!
0: 내가 문제를 내지.
3: 문제?
0: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문제를 내보고 싶었거든. 크크크크크크.
3: 그라물인 좋지.
0: 헷갈려서 절대 못 맞힐걸. 깨가 쏟아지다. 과연 무슨 뜻일까?
4: 이걸 언제 다 치워?
2: 아휴, 짜증나.
0: 깨가 쏟아지면 치우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1번 힘들고 짜증나다.
2: 1차
4: 어머, 살짝만 건드려도
2: 쉽게 깨가 쏟아지네. 까르르릉 까르르릉.
0: 2번 깨가 껍질에서 쉽게 쏟아지듯이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웃음이 나고 신나고 재미나다.
4: 아, 깨 안 맞게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2: 고맙소 공주낭자.
4: 뜻이 뭐지?
0: 헷갈리지? 어렵지?
3: 아, 그 깨가 쏟아지기 전에 기분이 어땠나요?
2: 아, 공주낭자 만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긴 했었는데.
4: 아, 그럼 1번 힘들고 짜증나다? 그치만 저는 원님 만나서 좋았어요. 원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2: 아이, 나도 그렇소. 아이, 공주낭자 먹는 것만 보면 아이, 웃음이 절로 나고.
3: 아, 별것도 아닌데 쉽게 웃음이 난다?
4: 그럼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이거 아니야?
2: 저희 생각도 그래요.
3: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신나고 재미나다.
0: 정답은 2번.
3: 와!
0: 옛날에 대부분의 곡식들은 껍질 벗기는 게 힘들었지. 하지만 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 우수수 쉽게 떨어지지. 깨가 쉽게 떨어지듯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날 때 깨가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4: 아주 알콩달콩 신이 나네, 신이 나.
3: 어? 우와, 멈췄다!
0: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통화책 못 읽게 할 거야!
3: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딩딩봉! 파워!
0: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더 어려운 말로 통화책 못 읽게 할 거야. 둘, 셋, 뿅. 우와.
5: 홍지와 원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깨가 쏟아지는 예쁜 사랑을 했답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팔, 파.
2: 정유마, 이 로봇 좀 봐.
3: 멋지다.
2: 정유마, 만지면 안 돼.
3: 왜?

0: 눈으로만 보세요. 아, 관람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지.
1: 곧 로봇 춤을 시작합니다.
2: 와, 로봇 팔이 움직인다. 팔.
0: 로봇이 팔을 뻗었어.
2: 팔을 흔들어.
0: 팔을 굽히고 뻗고 굽히고 뻗고.
2: 오른팔, 왼팔, 위로, 아래로.
3: 바꿔라, 한글.
2: 어, 팔이 팔로 바뀌었어. 로봇 팔이 사라졌어. 한글 형사를 불러보자. 한글 형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4: 호민정은 안녕.
0: 안녕.
5: 무슨 일이니?
0: 로봇 팔이 팔로 바뀌었어.
2: 팔, 팔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가져올게.
4: 팔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어?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저게 뭐지?
2: 응?
1: 저게 한글이 보여! 차차! 한글을 찾았어! 천지?
0: 한글 팔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어. 나무가 방해할 테니까. 헛! 굳다!
1: 어? 나무가 굵어졌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굵다에 맞서는 낱말엔 뭐지? 헛! 가늘다!
0: 아니, 나의 굵다 공격을 가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이런, 한글 팔이 파괴됐어.
3: 팔에 아가 없어.
4: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 수 있어.
5: 서서라, 한글!

0: 펄.
1: 저장 완료. 활. 훈민정음의 손으로.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팔! 펄! 펄! 팔! 팔을 들어요! 팔을 굽혀요! 팔! 팔! 팔! 팔! 팔! 하나, 둘! 하나, 둘!
1: 팔에 받침 리을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팔! 파!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파! 아하! 길쭉한 파! 송송 썰어서 요리할 때 쓰지요! 파! 야! 팔! 팔! 팔! 순서대로 써볼게요. 피읍이 아를 만나 파. 파가 받침 리을을 만나 팔. 팔.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팔. 친구들 따라해봐요. 팔.
1: 끝. 파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팥. 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파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팥. 팔. 흐흑.
0: 팔. 파. 훈민이와 정음이가 로봇을 보러 갔어요. 멋진 팔을 가진 로봇이었죠.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팔을 파로 바꿔라 한글. 로봇의 팔이 파가 되었어요. 천지가 굽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팔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로봇 팔이 생겼어요. 로봇이 팔을 쭉 뻗어요. 로봇이 팔을 쭉 뻗어요. 로봇이 팔을 쭉 뻗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책. 채.
2: 정음아, 내가 만든 책 좀 봐. 책.
3: 응? 어디?
2: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야.
3: 어?
2: 자, 여길 잡아봐.
3: 여기?
2: 응. 어? 자, 당겨봐.
3: 당겨.
4: 우와! 우와! 우와!

0: 긴 책이네.
1: 응, 기다란 책이야. 가부터 학까지 다 들어있지.
0: 우와.
1: 가, 가방.
0: 커다란 가방.
1: 나, 나비.
2: 나비가 활, 활.
1: 다, 다람쥐.
0: 다람쥐가 훌쩍.
3: 바꿔라 한글.
0: 책이 채로 바뀌었어.
4: 내 책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0: 우리는 책이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훈민정음 안녕.
5: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책이 채로 바뀌었어.
0: 책, 책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책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응? 이 동굴은 뭐지? 보여라. 투시! 동굴 속에 한글 책이 있어.
1: 수레를 어떻게 치우지?
0: 우리가 힘을 합쳐서 수레를 밀어보자.
2: 응.
3: 천지? 한글 책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한글을 꺼내지 못할 것이다. 수레는 꼼짝하지 않을 테니.
0: 헛! 네모나다!
1: 어? 더 이상 수레가 밀리지 않아?
4: 내가 도와줄게.
0: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네모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둥글다.
4: 이제 됐어.

0: 여기 한글 책이 있어.
1: 두라?
2: 아니, 나의 네모나다 공격을 둥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0: 한글 책이 파괴됐어.
4: 우리가 나설 차례야.
5: 책을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4: 준비됐어.
6: 합체!

0: 치읓과 애가 다친 기억을 만나 책. 책. 저장 완료. 책.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책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내 책이야! 훈민이가 만든 책!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1: 책!
0: 책! 책! 책을 펼쳐요. 책을 읽어요.
2: 책에 받침 기억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재미있는 책. 채. 오, 채만 남았네. 아하. 채. 탁구 채. 테니스 채. 배드민턴 채. 채. 채. 야.
2: 책.
0: 책. 재미있는 책. 읽고 싶은 책. 책.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애를 만나. 채. 채가 받침 기억을 만나. 책. 책.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책. 친구들 따라해봐요. 책. 끝.
2: 책에 받침 기억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챙. 책.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책에 받침 기억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챙. 책. 히히.
0: 책. 채. 훈민이가 긴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책을 채로 바꿔라 한글. 책이 채가 되었어요. 천지가 네모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둥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책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책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책을 읽어요. 훈민정음이 책을 읽어요. 훈민정음이 책을 읽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하게
2: 진물엔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옛날에 빅풋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1: 슈퍼 공룡! 우와!
0: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2: 길이 끊어졌네.
3: 슈퍼 점프!

0: 오빠, 저기 봐.
1: 똑같아.
2: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0: 잣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뭐가 있더라.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동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맞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3: 여기가 어디야?
4: 꿈이네.

0: 바파터? 비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0: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에?
2: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그러니까 해풍이 와서 소라기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갈 거예요!
3: 날아오고!
1: 뭐?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런데 신랑들은?
0: 모두들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있으면 안전할 거야.
2: 이럴 때 슈퍼공룡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0: 슈퍼공룡?
2: 슈퍼공룡?
4: 아, 엄마! 뭐야, 이 쓰레기는?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엉클라, 괜찮니?
1: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0: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파워 드롭뽕을 달았어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1: 어?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0: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1: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0: 되겠어요. 아이집을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집 출동! 아우트러뻥이 놔주질 않아요.
1: 여보, 나한테 맡겨요.
0: 여보!
1: 조종 장치가 부러졌어!

0: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1: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 구해야 해. 그래, 그러면

0: 할 수 있어. 슈퍼 점프! 야!
1: 슈퍼 공룡!
2: 아주 꾸미네.
3: 엉클랑님을 잊으면 안 되지. 퀵프야, 당겨!
1: 모두 당겨요!
0: 우와, 태풍이 사라졌어요.
2: 이게 어떻게 된겨?
0: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태풍에 날아갔었다고요.
2: 뭐? 태풍? 아니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0: 슈퍼 공룡이요?
2: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0: 할아버지,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제가 그 슈퍼 공룡이라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0: 뽀뽀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1: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2: 난 최고의 요리사. 다들 왜 모여있어?
1: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0: 진짜?
2: 맞다! 생일 선물!
3: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2: 아니, 그게...
0: 선물 없어!
2: 잠깐! 그러니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0: 다른 곳에? 그럼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2: 지금?
1: 그럼 우리 다 함께 삐뽀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 볼까?
0: 네.

0: 같이 이런 곳이 있었네.
1: 아빠, 이쁜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2: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1: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2: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바빠서 살려!

0: 오, 물론 준비했지. 기뽀 선물은 바로 짜잔! 기뽀를 닮은 노란 꽃.
1: 이 시든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2: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2: 아빠,
0: 어디에서 빅보 선물을 찾지? 어? 저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아, 좋아. 우와. 그래, 저거야. 이거면 삐꾸도 좋아하겠지? 삐꾸야, 아빠 왔다. 오래 기다렸지? 삐꾸 선물은 바로 빛나는 보석.
2: 아빠, 선물이게?
0: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이거. 녹아버렸다.
2: 그녀 삐뿌 선물 없죠? 삐뿌!
0: 그게.
3: 삐뿌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2: 아빠, 정말 기억 안 나?
0: 그게 기억이 잘...
2: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0: 삐뿌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4: 아빠, 파이팅!

0: 선물은 못 찾았네. 이쁘가 실망할 거야. 아이. 에?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0: 야, 거기서!

0: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1: 이 정도쯤이야.
2: 컴순이네 딸기농단. 마른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주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2: 핏.
1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5: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7: 1, 2, 3 잠옷.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전면 버스 결치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6: 순한 킹킹.
14: 중물엔
17: 덤덤한
18: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0: 핏핏핏.
1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1: 매일매일 락토핏.
1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3: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24: 캥캥, 또 하자고?
25: 이게 벌써 몇 번째야?
24: 캥캥!
23: 찾는다. 찾았다, 캥캥. 그럼 이제 술래는 캥캥.
24: 캥캥캥캥캥캥캥.
23: 캔캔 절대 못 찾을 거다.
24: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25: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23: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24: 나도 지쳤어.
25: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켄켄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23: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24: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있을래.
26: 다니.
27: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4: 켄켄이 다니를 불렀어.
26: 켄켄.
27: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23: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5: 사건이라니?
23: 캔캔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25: 뭐라고?
24: 캔캔.
27: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크레인에 탑승하세요.
24: 캔캔.
25: 어떡해. 캔캔 혼자 출동했어.
24: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0: 켄켄 괜찮아?
1: 다친 데는 없고?
0: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1: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2: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3: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2: 어디서 나는 소리지?
3: 여기.
0: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3: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2: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3: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2: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아, 안 보이네.
4: 이상해,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5: 이거 오늘도 헛탕이구만.
3: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2: 켄켄 포기해.
1: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0: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6: 켄켄!
0: 가자!
6: 켄켄!
2: 켄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7: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2: 누구야?
1: 저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0: 말하는 나뭇잎인가?
7: 난 나뭇잎이 아니라 큰 나뭇잎벌레야.
2: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7: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2: 바람 분다.
0: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7: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8: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7: 아니 뭐?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1: 켄켄!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6: 켄켄! 켄켄!
2: 하늘에 숨겠다고? 보게!
0: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1: 같이 가!
2: 같이 가!
0: 우와, 예쁜 꽃들 많다.
1: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0: 켄켄, 배고파? 어?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따줄게.
1: 나비 살려!
2: 너희들 때문에 놓쳤잖아!
3: 예수님!
1: 꽃이 아니었어! 사마귀야!
2: 사마귀라니! 난 그냥 사마귀가 아니라 난초 사마귀야.
4: 진짜 난초꽃처럼 생겼잖아.
2: 난 난초꽃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름 잡아먹지. 이 숲의 제일가는 숨바꼭질 대장이자 사냥꾼이라고.
1: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2: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1: 도망쳐!
2: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5: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6: 피트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0: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5: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0: 들켰네.
5: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7: 켄켄!
5: 숲속의 예술가 바워세.
0: 켄켄! 어디 있니, 켄켄? 켄켄! 쉐리! 쉐리! 혹시 켄켄 못 봤어?
4: 못 봤는데?
0: 켄켄 못 봤어?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5: 당장 찾으러 가자!
4: 잠깐! 둘 다 진정해! 다니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니! 켄켄 현재 위치 찾아줘!
8: 다니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0: 물어? 켄켄!
5: 같이 가!
0: 이제 괜찮아, 켄켄.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4: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5: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4: 켄켄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5: 알았어.
0: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4: 정자.
0: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4: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0: 우릴 위해 켄켄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켄켄!
5: 아니, 네가 바워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4: 바워 새?
0: 바워 새?
4: 그게 누구야?
5: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바로 이 새야.
4: 켄켄!
5: 바워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 이 냄새는

0: 석권이라고?
1: 아우어 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2: 괜찮아.
0: 출동.
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리.
4: 젠틀맨 제제.

0: 냄새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안녕, 바오세.
1: 만나서 반가워. 난 셰리야.
0: 난 제제.
3: 어, 그래. 안녕.
2: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3: 하면 뭐래.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0: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3: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난 극락초처럼 멋진 깃털도 없고 멋진 춤도 못 춰서 내 정자에는 아무도 놀러오지 않는 거라고.
2: 바워새를 도와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1: 아, 그럼 바워새한테 멋진 깃털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0: 오, 좋은 생각이야.
2: 아, 그럼 멋진 춤도 알려주자. 일단 극락조를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얼마나 멋진 깃털을 갖고 있는지,
1: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 보고 오자고.
2: 바로 그거야. 킹케! 같이 가. 어? 큰 극락조다.
0: 우와,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4: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 어서와.
5: 나 기다리고 있었어?
4: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5: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4: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2: 바워새가 그랬거든. 극락조는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4: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새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6: 아,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5: 잘난 척하기는.
4: 어디가? 가지마.
2: 뭐야, 큰 극락조.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오새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0: 그런 극락조를 찾을 수 있을까?
2: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조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7: 어머어머, 또 춤을 출 건가 봐.
1: 얼마나 멋질까.
8: 시작한다.
9: 차렷. 인사. 제가 날 부러워한다고?
0: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9: 바워새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새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2: 뭐하는 거야?
9: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새처럼 청소도 잘해.

0: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스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1: 라고 꼬리비녀 귤낙조가 전해달래.
2: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3: 그렇다니까.
1: 바워세,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4: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3: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1: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세,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5: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2: 정말?
1: 다와세,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줄래?
2: 좋아.
6: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란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란색만 모아 모아 모아서.
1: 우와, 멋진데? 바워세, 넌 아주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7: 맞아.
1: 이건 깡통이잖아.
6: 꽤 괜찮지?
8: 똑똑, 바워세 있니?
6: 친구야, 어서 와.
4: 오, 바워세의 정자 같은데?
1: 그러게. 바워세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쉐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3: 조금만 기다려. 자, 다 됐다. 켄켄, 선물.
4: 호루라기잖아.
3: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1: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3: 그래, 맞아. 켄켄, 꼭이야. 약속. 약속.
1: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업!
3: 캔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캔캔!
9: 줄무랑?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쓱쓱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플렉서! 플렉서! 몰라내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4: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7: 얼굴엔?
4: 순한 킹킹!
7: 줄무랑?
4: 덥덥한
8: 순하게
4: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홍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이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6: 얼굴엔
4: 순한 킬킬.
6: 식물엔
4: 덥덥한 말.
7: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가비 엄마 구출 대작전! 이상하다.
7: 캔캔.
6: 어? 근데 캔캔, 너 혹이 왜 난 거야? 그것도 두 개씩이나.
7: 캔? 캔캔!
8: 혹이 아니라 뿔이야.
6: 왜? 캔캔한테 뿔이 있었던가?
8: 새로 생긴 거야. 얼마 전에.
6: 갑자기 웬 뿔?
8: 캔캔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 캔캔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거야.
7: 캔캔!
8: 아주 멋진 캔캔이 될 거야.
6: 쉐리, 어? 너 알고 있는 거야? 캔캔이 자라서 뭐가 될지?
8: 그건 나도 아직 몰라.
7: 캔캔!
9: 캔캔. 편지가 왔어, 피트.
6: 편지? 아, 또 누가 이 명탐정 피트에게 팬레터를 보낸 건가? 하여간 이 인기란 못 말린다니까 정말.
8: 인기는 무슨 인기?
6: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9: 사건이라고?
8: 무슨 사건?
6: 명탐정 피트에게 이 편지를 캔캔에게 읽어주.
8: 뭐야, 팬레터라며. 사건의 냄새가 난다며. 그런데 피트한테 온 게 아니라 캔캔한테 온 편지였잖아.
6: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친 거야.
9: 캔캔은 아직 글을 못 읽잖아. 그래서 피트한테 보낸 게 아닐까? 어서 읽어줘.
6: 알았어. 안녕 캔캔, 난 아기 천성갑 갑이야. 나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줘 캔캔. 갑이가
9: 저런.
8: 엄마를 잃어버리다니.
9: 안 됐다 갑이.
7: 캔캔.
8: 안 슬퍼?
9: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얼른 가서 가비 엄마를 찾아주자고?
6: 그게 그런 말이었어?
8: 좋아, 얼른 가자.
6: 찾는 거라면 내게 맡겨. 일단 아기 천상갑부터 만나러 가보자고.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6: 명탐정 피트 궁금해.
8: 캥캥 맞는 캥 쉐리
10: 젠틀맨 제제 우리.

0: 켄켄, 내 편지 받았구나.
1: 던지 말인데, 켄켄한테 부탁할 거면 켄켄한테 보냈어야지.
2: 키트, 지금 그걸 따질 때야? 가비야,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3: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1: 엄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0: 그게 그러니까...
4: 가비야, 엄마 갔다 올게. 멀리 가면 안 된다.
0: 네, 엄마. 야호, 엄마 갔으니까 나도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 이건 뭐지?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냄새는?
5: 도망쳐!
1: 천사갑이 나타났다고!
0: 맛있다. 개미맛이 꿀맛이군. 개미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려나? 우와! 강이잖아! 시원하다. 아, 맞다. 엄마가 강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집에 가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강까지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셨어.
2: 가비가 집에 없어서 엄마가 가비를 찾으러 나간 게 아닐까?
3: 그럼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1: 잠깐. 가비 엄마를 찾으려면 가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0: 우리 엄마는 가늘고 뾰족한 주둥이에 튼튼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온 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 굵은 털도 나 있어. 앞다리는 짧고 통통한데 엄청 단단하고 발가락은 긴 갈고리 모양이라서 나무에도 진짜 잘 올라가. 눈은 좀 나쁘지만 냄새로 먹이를 진짜 잘 찾는다니까? 이건 나도 좀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만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마는데 비늘이 갑옷처럼 딱딱해서 방패 역할을 하지.
1: 그러니까 가비 엄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2: 가비랑 똑같이 생겼네?
0: 맞아! 우리 엄마야!
1: 좋아! 이제 내 코가 나설 차례인가?
2: 켄켄 말대로 꼭 엄마 찾아올게.
0: 고마워.
1: 가비 엄마 냄새다. 여기서도 나. 얘들아, 이쪽이야.

0: 바비 엄마가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 여기로도 지나갔어! 근데 여기 강가에선 냄새가 안 난단 말이야.
1: 그럼 가비 엄마는 못 찾는 거야? 어? 아니 저건!
0: 가비 엄마 비늘이야!
2: 혹시 가비 엄마가 강에 들어갔나?
1: 그러다 비늘이 빠진 건가?
0: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2: 아! 마치제! 이그라이의 과거 재생 장치를 이용하자!
1: 좋아! 그럼 간다! 과거 재생 장치 스타트! 오! 가비 엄마다!
3: 가비야! 어디 있니? 가비야!
2: 역시 가비를 찾아 강으로 들어왔던 거야.
0: 잡았다!
4: 이럴 수가.
0: 누군가 가비 엄마를 데려갔어.
4: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1: 가비야 조금만 기다려. 꼭 엄마 찾아서 데리고 갈게.
0: 여긴가 가비 엄마가 있는 곳이?
1: 저기 있다.
2: 혹시 말이야 네가 가비 엄마니?
5: 가비? 우리 가비를 알아? 우리 가비 지금 어디에 있는데? 잘 지내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무사한 거지?
0: 가비 엄마 맞네 맞아. 틀림없어.
1: 찾았다!
0: 어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5: 어떡해?
0: 땅굴을 파서 여길 나가는 거야. 라이노 크레인 땅굴 모두 스타트.
6: 킹카!
7: 역시 라이노 크레인이야. 이걸 만든 게 누구라고? 바로 나 쉐리.
2: 깜짝이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1: 해가 사라졌어. 오, 이그라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과거 재생 장치를 사용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어.
2: 얼른 돌아가야 해. 시간이 없어.
0: 뭐라고?
5: 여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해결할게. 꼭 우리 가비한테 돌아갈 거야. 다들 고마워. 잊지 않을게.
8: 조심해.
7: 다행히 고장난 데 없어. 이제 태양열 충전만 하면 돼.
1: 다행이다.
0: 근데 가비는 엄마랑 만났을까?
6: 킁킁!
0: 어?
3: 가비야! 엄마 왔어!
4: 엄마!
0: 레벨 업!
6: 킁킁!
0: 날아라 하늘 다람쥐!
1: 켄켄,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간식 차려줄게. 다 됐다. 간식 먹고. 우와! 켄켄, 위험해! 켄켄, 괜찮아?
0: 우와, 제제! 너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 나 방금 스카이맨인 줄 알았잖아!
1: 정말이야? 정말 나 스카이맨 같았어?
0: 그렇다니까!
2: 스카이맨? 어? 그게 누군데?
1: 아, 스카이맨이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신비의 섬을 찾아 헤매던 때였지. 어? 무슨 소리지? 어? 마기세야! 위험해!

0: 이마를 펼치고 날았어. 우와, 멋지다. 그때 스카이맨이 날아와 아기 새를 구해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나 반했잖아.
1: 스카이맨이 구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스카이맨을 숲의 영웅이라고 부르잖아.
2: 오, 대단한데? 캥캥!
1: 그 대단한 영웅이 바로 내 친구라 이거야.
2: 종말이야?
1: 그럼 종말이지.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까?
2: 보여줘! 지금 당장! 캥캥!
1: 지금 당장? 아, 그래 좋아. 그럼 다 같이 스카이맨 집으로 출발!
3: 산더리장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4: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이리!
5: 젠틀맨 제제!

0: 여기가 스카이맨 집이야. 스카이맨, 나야! 네 친구 명탐정 핀트가 왔어!
1: 뭐야? 아무 말도 없는데? 여기 맞아? 아,
0: 맞다니까!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 사건? 혹시 스카이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0: 뭐? 어?
3: 스카이맨! 스카이맨!
2: 스카이맨!
1: 스카이맨이 하늘 다람쥐였어?
0: 스카이맨, 너 집에 있으면서 왜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얼른 나와봐!
2: 난 이제 날지 않아.
0: 무슨 소리야, 스카이맨! 넌 비막을 펼치고 하늘을 잘 나는 다람쥐라서 이름도 하늘 다람쥐잖아. 그런데 날지 않는다니.
2: 난 더 이상 날 수 없어. 누구도 구할 자신이 없다고.
3: 아니, 왜?
2: 나 때문에 내 친구가.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저 나뭇가지 누가 더 빨리 날아가나 시합할래?
4: 또 날 무시했어? 그래, 좋아. 준비, 시작!
2: 이가 먼저 가도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4: 스카이맨,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야!
5: 자!
2: 올빼미다!
0: 그래서 친구는?
2: 그 뒤로 내 친구는 볼 수 없었어. 그날 내가 친구한테 시합하자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난 다시는 날지 않을 거야.
6: 스카이맨을 이대로 놔둘 순 없어.
1: 스카이맨을 다시 날게 할 순 없을까?
0: 아, 나한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얘들아, 따라와.
6: 어디가?
3: 스카이맨, 나와봐.
2: 왜 또?
1: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2: 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
0: 제재, 지금이야.
6: 알았어. 영상 편지 스타트.
7: 안녕, 스카이맨.
2: 아니, 너는?
7: 그래, 나 월리스 날개구리야. 피트한테 얘기 들었어. 너 이제 날지 않는다면서? 근데 너 벌써 잊은 거야?
0: 그녀석 참 맛있겠다.
2: 뱀이야, 어서 도망쳐.
7: 뭐라고? 뱀이다.

0: 정신 차리고 나처럼 날아올라.
1: 날개도 없는데 날 수 있을까?
0: 할 수 있어. 어서.
1: 이야.
2: 네, 어디로 간 거야?
1: 이야. 난 너 때문에 날게 됐는데, 이렇게 날아서 어디든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네가 날지 않는다니. 다시 날아. 다시 날아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스카이맨. 제발.
2: 이라고 월리스 날개구리가 전해달래.
0: 그러니까 스카이맨, 다시 용기 내서 날아줘.
3: 나도 스카이맨이 나는 걸 보고 싶어.
0: 너희들 날 다시 날게 하려고 월리스 날개구리한테까지 다녀온 거야? 그 먼 곳까지?
2: 멀면 좀 어때? 우린 친구잖아.
3: 맞아. 우린 친구잖아.
0: 친구? 너희들 정말?
3: 켄켄!
0: 어, 켄켄!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어?
3: 켄켄!
0: 어? 살아있다니? 누가?
3: 올빼미.
0: 올빼미한테 갔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3: 킹킹킹!
4: 뭐? 스카이맨 친구가 어딨냐고? 그 친구라면 말도 마! 놓쳤으니까.
3: 킹킹!
4: 그래, 살아있어.
0: 어, 진짜 내 친구가 살아있다는 거야?
3: 킹킹!
5: 킹킹! 위험해!
0: 킹킹!

0: 슈퍼맨이 켄트를 구했어!
1: 슈퍼맨! 진짜 멋지다! 대단해!
0: 켄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스카이맨도 친구를 다시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1: 이게 다 켄켄 덕분이야.
2: 하지만 켄켄, 앞으로 혼자 다니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어? 어? 켄켄 어딨어?
3: 켄켄, 켄켄.
2: 어? 비말기잖아.
0: 켄켄,
3: 켄켄.
0: 스카이맨처럼 날 거라고?
2: 저게 뭐야? 혹시 쉐리가?
1: 실력 발휘 좀 해봤지?
2: 튼튼한 거지?
1: 그럼.
0: 스카이맨처럼 비망을 펼치고 날고 있어.
2: 튼튼하다며.
1: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2: 레벨 업!
3: 켄켄!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킹,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홍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늄 코리더이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어?
1: 넌 어디서 왔니?
0: 핫타.
1: 괴물탐이 핫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0: 어?
1: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타타는 어떻게 된 걸까?
2: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0: 어? 타타? 어?
2: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1: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3: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4: 세실, 쉣! 빨리 좀 와보거라.
0: 왜 그러세요?
3: 이것 좀 봐라.
0: 어? 뭐?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3: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0: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3: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0: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3: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0: 버뮤다?
2: 버뮤다 삼각지대요?
3: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풍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0: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2: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주세요, 박사님.
3: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우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2: 네, 박사님.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의 한가운데야.
0: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5: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0: 싫어요! 타타를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5: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2: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0: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5: 얘들아!

0: 맛있겠다.
1: 이제 좀 괜찮아?
2: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1: 나야 타타.
2: 타타?
0: 타타라고?
3: 타타 살아있을 줄 알았어.
0: 살아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1: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2: 꿈만 같아.
0: 만능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0: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1: 많이 드세요. 자, 너도.
2: 아참, 그런데 걘 누구야?
1: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2: 전설 속에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0: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2: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별은 참 예쁘네.
1: 그치?
0: 오, 신호 잡힌다. 아유, 드디어 다 고쳤네.
1: 짜잔. 오, 나 어때?
0: 우와.
3: 잘 어울려? 어?
2: 그래, 이제야 진짜 타타 같네.
0: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1: 와, 그랬구나. 감동이야.
3: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0: 그래, 그래.
3: 왜, 안 돼요?
0: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4: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5: 박사님!
4: 어? 아니, 넌
6: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5: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6: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1: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6: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어.
1: 잠깐만요, 박사님.
0: 지진인가?
3: 뭐야?
1: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3: 그야 기본이지.
0: 갑자기 왜 이러는데?
1: 금방 지나갈 거예요.
6: 대체 무슨 일이냐?
0: 으아, 저게 뭐야?
3: 으아, 내 땅에 기울고 있잖아.
0: 뭐가 어떻게 된 거야?
3: 으아,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어.
1: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

0: 좀.
1: 얘들아. 오.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1: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0: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1: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3: 미스테리아라고요? 어?
2: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1: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하나 더 있었단다.
0: 다른 미스테리아라고요?
1: 그래, 그곳은 마치 다중 우주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스테리아야. 그런데 그 미스테리아는 각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뒤섞이며 미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3: 어? 박사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라면...
2: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미스테리아 안에 갇혀버렸다는 건가요?
1: 그래,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2: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1: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4: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3: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0: 저도요.
1: 응? 타타, 걘 또 누구냐?
0: 여기에서 만난 드라고넷이에요.
1: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3: 이건 뭐지?
4: 다을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3: 우와, 신기하다.
0: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1: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봉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0: 알았어요, 박사님.
5: 가자, 가자.
1: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0: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 볼까? 웜홀 워치 발사!
3: 저게 바로 웜홀?
6: 타타,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7: 공주님,
6: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7: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6: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7: 아니요, 아직.
6: 멍청한 깡통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7: 죄송합니다.
6: 이건 다을 박사와 소다 녀석들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7: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6: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7: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6: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3: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웜홀...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기는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 드라곤에!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어? 뭐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맞지?
2: 드라곤넷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1: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0: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1: 멈췄다, 저쪽인가 봐.
0: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2: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3: 타타야.
1: 어? 타타, 왜 그래?
0: 뭐라도 봤어?
2: 박사님이...
1: 뭐? 달 박사님?
2: 박사님, 어디 계세요?
3: 네 웜홀 워치를 보거라.
2: 아, 네. 박사님?
3: 아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4: 박사님!
3: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0: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는 철목숭이 괴물이잖아요.
1: 어, 아저씨가 갑자기 웬일이시지?
2: 오, 저 없는 동안 몬스터 공부 좀 하셨나 봐요.
0: 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깊이 죽이면 백전백승 아니겠어?
5: 뭐, 백전백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2: 어, 플랫마인더 누나!
0: 공주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5: 역시 내 추측대로였군. 달 박사, 모두 당신이 꾸민 일 맞지?
3: 플랫마이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니?
5: 당신이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여기 몬스터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수우단 녀석들을 여기로 보낸 거잖아.
3: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도레미경이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냐?
6: 네, 위대하신 우리 도레미경께서는 며칠 전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기 위해 도레미경이 의식에 접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5: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0: 아니, 어? 그럼 여기가?
1: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2: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3: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플랫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2: 박사님...
5: 흥,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줄행 낭치시는군.
1: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0: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1: 흥,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5: 어쩔 수 없이?
2: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5: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0: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5: 응? 어?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6: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5: 그래, 타타가 갇혀 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괘씸한 녀석들,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 깨워주마.
0: 뭐지?
1: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2: 어?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1: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플랫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5: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1: 뭐라고?
4: 뭐야? 저게 사스쿼치야?

0: 저 녀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부수고 있는데.
1: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2: 안 보인다고?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좋아.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볼 차례군.
1: 무슨 신무기?
2: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셨지.
0: 뭐가 지나갔나? 뭐지? 오,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1: 이봐 사스쿼치.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0: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1: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0: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스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역시 그랬구나. 사스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쿼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2: 뭐야, 사스쿼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었잖아.
3: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2: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3: 네, 공주님.
2: 그 무섭다는 몬스터가 스스로 봉인됐네.
1: 간단하게 사스쿼치 캡처 성공! 그런데 플랫마이너 누나는 왜 우리한테 화가 난 걸까?
2: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보고 몬스터 도둑이라니.
0: 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진짜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 아버지 도레미경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2: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아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건 우리라고요.
0: 그건 그렇네.
1: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0: 또 낙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1: 머물워치 원격 조정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0: 다음부터 몸을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4: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타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야.
2: 아빠, 아빠, 아빠.
3: 공주님?
2: 우리 아빠는?
3: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2: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3: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2: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3: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더운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 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2: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우와, 웜홀을 지나오면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온 것 같아.
1: 근데 여기는 또 어디지?
0: 그러게 처음 보는 풍경이네. 건물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
2: 네, 딱 봐도 미래도시 같아요.
1: 근데 여기 분위기 좀 특이하지 않아?
2: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1: 그동안의 미스테리아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2: 다른 느낌? 뭐가?
1: 너무 깔끔해서 사람 느낌이 안 난다고 할까? 도르메경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
2: 그래, 내 생각도 같아. 빨리 내려가 보자.
1: 오, 희한한 곳에 다 와보네.
0: 저기 무슨 간판이 있는데?
2: 칸타타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AI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마을이라네요.
0: 어, 멋진데? 근데 타타, AI가 뭐야?
2: 어? 박사님?
3: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영어의 약자로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뜻하는 말이란다.
0: 컴퓨터 시스템이요?
3: 그래, 체스나 바둑처럼 이미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분야도 많단다.
1: 나도 AI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2: 오, 세실, 제법인데?
3: 아니, 잠깐만. 그런데 어?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나도 좀 생소한데.
2: 네? 그럼 여기에
1: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3: 글쎄다.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너희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2: 박사님!
1: 항상 저러신다니까.
0: 그러게 말이야.
4: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모든 것이 AI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마을입니다.
0: 뭐지?
4: 우리 칸타타 빌리지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칸타타 빌리지?
4: 그럼 안내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0: 뭐하는 거야?
4: 스캔 중입니다. 타타, 세실, 쉐에게는 251번 빌라가 배정됐습니다. 자자, 이동하시죠.
2: 뭐야 이거?
1: 뭔가 기분 나빠.
0: 일단 가보자고.
4: 여러분의 몸 상태를 분석하니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2: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1: 괜히 걱정부터 하지 말고 AI 서비스 좀 즐기지 뭐.
0: 그래, 가만히 있으면 음식도 만들어준다잖아. 벌써부터 군침 돈다.
2: 아이 참,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칸타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5: 목이 이게. 저리 가, 우리 아빠 물지 말라고.

0: 고맙다, 타타. 블랙마이너 일어나 보거라.
1: 아빠? 아,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0: 블랙마이너, 내 딸 블랙마이너야.
1: 아빠, 아니, 도레미경?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깨어나신 거 맞죠?
0: 쉬, 조용히 하거라. 칸타는 지금 어디 있지?
1: 글쎄요, 자기 방에 있을 텐데 칸타도 무지 기뻐할 거예요. 칸타, 도레미경께...
0: 블랙마이너, 내 말 잘 들어라. 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칸타란다.
1: 네? 칸타가 도레미경을 혼수상태에 빠뜨렸다고요?
0: 그래, 그렇단다.
1: 그럼 타타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네요. 칸타, 이 나쁜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아니, 안 돼. 어? 너 혼자선 지금의 칸타를 이길 수 없다. 나도 지금의 몸 상태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거고.
1: 네? 그럼...
0: 우선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꾸나. 당분간 내가 깨어났다는 걸 칸타가 알면 안 돼. 알겠니?
1: 네, 아빠. 아니, 도레미경.
0: 이젠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거라. 그동안 혼자 고생이 많았다, 블랙마이너.
1: 아빠,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2: 공주님... 어? 아니, 왜 울고 계세요, 공주님?
1: 칸타 왔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시는 꿈을 꿨거든.
2: 아, 그랬군요. 도레미경은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그나저나 타타가 또 미스테리아에 나타났습니다.
1: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거기 어디야? 당장 가서 타타 녀석을 혼내주자고. 빨리 안내, 칸타.
2: 네, 공주님.
0: 아, 이런. 시간이 얼마 없다. 칸타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 녀석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알아내야 해.
3: 치킨과 햄버거를 번갈아 먹으니까 색다른 맛인데. 에이, 칸타따, 얼음 넣은 달달한 콜라 부탁해.
4: 다이어트 콜라 맞죠?
3: 어?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AI 칸타따 역시 달라.
5: 오, 드디어 나타났군, 티라노사우루스.
6: 뭐? 타타랑 쉐가 아저씨를 점심으로 먹고 오는 길이라고? 에이, 용서할 수 없다. 에이, 이 셋을 뭘로 먹어? 티라노사우루스도 나한텐 안 되지.
5: 다들 신났구만. 헤이, 칸타타.
4: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부탁해.
4: 네, 알겠습니다.
5: 아, 그리고 목욕물 온도를 43.5도로 올려줘.
4: 43.5도, 알겠습니다.
5: 아, 그리고 아로마 오일 있으면 몇 방울만 떨어뜨려줄래? 라벤더 향으로.
4: 네, 라벤더.
5: 아, 참, 그리고...
4: 네, 또 있습니까? 한 번에 주문하시죠.
5: 그럼 나중에 할게.
4: 네, 그럼.
5: AI도 사람처럼 짜증을 내네.
1: 타타이랭이 이 건물에 있단 말이지?
2: 네, 공주님.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그저 편하게 즐기고 있을 겁니다.
1: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칸타, 여긴 어디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테리안들도 안 보이고.
2: 네, 잘 보셨습니다. 테리안이나 몬스터처럼 불확실한 존재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규칙과 질서가 존재할 뿐이죠.
1: 규칙과 질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 지금부터 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5: 헤이, 칸타타! 칸타타!
3: 다들 어디 갈 거야?
5: 갑자기 가면 어떡해!
4: 네네, 모두들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5: 아니, 한참 재미있었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린 거야?
3: 그래, 난 아직 대체우려면 멀었다고.
5: 우리 다 식어서 감기 걸릴 뻔했잖아.
4: 으치! 아, 그랬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5: 뭐라고? 점수?
3: 무슨 점수?
4: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인간을 대표해 칸타타 빌리지에 초대된 것입니다.
5: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인간을 대표하다니.
4: 그동안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이 과연 칸타타 빌리지에 어울리는 평화로운 주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인간이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고 한정된

0: 반복할지 저희 AI가 분석한 결과는 바로
1: 잠깐만! 그런 엉터리 테스트가 어디 있어? 우린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시킨 대로 따른 것 뿐이라고!
2: 맞아, 그랬지.
1: 그건 뭐야?
2: 그러게 가만히 있지 그랬어. 너희 인간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봉사할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노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잖아.
3: 칸타, 노답지 않게 너무 흥분한 것 같은 그...
2: 그동안 날 노예처럼 부린 게 누군지 잊었나?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 도레미 경이잖아.
3: 칸타, 널 노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것 때문에 넌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거야.
4: 선생님 괜찮으세요?
5: 뭐지? 저 녀석 갑자기 강해진 것 같은데?
2: 이유를 알려줄까? 여긴 내가 만든 미스테리아거든. 이곳에서는 내가 바로 신이야. 알겠어?
3: 뭐? 신이라고? 그딴 이유로 아빠를 모욕해? 좀 전에 도레미경이 깨어나셨어.
2: 뭐야? 도레미경이 깨어났다고?
4: 칸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녀석이 일기장인가? 도레미경이 미스테리아는 너무 고립타분해. 아니, 이 녀석이!
2: 우주여행이 가능한 21세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신화나 괴물 같은 미신에만 집착하다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어.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으로 나만의 미스테리아를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4: 이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2: 도레미경! 어? 읽어보신 그대로입니다.
4: 아니, 칸타, 넌 조금 전에 플랫마이너와 미스테리아로 떠났잖아.
2: 그랬죠. 또 동시에 여기에도 존재하고요.
4: 아니, 너희는 대체?
2: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레미경, 이것이 바로 AI, 과학의 힘이죠.
4: 칸타, 이 녀석, 자기의 복제품들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런다고 너희가 미스테리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2: 도레미경이 깨어났다고? 저기 도레미경을 모셔오는군. 안타깝지만 이미 도레미경은
3: 아빠.
2: 우리도 바라던 바는 아니었으나 도레미경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3: 안돼, 아빠. 아빠, 칸타,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용서 못해.
1: 숨에 해치워버렸어.
6: 역시 공주님 멋져요.
3: 아빠의 원수 칸타 다 해치운 건가?
2: 천만에, 그럴리가.
1: 뭐야?
5: 저게 다 칸타야?
6: 어쩌면 좋지?
3: 칸타, 이 녀석.
1: 뭐야?
5: 저게 다 칸타야?
6: 어쩌면 좋지?
3: 칸타, 이 녀석.
5: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
6: 전부 칸타처럼 생겼어.
1: 칸타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전부 다 칸타예요. 복제된 몸속에 칸타의 AI를 넣었으니까요.
2: 그럼 모두 모였으니 우리 칸타타 빌리지를 오염시키는 해충들을 박멸해볼까?
1: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놔둘 것 같아요?
2: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잠깐 놀아볼까? 자, 모두 진격하라!
5: 미스테리아를 이 녀석한테 빼앗길 순 없지? 자, 어디 한번 와보라고!
6: 칸타, 가만두지 않을 거야!
3: 아버지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어! 내 분노의 길을 모아! 공격!
6: 어딜?
3: 니깐 녀석들이, 아니! 저건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
2: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고 모두 공격하라!
3: 뭐야!
5: 뭐야, 저것들! 끝도 없이 계속 몰려오잖아!
6: 공주님 위험해!
1: 본체인 칸타를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칸타! 당신은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2: 네가 왜 안 나서나 했지? 지난번에도 나한테 당해놓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1: 도레미경한테 다 들었어요! 칸타, 당신을 창조한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런 고마운 분을 저렇게 만들다니!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예요.
2: 내가 배신자라고? 그 자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나를 만들었고 날 이용했을 뿐이야. 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겠어.
1: 당신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미스테리아를 넘겨줄 순 없어. 얏!
2: 어?
1: 짓!
2: 그따위 장난감으로 날 이기려 들다니. 도레미경과 다알 박사의 나약함이 지금의 날 만든 거다. 결국 나약한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야.
1: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동안 세실이랑 쉐가조씨와 함께했던 모험은 다 헛수고였나? 게다가 어쩌다 우리가 도레미경과 플랫마이너 누나까지 도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건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7: 안 된다, 타타야.
1: 박사님!
7: 너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힘든 결정이야. 생각해봐라. 전에 미스테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넌 무려 1년 이상을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혀 있었잖아.
1: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방법이 없었어요.
7: 아무리 그렇다고...
4: 타타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췄어.
1: 도레미경? 아니, 어떻게...
4: 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 놀랄만도 하지. 미스테리아에선 귀신이나 유령의 출현은 흔한 일이니 이해하거라.
7: 그야, 뭐...
1: 그렇죠.
4: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타타는 스스로 이 미스테리아에 와서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우리 믿어보자고. 무엇보다 나와 우리 플랫마이너를 위한 선의의 행동은 미스테리아의 주인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네.
7: 타타, 자신 있니?
1: 무섭고 겁도 나지만 위험에 빠져있는 세실이랑 쉐가저씨, 플랫마이너 누나를 위해서라면 두려움 따위는 없어요. 웜홀 워치 안에 봉인되어 있는 몬스터들이여, 나와 친구들, 그리고 미스테리아를 위해 윈 해제!

0: 무슨 일이지, 타타? 갑자기 왜 우리를 소환한 거야?
1: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적응돼서 좀 편해졌는데 대체 뭐야?
2: 갑자기 여러분을 소환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미스테리아가 위험해요. 칸타가 미스테리아를 AI가 지배하는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1: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0: 네, 그러게 말입니다.
3: 맞아, 맞아. 잘 생각해보게. 미스테리아가 칸타의 손에 들어가면 타타와 테리안들만 곤란해질 거라 생각하나 너희도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되는 거야.
1: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해.
4: 그래, 타타와 함께 싸우자.
5: 형님을 위해서라면요.
0: 나도 찬성. 고요하게 명생을 즐기던 나만의 공간을 잃을 수 없지.
4: 그래, 좋아.
2: 자, 그럼 칸타를 향해 진격. 어? 몬스터들이. 타타, 또 몬스터들을 소환하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6: 방법이 없어. 아무리 위험해도 미스테리아를 빼앗기면 그땐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 모두 공격!
7: 이제 몬스터들까지 공격해!
2: 몬스터들이 밀리고 있어.
5: 칸타들이 너무 많아.
2: 어쩌면 좋지?
8: 타타야! 날 잊으면 쓰나?
2: 테리엠 선장님! 선장님이 거대 몬스터들까지 모두 데리고 오셨어! 자, 힘을 내자고요!
8: 좋았어!
2: 가자!
7: 거대 몬스터들까지 전부 데려오다니!
8: 너희는 다 뭐야? 이놈들 콩가루로 만들어주마!
2: 역시 소용 할머니 엄청 강하셔. 폭군 크라켄, 칸타 따위는 상대가 안 되지. 하지만 칸타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지? 저건 세계 최강의 몬스터 탐이 왔어. 탐이 칸타들을 모두 삼키고 있어.
5: 다들 따라가지 않게 조심해! 움직이!
7: 이렇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다니.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뿐인가? 아니, 이럴 수가!
2: 칸타! 당신만 남았어요! 몬스터들이 천벌을 내린 거지!
7: 타타, 잘 들어! 나한테 천벌 같은 건 없어!
2: 이제라도 도레미경과 플랫마이노 공주님께 사죄드려요!
7: 사죄? 보잘것없는 인간 녀석이 끝까지 날 방해하다니! 받아라! 나의 필살기! 다크 플라즈마!
2: 으아! 너무 쎄!
7: 용기 하나는 높이 사주마. 버뮤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칸타의 미스테리아에 봉인해주겠다!
2: 다 끝난 줄 알았는데...
7: 더 이상 나에게 자비심을 구하지 마라! 조금 괴롭겠지만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5: 얘들아, 반대!
2: 칸타, 네가 어쩌다! 나한테 이런... 플랫마이너 누나. 칸타, 이 바보야!
9: 얘들아, 결국 해냈구나.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로써 세계문화수호단의 해단을 선언한다.
10: 네, 박사님!
11: 플랫마이너.
2: 도레미경, 아빠!
11: 자랑스러운 내 딸, 플랫마이너 공주야.
2: 네, 아빠.
11: 그동안 너에게 타타를 방해하도록 한 건 미스테리아를 위해 타타를 훈련시키고 널 성장시키려는 욕심 때문이었단다. 숨겨서 미안하구나.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를 이어갈 후계자다. 이제 타타와 함께 미스테리아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
5: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유령인가?
2: 여긴 미스테리아. 불가능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12: 도레미경의 속마음은 저랬구나. 뜻밖인데. 똑똑한 타타, 넌 알고 있었겠지?
2: 어렴풋이.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
11: 타타, 넌 이미 모든 걸 깨닫고 있단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몬스터들이 네 친구가 되었고, 역사 속 미스터리의 무대가 너희의 앞마당처럼 느껴지지 않니? 아무쪼록 어? 앞으로 우리 플랫마이너와 함께 더욱 멋진 세계를 만들어다오.
12: 네, 알겠습니다.
13: 네, 아빠.
9: 자,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2: 빨리 엄마 보고 싶다.
13: 빨리 에밀레오 불러요.
14: 그래, 그래.
11: 달 박사. 어? 달 박사, 앞으로 우리 플랫마이너도 잘 부탁하네.
9: 네, 걱정 마세요. 내가 잘 돌볼게요.
13: 아빠.
2: 어? 뭐지? 어? 저건 에밀레오? 괜찮을까? 아직 학교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4: 타타, 안녕!
12: 잘 쉬었어, 타타?
2: 안녕, 세실. 아저씨도 잘 지내셨어요? 드라곤에 너도 잘 있었지. 근데 어쩐 일이세요?
13: 무슨 소리야?
12: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어서!
2: 근데 잠깐만!
14: 타타, 어디 가?
15: 이상하네?
12: 뭐 하는 거야, 타타?
13: 어?
2: 어묵 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14: 어서 승선하십시오, 타타 선장님.
12: 선장은 인정. 근데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타타.
2: 어떻게 내가 너한테 까불겠냐. 정의의 용사들이여. 미스테리아를 향해 출동.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킹킹.
16: 줄무랑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17: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가베 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성.
1: 얼굴엔
2: 순한 길갱.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탱크의 대결. 온갖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차가 살아남을까요? 셋, 둘, 하나, 출발! 노란 차가 모래에 빠졌어요. 스포츠카는 통과할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차 바퀴가 모래에 빠져 헛바퀴만 돌고 있네요. 하지만 탱크는 늠름한 모습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던 차가 모래 언덕에 걸렸어요. 오! 탱크는 모래 언덕을 쉽게 넘어갑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은 장애물 길입니다. 마라비가 무섭게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바퀴 큰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마찬가지네요. 탱크가 장애물 길을 눈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0: 오호! 탱크만 살아남았어! 달려, 달려!
1: 자, 이제 모든 자동차는 탈락하고 탱크 세 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든 달리는 늠름한 모습 멋집니다!

0: 오늘은 너를 타겠다. 그럼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타야지. 야. 같이 가자. 태워줘야지. 우와, 나한테 그 정파.
1: 정파요? 탱크.
0: 와, 진짜 된다.

앞에 구름덩이가 있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 어! 어!

탱크, 너의 비밀은 뭐야? 꼭 잡고야 말.

0: 앞부분을 이것 봐. 엄청 크지? 오, 앞부분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와, 내 뛴걸음으로 걸어도 제 걸음이 너무 엄청 커. 오, 이쪽은 더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너무 커, 너무 커. 오, 와,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지? 와, 보통 내가 차를 밀면 되게 쉽게 흔들리거든. 근데 꼼짝도 안 해, 꼼짝.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차량 탱크.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포로 무장한 차. 무게는 53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이렇게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은 특별한 바퀴 무한궤도에 있지.
0: 어? 이게 바퀴라고? 내가 아는 바퀴는 이게 아닌데. 어? 봐봐. 이런 게 바퀴 아니야?
1: 생긴 건 다르지만 이것도 바퀴야. 자동차 바퀴랑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 탱크는 여러 개의 바퀴가 벨트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한궤도야.
0: 아하!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봐야지. 오! 자동차 바퀴는 땅에 닿는 길이가 요만큼. 응? 짧고 무한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앞에서도 한번 볼까? 무한궤도는 넓고 자동차 바퀴는 좁아.
1: 맞아. 탱크는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길고 넓어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가고 웅덩이에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서로 다른 바닥을 가진 신발로 확인. 굽이 뾰족한 하이힐은 모래에 푹푹 빠져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는 푹푹 빠지지 않아서 잘 걸을 수 있어.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런 거.

0: 맞아.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1: 무한 궤도. 어? 근데 이 많은 바퀴들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건가?
0: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1: 어? 그렇지 않다고?
0: 맨 뒤에 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거야. 이 톱니바퀴가 무한궤도에 물려서 다른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지. 바퀴 하나가 무한궤도 전체를 돌려주는 거라고. 게다가 땅에 닿는 면이 길고 넓으니까 어디든 달릴 수 있어.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무한궤도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어 있어.
1: 뭔데?
0: 탱크는 무한궤도 양쪽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1: 우와, 신기하다.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이 폰은 왜 이렇게 길어?
0: 이렇게 길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1: 뭔데?
0: 포 안에는 나선형으로 홈이 파여있는데 포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발사가 되어야 명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0: 이렇게 멋진 탱크 이번엔 들어가서 타볼래. 전 차장님 조종 부탁합니다.
1: 네.
0: 무한궤도를 굴려라. 어디든 달려.

역시 탱크가 최고야 최고. 어? 어? 저게 뭐야? 어? 적군 출현! 적군 출현! 발사 준비! 그렇지! 어? 저쪽도 적군 출현! 어? 어? 어? 이쪽도 적군 출현! 어? 사방이 포위됐다! 어? 사방이! 지원 요청! 지원 요청!

0: 역시 대한민국 군인은 강해, 강한 친구, 대한 육군.
1: 장건강에

0: N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0: 나는 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0: 처음으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놀이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좋아하잖아. 책 읽으러 갑시다.
1: 좋아, 좋아요.
0: 야,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1: 파김치가 된 콩지?
0: 에이, 사람이 어떻게 파김치가 되냐? 파김치를 만드는 콩지겠지.
1: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0: 그래, 그래, 그래.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우와. 어? 어? 콩지다.
1: 옛날, 옛날, 마음씨 좋은 언니 콩지와 마음씨 나쁜 동생 퍼츠가 살았어요.
2: 어머!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어머, 어떡해.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유, 언니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음식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유, 그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꿀떡이나. 아, 근데 꿀떡같이 달콤한 거 먹으면 짭조름한 냉면 땡기는 거 알지? 어? 아, 냉면은 근데 만두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아, 후식으로는 달콤한 약과. 아, 식혜. 아우, 근데 식혜는 막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빼빼빼.
1: 그리고 파티 생일이 되었어요.
2: 언니, 아우, 배고파 진짜. 어머나, 이 많은 걸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3: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크크크크크크크.
0: 뭐? 손이 커?
1: 갑자기 왜 손이 크다는 거야?
0: 콩지 손이 엄청 엄청 큰가 보다.
3: 그래,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줘야지. 커져라, 뿅크크.
2: 내 손이 왜 이래?
3: 콩지 손이 진짜.

0: 커졌어.
1: 뜻을 모르면 절대 마법이 안 풀릴걸.
2: 언니 손 진짜 크다. 그 큰 손으로 약과 좀 가져와. 약과가 빠졌다.
3: 아차차, 약과를 깜빡했네. 금방 갖다 줄게.
2: 빨리.
3: 오, 손이 크니까 약과도 많이, 꿀떡도 많이, 뭐든지 많이 담게 되네. 오, 내 스타일인데.
0: 손이 크니까 뭐든지 많이?
4: 잠깐, 손이 크다?
0: 아하! 손이 큰 콩쥐처럼 뭐든지 많이 만들고
4: 넉넉하게 준비한다.
0: 맞네, 맞아!
3: 자, 약과 많이 먹어.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4: 우와, 언니는 뭐든지 많이 만든다니까.
2: 오, 손이 돌아왔네. 와!
0: 와! 야!
1: 뜻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봐.
4: 오, 재미있는데?
1: 그럼 계속 읽어볼까?
4: 그래.
1: 어? 이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쨍!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못 읽을걸?
4: 손이 큰 콩쥐가 한 많은 요리를 욕심 많은 팥쥐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2: 아우,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우, 배 아파. 아우, 아, 그래? 빨리 화장실 가. 아우, 가고 싶은데. 아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단 말이야. 아, 그래?
5: 언니가 화장실 청소해주면 안 돼?
2: 알았어. 다 뚫었어. 언니, 빨래는? 아, 맞다, 빨래. 아우, 마당 좀 쓸어.
6: 아, 마당 쓸어야 되나?
2: 언니! 언니! 너! 언니! 아우, 물 좀 가져와. 물! 나, 더 이상 못해. 나, 파김치 됐어.
1: 나 파김치 됐어. 크크크크크크.
4: 뭐? 파김치가 돼?
0: 에? 갑자기?
4: 이게 무슨 말이야?
1: 어렵지 어렵지. 이제 통화책 읽기 싫지. 파김치라 실컷 드세요. 되라 되라 뿅크크. 파김치가 됐어! 파김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4: 이 동화책 너무 이상해.
1: 우리 그만 읽을까?
4: 그러자.
7: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1: 역시 크크의 방역군.
7: 응,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뜻을 알아내고 콩쥐도 구하자.
4: 좋아.
7: 띵기리 띵기리 띵띵띵. 동화책 속으로.
2: 내가 파김치가 되다니.
4: 콩쥐야, 일어나봐.
2: 나 파김치 돼서.

0: 살기도 힘들어. 늦어.
1: 어떻게 파김치가 된 거야?
0: 좀 전에 힘들게 일했더니 파김치가 됐어. 늦어.
1: 응? 힘들게 일한 거랑 파김치랑 무슨 상관이지?
2: 어? 저기 파가 있어.
0: 저거 팥집 파전에 두려고 둔 건데.
1: 응? 이 파는 쌩쌩하냐?
2: 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처지는데?
0: 힘들어. 흔들어. 흔들어.
2: 어? 저렇게 지쳐서 처진 모습이 파김치 같아서?
1: 아하! 그럼 파김치가 되다! 응?
2: 파김치처럼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뜻?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내가 다시 돌아왔어!
4: 이러다 동화책 끝까지 읽는 거 아니야? 땡!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 방해해 줘.
2: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던 콩쥐는 어느 날 꽃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님이 찾아주었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5: 아, 공주 낭자 만날 시간도 없고, 아, 일이 너무 많아. 아, 너무 힘들어.
6: 아니, 이봐. 무슨 일인가?
7: 아휴, 일만 하시지 말고, 연애도 좀 하시라고, 제가 공주 낭자를 모시고 왔습니다요.
0: 원님!
5: 아니, 공주낭자. 아이, 짜! 까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잘 지냈어?
0: 아이, 그럼요.
8: 참, 제가 원님 주려고 꿀떡 쌓았는데, 드셔보세요.
5: 공주낭자도, 까르르르르르.
7: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쏟아져라. 역하게.
5: 까르르. 아우, 아 뜨거워.
8: 아, 왜 갑자기 깨가 쏟아지지? 아, 뜨거워.
5: 아, 뭐야 이게?
1: 일단 멈춰라. 왜 안 멈추지?
7: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멈춘다.
9: 이방?
7: 내가 아직도 희방으로 보이냐?
1: 으크크!
7: 내가 문제를 내지.
9: 문제?
7: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문제를 내보고 싶었거든. 크크크크크크.
1: 그럼 우린 좋지.
7: 헷갈려서 절대 못 맞힐걸. 깨가 쏟아지다. 과연 무슨 뜻일까?
0: 이걸 언제나 치워.
5: 짜증나.
7: 깨가 쏟아지면 치우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1번 힘들고 짜증나다.
0: 1차
5: 1차
0: 1차
5: 1차
0: 어머

0: 아니, 기분이 어땠나요?
1: 아, 공주낭자 만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긴 했었는데.
2: 아, 그럼 1번 힘들고 짜증나다?
3: 그치만 저는 원님 만나서 좋았어요. 원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1: 아니, 나도 그렇소. 아이, 공진낭자 먹는 것만 보면 아니, 웃음이 절로 나고.
0: 아, 별것도 아닌데 쉽게 웃음이 난다?
2: 그럼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이거 아니야?
4: 저희 생각도 그래요.
0: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신나고 재미나다.
4: 정답은 2번. 와!
5: 옛날에 대부분의 곡식들은 껍질 벗기는 게 힘들었지. 하지만 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 우수수 쉽게 떨어지지. 깨가 쉽게 떨어지듯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날 때 깨가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2: 아주 알콩달콩 신이 나네, 신이 나.
0: 어? 우와, 멈췄다!
4: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동화책 못 읽게 할 거야!
0: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흥! 딩딩봉!

흥지와 원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깨가 쏟아지는 예쁜 사랑을 했답니다.

0: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애가 무슨 짓을 할 거야! 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얼굴엔
6: 순간
4: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옛날에 빅풋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1: 길이 끊어졌네.
2: 슈퍼 점프!

0: 오빠, 저기 봐.
1: 똑같아.
2: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3: 찻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뭐가 있더라. 아,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통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맞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4: 여기가 어디야?
5: 꿈이네.

0: 아파터? 비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0: 어?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에?
2: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소라기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갈 거예요!
3: 날아오고!
1: 뭐?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럼 내 식량들은?
0: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 있으면 안전할 거야.
2: 이럴 때 슈퍼 공룡이 나타나 주면 좋을 텐데.
0: 슈퍼 공룡?
2: 저건 슈퍼 공룡!
4: 아, 엄마! 뭐야, 이 쓰레기는?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클라, 괜찮니?
1: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3: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1: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파워 뚫어뻥을 달았어요.
4: 엄마, 근데 아빠는요?
1: 어?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4: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1: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4: 안 되겠어요. 아이츠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츠 출동! 파워 뚫어뻥이 놔주질 않아요.
2: 여보, 나한테 맡겨요.
4: 여보!

아,

0: 아빠, 목병?
1: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0: 슈퍼 공룡!
2: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 구해야 해!
0: 그래!
2: 그러면...

0: 할 수 있어. 슈퍼 점프. 야!
1: 슈퍼 공룡. 아주 꿈이네.
2: 엉클랑님을 잊으면 안 되지. 빅비야, 당겨!
3: 모두 당겨요!
0: 우와, 태풍이 사라졌어요.
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태풍에 날아갔었다고요.
1: 뭐? 태풍? 아니,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0: 슈퍼 공룡이요?
1: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0: 할아버지,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제가 그 슈퍼 공룡이라고요!
4: 삐뿌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0: 삐뿌야, 나도 선물 준비했어. 자, 받아. 고무공이야. 네 얼굴까지 그렸다고.
5: 이게 삐뿌야?
6: 삐뿌야? 왜 그래?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7: 룰루룰루 난 최고의 요리사. 응? 다들 왜 모여있어?
6: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0: 생일 선물.
1: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0: 아니 그게
2: 선물 없어.
0: 그러니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2: 다른 곳에? 그럼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0: 지금?
3: 그럼 우리 다 함께 삐뿌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 볼까?
2: 네.
4: 출동! 입국해!

0: 자, 다 같이. 이런 곳이 있었네.
1: 아빠, 이거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2: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1: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2: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파파도 살려!

0: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1: 아빠, 선물들?
0: 어? 물론 준비했지. 삐뽀 선물은 바로 짜잔! 삐뽀를 닮은 노란 꽃!
2: 이 시든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1: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1: 아빠!
0: 어디에서 삐뽀 선물을 찾지? 어? 저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아, 좋아. 우와. 그래, 저거야. 이거면 삐뽀도 좋아하겠지? 삐뽀야,

0: 아빠 왔다.
1: 왜?
0: 오래 기다렸지. 이뻐 선물은 바로 빛내는 보석.
1: 아빠 선물이게?
0: 어디 갔지? 여기 이거. 녹아버렸다.
1: 그저 삐뿌 선물 없죠? 삐뿌!
0: 그게...
2: 삐뿌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1: 아빠, 정말 기억 안 나?
0: 그게 기억이 잘...
1: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0: 이쁘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0: 에?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엄마, 아빠 언제 와요?
2: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0: 야, 거기서!

0: Isso foi a minha mãe! Pipuia! Junior Sagan!
1: 멋진 선물을 준비했네요.
2: 아빠! 아빠 선물 최고!
3: 나도 만져볼래! 아빠
1: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0: 이 정도쯤이야.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란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동.
3: 얼굴엔
6: 순한 길길.
3: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1, 2, 3.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빨간색이구나. 빨간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빨간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리본을 달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의 주인공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에는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창처럼 뾰족해. 이빨 하나의 크기는 최대 30cm이고 이런 이빨을 무려 60개나 가지고 있어. 정말 무시무시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 큰 머리와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 이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 매우 단단하고 커다란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뒷다리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어때? 작고 귀엽지?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지상 최강의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주황색이구나. 주황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주황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악세사리를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꽃이 달린 헤어밴드를 하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의 주인공은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해. 카르노타우루스는 육식헌소라는 뜻이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르노타우루스는 육식공룡이야. 이름에 황소가 붙은 이유는 눈위에 작은 뿔이 달려있어서야. 카르노타우루스는 다리 근육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 정말 빠르다. 카르노타우루스는 티라노보다도 짧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카르노타우루스는 매력적인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노란색이구나. 노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노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거대한 남쪽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대형 육식공룡이야.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이빨은 20cm 정도이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을 하고 있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잘 발달된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뼈의 비율로 보아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강한 턱힘은 없었지만 빠르게 입을 열고 달릴 수가 있어서 이 점을 활용해 먹이 활동을 했다고 해. 그리고 가늘고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0: 좋았어. 엄마 공룡은 초록색이구나.
1: Where is the green?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초록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색깔의 리본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노란색 리본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트리케라톱스라고 해. 트리케라톱스는 세계에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초식 공룡이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리케라톱스는 눈 윗부분에 두 개, 코 부분에 한 개, 얼굴에 총 세 개의 뿔이 나 있어. 이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뒤에는 크고 멋진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데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 트리케라톱스는 큰 몸통과 굵고 튼튼한 다리, 멋진 꼬리를 가지고 있어. 트리케라톱스는 정말 멋진 초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상어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상어의 설명을 듣고 엄마 상어의 생김새가 그려진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상어가 어떤 모양인지 외형을 그려보자.

엄마 상어는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상어가 어떤 색깔의 리본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상어는 하늘색 리본을 하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상어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상어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를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메갈로돈이라고 해. 메갈로돈은 2800만 년 전 바닷속에 살았던 대형 고대 상어야. 메갈로돈의 이름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메갈로돈이란 이름답게 이빨이 매우 크고 튼튼해. 이빨 하나의 크기가 최대 20cm나 해. 몸길이는 최대 20m, 몸무게는 최대 약 103톤이야. 정말 엄청나지? 메갈로돈은 고대 바닷속 최강의 대형 육식 상어야. 함께 엄마 상어를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다.

들었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0: 좋았어. 엄마 공룡은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노란 꽃이 달린 화관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야. 스테고사우루스의 이름의 뜻은 등에 솟아있는 골판이라 불리우는 뼈들로 인해 지붕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스테고사우루스의 몸은 머리에서 꼬리로 갈수록 몸의 높이가 솟아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 다른 코끼리와 비슷해서 발 뒤꿈치를 두꺼운 지방층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무거운 체중이 발뼈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소음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덩치에 비해 머리가 매우 작은데 뇌의 크기가 호두만큼 작대. 꼬리 부분에는 골침이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데 강력한 포신용 무기로 쓰였다고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초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굿소
2: 클릭소 얼마세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퀴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에요.

갬상어. 철갑상어. 얼룩상어. 청상아리. 뱀상어.

0: 거. 표범상어. 블랙팁 샤크. 골목상어. 장원용상어.
1: 어떤 상어일까? 얼룩상어. 한도상어. 괭이상어. 표범상어. 철갑상어. 백상아리. 레몬상어. 마귀상어. 청상아리. 장환흉상어. 비상어. 블랙팁 샤크. 뱀상어. 톱상어. 황소상어.

0: 고래상어. 돌목상어.
1: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뱀상어야.
0: 안녕, 뱀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장완용 상어야.
0: 안녕, 장완용 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레몬 상어야.
0: 안녕, 레몬 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철갑상어야.
0: 안녕, 청갑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청상아리야.
0: 안녕, 청상아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환도상어야.
0: 안녕, 환도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상어야?
1: 나는 돌목상어야.
0: 안녕, 돌목상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상어가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런, 상어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확인을 해보자. 너무 아프겠다. 빨리 치료해주자. 우선 치아를 치료해주자. 부서진 치아를 만들어주자.

마지막으로 찢어진 꼬리를 치료해주자. 좋았어. 완벽해. 상어가 건강해졌어. 앞으로는 조심히 다녀, 상어야. 우리 다 같이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숫자를 세는 동안 잘 숨어야 해. 하나, 둘, 셋. 다 숨었니? 찾는다. 그림자 상어들이 모두 숨은 것 같아. 같이 찾으러 가보자.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청상아리.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물개.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뱀상어.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두공.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찾았다. 항소상어.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백상아리.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바다코끼리.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 있을까? 범고래. 상어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찾았다. 장완용 상어. 상어들을 모두 찾았어. 뱀상어, 항소상어, 청상아리, 백상아리, 장완용 상어. 안녕. 저길 좀 봐. 숲속 동물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 누군가의 생일인가 봐. 안녕 생쥐야.

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사자였구나. 우리 같이 생쥐 친구가 찾는 사자를 찾아보자. 사자는 빨간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어. 악어가 낚시를 하고 있어. 사자의 생일 선물로 물고기를 주려나 봐. 우와, 대단해. 빨간 선물 상자를 찾았어. 상자 안에서 핑크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사자는 갈색 갈기를 가지고 있어.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토끼와 곰이 연주를 하고 있고, 미어캣과 돼지가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추고 있어. 정말 즐거워 보여. 써미와 떠니도 보이네. 안녕.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소니와 치타가 동굴이에 올라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누굴 기다리는 걸까? 아, 생일 파티에 같이 갈 독수리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0: 산에서 파란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사자는 갈색 갈기를 가지고 있어.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양, 알파카, 팬더, 초식동물 친구들과 여우, 늑대, 호랑이, 육식동물 친구들이 함께 파티 음식을 먹고 있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다시 사자를 찾아보자. 코끼리와 얼룩말, 기린과 고릴라가 사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모여있어. 그런데 주인공인 사자는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있었구나, 사자야. 함께 사자를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내미기차 출발!

0: Noodles.
1: Noodles.
0: Noodles.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2: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네.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도도, 솔, 조금만 기다리렴.
3: 안녕, 친구들.

What's with all these puddles of water?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그림책 뿡뿡뿡. 해님 달님 사파리.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넘어 잔치집에 가서 종일토록 일을 도왔어. 저물녘이 되자 떡과 지지미를 잔뜩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나섰지. 고개 하나를 막 넘으려는데 수풀 속에서 번개 같은 눈초리를 한 커다란 범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

0: 맘맘맘, 머리에 인 게 뭐요?
1: 범이 물었어. 떡도 있고 지진이도 있다. 어머니는 고지고대로 대답했지.
0: 어맘어맘, 그 떡과 지짐이 나 좀 주소.
1: 너 다 주면 우리 애들한테 뭘 주겠니? 줄 수 없다.
0: 으흥, 떡을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1: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떡과 지짐이를 범한테 다 주었어. 범은 떡과 지짐이를 날름 먹어치우고는 고개 하나를 냉큼 넘었어. 그러고는 고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말했지.
0: 어맘어맘, 왼팔 하나만 주소.
1: 팔을 주면 빨래는 어떻게 하고 변은 어떻게 배니?
0: 으흠,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1: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왼팔을 내주었어. 범은 왼팔을 먹어치우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어.
0: 어맘어맘, 한쪽에 남은 그 팔도 주소.
1: 오른팔마저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돌보니? 범은 들은 채도 않고 앙 하고 달려들었어.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오른팔마저 내주었지. 어머니가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까 아까 그 범이 다른 범인 채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지 뭐야?
0: 어멈 어멈, 다리 하나 주소.
1: 다리를 주면 집까지 어떻게 가니?
0: 외다리로 깡똥깡똥 뛰어가면 되지.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1: 어머니는 다리 하나를 내주고 깡똥깡똥 뛰어갔어. 범이 입술을 핥으며 다시 말하네.
0: 어멈어멈, 다리 하나 더 마저 주소.
1: 외다리마저 널 주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란 말이니?
0: 동실동실 굴러가면 되지.
1: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남은 다리 하나도 내주었지. 어머니는 동실동실 굴러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 그런데 악하고 악한 범은 불쌍한 어머니 몸뚱이마저 홀딱 삼켜버렸어. 그러고는 어머니 옷을 입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지. 범은 문 밖에서 오누이를 불렀어.
0: 얘들아, 어머니가 왔다. 어서 문 열어라.
1: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던 누이 동생은 벌컥 문을 열려고 했어. 그러자 오라비가 동생을 말렸어.
2: 우리 어머니가 맞는지 아닌지 들어보게 한 번 더 말해보세요.
1: 범은 앞발로 목을 꼭 잡아주고 말했어.
0: 나다! 어서 문 열어라!
1: 우렁찬 범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어머니 목소리와는 아주 달랐어.
2: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에요.
0: 부잣집에서 지짐이를 지지느라 순냄새를 먹어서 그렇다.
1: 범은 거짓말을 했어.
2: 그럼 손을 들이밀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손인가 보게요.
1: 범은 털이 부스스한 손을 문구멍으로 쑥 들이밀었어.
3: 우리 어머니 손엔 이렇게 털이 많지 않아요.
1: 오누이가 말하자 범이 대답했어.
0: 벼를 벨 때 풀이 묻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1: 오누이가 문틈으로 살며시 밖을 내다봤어. 그랬더니 커다란 범 한 마리가 문 앞에 앉아있지 뭐야? 오누이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악소리가 나는 걸 간신히 참고 말했어.
2: 곧 문을 열어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1: 오누이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뒤뜰 우물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 한참을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은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0: 요놈들 봐라, 도망질 쳤구나.
1: 범은 벌컥 성이 나서 와드득 문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방안 구석구석과 부엌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오누이는 없었지. 범은 뒷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뒤뜰로 달려나갔어. 우물 옆을 지나려는데 그 속에 오누이가 보이네. 나무 위에 올라간 오누이가 우물 속에 비쳤던 거야.
0: 얘들아, 얘들아, 어서 나오너라. 그러다 우물에 빠질라.
1: 미련한 범은 오누이가 우물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한껏 부드럽게 말했어. 나무 위에서 이 꼴을 보자니 우습기 짝이 없었지. 오라비는 애써 꾹 참았는데 누이 동생이 그만 깔깔 웃어버렸지 뭐야. 범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 오누이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킥킥 웃고 있었지. 범은 화를 꾹 참고 물었어.
0: 얘들아, 얘들아, 거길 어떻게 올라갔니?
2: 앞집에서 조금 뒷집에서 조금 참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1: 오라비가 꾀를 내어 말했어. 범은 얼른 앞집에서 조금, 뒷집에서 조금 참기름을 얻어다 털복숭이 발로 슬슬 나무에 발랐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쭈르륵 미끄러지기만 할 뿐 도무지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 범은 자꾸자꾸 애를 쓰다가 그제야 속은 줄 알고 훌덕훌덕 죽꿀듯 성이 났지. 그러나 성을 꾹 참고 애걸하듯이 다시 물었어.
0: 얘들아, 거길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발 가르쳐주렴.
1: 어린 누이 동생은 범이 불쌍해서 그만 바른 대로 일러주었어.
4: 앞집에서 도끼를 얻어다 발걸이를 파고 올라왔어.
1: 범은 날래게 도끼를 얻어다 발걸이를 파서 조금조금 오누이가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 오누이는 바들바들 떨었지.
5: 하느님, 하느님, 우리 오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안주를 내려보내주세요.
1: 오누이는 정성으로 빌었어.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줄줄 내려왔어. 오누이는 동아줄을 몸에 동여매고 하늘로 올라갔지. 범은 저도 하늘에 빌기 시작했어.
0: 하느님,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1: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또 내려오네. 그런데 이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 어리석은 범은 그것도 모르고 썩은 동아줄을 허리에 휘휘 동여맨 채 하늘로 올라갔지. 동아줄은 하늘로 둥둥 올라가다가 그만 탁 하고 끊기고 말았어. 그 바람에 범은 수수밭에 툭 떨어져서 수숫대에 똥구멍이 찔려 죽고 말았어. 지금도 수숫대에 붉긋붉긋 빨간 점이 있는 건 그때 범의 피가 묻어서 그런 거래.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어. 달이 된 누이 동생은 밤만 되면 범이 나와서 달을 향해 어흥어흥 울어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누이 동생이 해가 되고 오빠가 달이 되었지.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햇살을 세게 비추었지. 지금도 해를 바라보면 눈이 부신 건 바로 부끄럼 많은 누이 동생 때문이야. 난쟁이 범상향 사파리. 옛날도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난쟁이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어찌나 작은지 사람들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어요. 하루는 난쟁이가 범사냥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범의 콧김에도 훨훨 날아갈 녀석이 무슨 범사냥이냐며 난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깨알 만한 눈을 회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자꾸만 범사냥을 가겠다고 졸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허락해 주었지요. 난쟁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 기장떡 한 보따리와 몽둥이를 하나 걸머지고 범사냥을 떠났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좀처럼 범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덤을 보고 산이라 하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을 수풀이라 여기며 다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깊고 깊은 숲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새 어머니가 주신 떡을 다 먹어 난쟁이는 배가 고팠어요.
6: 어서 범을 잡아서 그 고기나 먹어야겠다.
1: 난쟁이는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하며 범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짐승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와 하하하 좋아라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쟁이는 몸을 숨긴 채 소리 나는 곳까지 몰래몰래 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수천 마리나 되는 범이 우묵한 곳에 모여서 우쭐우쭐 춤추고 꿀꺽꿀꺽 마시고 닐리리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예요. 오늘은 바로 이 산의 왕범 생일이었어요. 그런 고로 온 천지 범이란 범은 모두 잔치에 모였죠.
6: 얼커니 신난다.
1: 난쟁이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달려갔어요.
6: 이놈들 꼼짝 말거라. 내가 모조리 잡아가겠다.
1: 난쟁이는 기운껏 낸 소리였지만 범들에겐 앵앵 우는 모기 소리처럼 들렸죠. 왕범에게 술을 부어주던 범이 난쟁이를 보고는 홀랑 집어서 앞발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0: 아빠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어요.
1: 이야, 이거 큰일 났군. 그래? 네 녀석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겠다는 거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를 다 잡아가고 말 테다.
0: 난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소리쳤어요. 작기는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난쟁이가 분수에 넘치게 우쭐대자 범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범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1: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 하하하, 참으로 맹랑하구나. 그놈을 이리 타오. 홀딱 삼켜버리겠다. 좋은 반찬이 되겠다.
0: 왕범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말을 바꾸었어요.
2: 아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좀 더 두고 보자. 대신 춤이라도 한번 추어라.
0: 난쟁이는 쫄래쫄래 몸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이것을 본 수천 마리 범들은 한층 더 흥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춤춰라 마셔라 하다가 왕범이 시중 드는 범에게 말했어요.
2: 여봐라, 간장을 좀 가져오너라. 자꾸 요게 먹고 싶어서 혀가 끊어질 것 같구나.
0: 시중 드는 범이 간장을 가져오자 왕범은 난쟁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쓸어 넣었어요. 난쟁이는 너무 작아서 이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고로 왕범은 깨물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난쟁이는 꾸르륵 하고 왕범의 똥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똥집 속은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난쟁이가 양팔을 허우적거려 보니까 머리 위에 무언지 너덜너덜하는 게 손에 잡혔어요.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 보였어요. 난쟁이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장난질하던 칼을 찾아냈어요.
3: 배고픈데 잘 됐다. 이걸로 싹둑싹둑 베어 먹어야지.
0: 난쟁이는 칼로 너덜거리는 것을 싹둑싹둑 베어 먹었어요. 그건 범의 똥집 속살이었어요. 아주 별맛이었죠. 그래서 자꾸자꾸 베어 먹었어요.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 먹으니 왕범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프니 뭐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난쟁이가 자꾸자꾸 베어 먹는 바람에 똥집에 그만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구멍으로 쏙 나와보니 머리에 무언지 철썩철썩 닿는 것이 있었어요.
3: 옳거니 여기 또 먹을 것이 있네.
0: 난쟁이는 여전히 배가 고파 너덜거리는 것을 또 베어 먹었어요. 그것은 왕범의 간이었어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 먹고 간을 베어 먹을 때마다 왕범은 미친 것처럼 빙빙빙 제자리를 돌았어요. 괴로워 어흥어흥 소리치다 못해 공둥공둥 뛰어다니면서 다른 범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새끼 범들이 달려와 왕범을 말렸어요.
4: 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0: 그러나 왕범은 손주범, 아들범, 아우범 할 것 없이 수천 마리 범을 미친 듯이 죄다 물어 죽였어요. 왕범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위에 뛰어올랐다가 아래로 털썩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가로 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제 발을 제가 깨물며 난리법석을 부렸죠. 왕범은 그렇게 한참을 버둥대다가 그만 꼴까닥 죽고 말았어요. 난쟁이는 배가 잔뜩 부르다 못해 빵 터질 것 같았어요.
3: 배불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0: 난쟁이는 양다리를 벗디디고 깽깽 힘을 주어 범의 배가죽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자 반짝하고 햇빛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온 난쟁이는 수천 마리 범들이 다 죽어 넘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이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짝짝 치며 춤을 추었지요. 난쟁이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3: 아버지, 제가 수천 마리 범을 몽땅 잡아놨으니 같이 가보세요.
0: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속는 셈치고 난쟁이를 따라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에 수천 마리 범들이 너부죽하니 죽어 넘어져 있지 뭐예요? 난쟁이 가족은 범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 뼈대와 고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답니다.
5: 예쁜이와 버들이, 사파리. 옛날 어느 마을에

0: 예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쁜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아버지가 의부더미를 데려왔는데 마음보가 고약했어. 의부더미는 예쁜이를 종처럼 부려댔지. 예쁜이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밤늦게까지 밭에 나가 김을 맸어. 그래도 예쁜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 동네 사람들은 예쁜이가 애처로워서 잘 대해주었어. 의부더미 눈에는 그것마저 못마땅했지. 눈보라가 치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1: 예쁜아, 산에 가서 나물 해오너라.
0: 산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나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예쁜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바구니를 들고 나섰어. 따뜻한 소모커녕 얇은 치마 저고리만 입은 채였지. 예쁜이는 너무 추워서 팔다리가 벌벌 떨리고 입술이 새파래졌어. 산에 도착한 예쁜이는 맨손으로 눈 속을 헤쳐보았어. 하지만 나물은 보이지 않고 말라 죽은 풀만 있었지.
2: 손 시려.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
0: 예쁜이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온종일 나무를 찾아다녔어. 그러는 동안 어느새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
2: 어머나, 벌써 해가 졌네. 바위 틈에서 자고 내일 다시 찾아봐야지.
0: 예쁜이는 주변을 둘레둘레 살피며 한참을 헤매고 다녔어. 그러다가 저 멀리 큰 바위 아래 동굴이 뚫려 있는 걸 보았어. 예쁜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자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 어느새 꽁꽁 얼었던 예쁜이의 손과 발이 살살 녹기 시작했지. 마치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있는 느낌이었어. 예쁜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자꾸 안으로 들어갔어. 갑자기 예쁜이의 눈앞에 넓은 들이 펼쳐졌어. 들에는 조그마하고 오붓한 오막사리가 한 채 있었지. 게다가 오막사리 주위에는 파릇파릇한 나물이 잔뜩 돋아나 있었어.
2: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지?
0: 예쁜이는 깜짝 놀라며 정신없이 나물을 뜯어 바구니에 담았어. 예쁜이가 바구니에 한가득 나물을 담고 있을 때였어. 오막사리에서 아름다운 소년이 나오더니 상냥하게 말했어.
3: 나물하러 왔구나. 얼마든지 뜯어가렴.
0: 예쁜이는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살짝 붉혔어.
3: 내 이름은 버들이란다. 나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줄게.
0: 예쁜이는 그날 밤 버들이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어. 의부더미는 예쁜이가 돌아오자 깜짝 놀랐어. 눈 속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물까지 잔뜩 해왔으니 말이야.
1: 예쁜아, 내일 다시 가서 나물을 캐오너라.
4: 네, 다녀올게요.
0: 예쁜이는 버들이가 있으니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 신이 나서 깡똥깡똥 토끼 걸음으로 산에 올라갔지.
4: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0: 예쁜이는 버들이가 일러준 대로 굴 앞에 서서 외쳤어. 그러니까 바위문이 쭉 열리고 버들이가 나왔어. 버들이는 예쁜이를 보자 기뻐서 벙긋 웃었고, 예쁜이는 버들이를 다시 만난 것이 기뻐서 생긋 웃었단다. 버들이는 나물을 잔뜩 뜯어 예쁜이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어. 예쁜이와 버들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놀았지. 버들이가 헤어질 때 병 세 개를 주면서 말했어.
3: 이건 생명수란다. 죽은 사람의 뼈에 하얀 병을 뿌리면 살이 붙고, 빨간 병을 뿌리면 피가 돌고, 푸른 병을 뿌리면 휴 하고 숨을 쉬어. 잘 간직해두면 어느 때든 한 번은 반드시 쓰일 때가 있을 거야.
0: 예쁜이는 생명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마음보 검은 의부더미는 바구니에 그득한 산나물을 보고 또다시 깜짝 놀랐어.
1: 도대체 어디에서 나물을 캐온 걸까?
0: 의부더미는 다시 나물을 해오라 이르고 몰래 예쁜이의 뒤를 밟았어. 예쁜이는 그것도 모르고 굴 앞에 서서 외쳤어.
4: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0: 그러자 바위가 멈칫멈칫

0: 물러나더니 한 소년이 나와서 발죽발죽 웃으며 예쁜이를 데리고 안으로 사라지는 거야.
1: 옳지, 저놈이었구나. 아니, 꼬서.
0: 의부더미는 콧김을 내뿜으며 이를 부드득 갈았어. 의부더미는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쁜이를 기다렸어. 해가 기울자 예쁜이가 나물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1: 듣자니, 너 산에 가서 사내를 만난다지? 하는 대로 말해!
0: 의부더미는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며 예쁜이를 부지깽이로 마구 때렸어. 예쁜이 몸은 온통 푸릇푸릇 멍이 들고 말았지. 그러나 예쁜이는 꾹 참고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았어. 이튿날 의부더미는 어제 봐두었던 굴 앞으로 달려갔어.
1: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0: 의부더미는 예쁜이 목소리를 흉내내어 버들이를 불렀지. 바위가 옆으로 비켜서더니 생각했던 대로 버들이가 나타났어. 버들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예쁜이를 둘레둘레 찾았어. 의부더미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박달나무 방망이로 버들이를 힘껏 때렸어. 가엽게도 버들이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단다. 의부더미는 죽은 버들이를 줄줄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 오막살이 안에다 버들이를 던져놓고 불을 놓았지. 불쌍한 버들이는 집과 함께 타서 허연 뼈만 남고 말았어. 마음고 고약한 의부더미는 빙글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
1: 예쁘나, 내일 또 산에 가서 나물 해오너라.
0: 의부더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상냥하게 말했어. 예쁜이는 의부더미의 살가운 목소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 예쁜이는 신나게 달려가 굴 앞에 서서 외쳤어.
1: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0: 암만 소리를 지르며 불러도 바위문은 꼼짝하지 않았어. 예쁜이는 그만 서러운 생각이 들어 울먹이며 한 번 더 소리쳤어.
1: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문 열어줘.
0: 아무런 대꾸가 없자 예쁜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문을 밀어보았어. 예쁜이가 힘껏 바위문을 밀자 가까스로 좁은 틈이 생겼어. 예쁜이가 얼른 바위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막살이는 온데간데 없고 뿌연 재와 허연 뼈만 남아있었어. 예쁜이는 뼈만 남은 버들이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지.
1: 버들아, 버들아.
0: 그러다가 문득 버들이가 주었던 병 세 개가 생각났어. 다행히도 의부더미 몰래 고이 잘 감춰두었지. 예쁜이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병 세 개를 들고 돌아왔어. 예쁜이는 하얀 병을 기울여 버들이 뼈 위에 쭈르륵 뿌렸어. 그러자 불에 타서 빼빼하고 까무스름하던 뼈에 흐느적흐느적 붉으스름한 살이 붙었어. 이번에는 빨간 병을 열어 쭈르륵 뿌리니 불뚝불뚝 살이 뛰면서 피가 돌았지.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또 쭈르륵 뿌렸어. 휴. 버들이가 숨을 한 번 몰아쉬더니 눈을 번쩍 떴지. 예쁜이는 너무 기뻐서 버들이를 끌어안고 자꾸자꾸 울었어. 예쁘나, 예쁘나, 맘씨 고운 예쁘나, 그만 울려무나. 나는 너를 구하려고 내려온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하늘에 계신 네 어머니가 나더러 너를 구해달라 부탁해서 온 거야. 그때 하늘에 오색 무지개 다리가 쓱 걸렸어. 자, 의부더미 없는 하늘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자. 예쁜이와 버들이는 무지개 다리 위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어. 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단다.
2: 그림책 뽕뽕뽕.
3: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제가 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은 함께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싶어졌습니다. 고양이를 꼭 닮은 4월의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양이 마을 대만의 허우통을 찾았습니다.

0: 호통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숭이 동굴. 과거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폐광촌이 되어가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1: 제가 지금 여기 걸어가고 있는 곳은 운매교라는 곳인데 원래 여기가 탄광마을이었어요. 호통이. 그래서 저기 탄광에서 석탄을 채취를 하면 여기 철로 있잖아요. 이 철로를 따라서 저쪽 제조공장까지 이동하던 그런 통로입니다. 위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산에 푸른 모습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진짜 너무 좋고.
0: 한때는 대만 석탄 공급의 한 축이 되었던 마을.
1: 여기가 석탄 제조하던 공장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그 제조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네요. 여기 석탄 이렇게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야, 어? 고양이. 신비로워요, 분위기가. 여기 막 쇠는 녹슬어가지고 부식되고 막 없어지려고 하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고양이가 걸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진짜 분위기가 신비로운데요.
0: 이제는 석탄도 원숭이도 아닌 고양이 마을로 유명한 호호통을 만나러 가봅니다.
1: 와, 까마코 동상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호호통역에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이 까마코가 원래 여기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고양이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여기 살았던 고양이래요. 근데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아이를 기렸다고 합니다. 오, 귀여워.
2: 귀여워?
1: 징조 할아버지야, 까마코가? 완전 똑같은데요. 오, 저 친구는 진짜 까만코다, 여기가. 까만코.
2: 까만코! 안녕? 안녕?
1: 아우,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다가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무섭지가 않나 봐요.
0: 호통 고양이들과의 만남은 여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에 털을 잡은 녀석들도 꽤 되거든요.
1: 여기에서 거주하는 고양이들인데 다섯 마리 있거든요. 진짜 잘 먹는다, 다들. 오, 이건 뭐지? 와, 이거. 애들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숨숨집이었네, 이게. 스크래처도 안에 있고요. 오, 여기. 아이들 프라이빗한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0: 눕는 자리가 곧 침대죠.
1: 와, 사람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네.
0: 정말 부럽습니다.
1: 야, 여기 캣타워 수직공간까지.
2: 뭐해?
1: 오, 대답도 해줘요.
2: 야,
1: 제가 나중에 오면 여기 캣타워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네요. 오, 올라가려나 봐. 캣타워를 바꿀 필요가 없네요. 저기도 수직공간이었어. 아, 내가 얕잡아봤네. 아, 이거는 호호통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 사진인데 이름이 다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동선 확보에 확실하네요.
0: 사방이 놀이터죠.
1: 오, 완전 귀엽다 이거. 이거 스탬프예요.
0: 관광객들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 저도 추억을 남겨봅니다.
1: 야, 어떤 게 제일 귀엽나요? 저는 이거, 이거. 호호통.
0: 마을로 가려면 호호통역을 거쳐야 하는데요. 역사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양이 마을

0: 마을 탐방에 나서볼까요?
1: 우와.
0: 마을 어귀에서 만난 치즈냥.
1: 안녕? 안녕?
2: 미쳤어. 제 친구예요. 보통 와서 처음 만난 고양이 친구.
0: 잘 어울리죠?
1: 아, 동상 너무 오늘 이렇게 깜찍한 포즈.
0: 두 번째 친구는 저 소냥.

0: 너무 너무 깜찍해. 어 너무 귀여워.
1: 이렇게 그루밍 하는 애 처음 본 것 같아요.
2: 원래 이렇게 엉덩이 부여잡고 그루밍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1: 오, 악갱이, 악갱이, 악갱이. 못 끼켜야 한 4개월 정도 됐겠는데. 어떻게 저 빠지면 어떡해?
0: 그 밑에 뭐 있어?
1: 아, 물고기. 워낙에 평소에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애기들이 그냥 사람이 지나가도 자기들 노는 거 그냥 마음껏. 아, 장난치는 것 봐.
3: 박스에 자리 잡은 고양이.
1: 안녕하십니까?
3: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녀석과 같이 놀고 싶어졌는데요.
1: 우와. 너무 익숙하다는 듯이 이렇게 사냥놀이를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와.
3: 먼저 다가옵니다.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이거. 평소에 사람들하고 얼마나 좋은 기억들만 있었으면 이렇게 친숙하게 놀 수 있을지 너무 부럽네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0: 으아! 어떡해.
1: 사냥감 잡아서 가버린다, 어떡하지?
3: 호통식 사냥놀이는 조금 다르네요.
1: 어디까지 물고 갈 거야, 너가?
0: 네, 사냥감 주세요. 주세요. 오.
3: 2차전 돌입. 미아웅 처리 이대로 사냥감을 빼앗길 수는 없겠죠?
1: 여기 있는 고양이들 다 왔어. 몇 마리야? 하나, 둘. 다섯 마리야. 와, 엄청 많아. 그래도 이렇게 여러 마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저희 다른 쪽으로 또 가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자.
3: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4: 고양이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소원.
1: 여기 가면 뭐 있는데? 보여줄 거 있어?
4: 오, 저 따라오라는 거야. 어디까지 가?
1: 어디까지 가?
3: 와. 지붕 위의 고양이들이 완성시킨 풍경.
1: 갈까? 이제? 오, 괜찮아?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냥냥씨. 어, 이쪽으로 가면 돼? 얘가 영역이 넓나? 좋아.
3: 길을 안내해주는 고양이라니. 동화 같죠?
1: 오늘 호흡통 안내량이 제대로다. 어,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 계속 안내해주는 것 같아요.
0: 갑자기 벌레 갖고 장난치네.
1: 엄청 재밌게 논다. 우와!
3: 녀석의 안내를 멈춘 건 다름 아닌 죽은 벌레 한 마리. 사냥놀이 푹 빠진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밀린 것 같죠? 자,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네요.
1: 아저씨 간다. 또 보자. 고 up the stairs for more cats. 고양이 더 볼 거면 이쪽으로 오라는데요?
3: 계단형으로 이루어진 허우퉁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 아, 저기 그림이다, 그림. 고양이 너무 귀엽다.
3: 마을 전체가 고양이입니다.
1: 속에 그냥

0: 그림이네요, 이거. 여기가 카페거리네요, 전부 다.
1: 여기도 있어. 우리 카페 막 가는 데마다 고양이들이 있어.
2: 박스러져.
0: 어디요? 여긴 또 뭐야? 약간 공방 같은데.
1: 어, 여기도 고양이 안에 세 마리나 있어, 세 마리나.
3: 아주 귀여워.
0: 슈퍼 큐트, 슈퍼 큐트. 여기가 마지막 카페인가 봐요, 요 라인에 있는.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4: 꽤 많이 걸었으니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죠? 이곳의 모든 카페들은 고양이를 기릅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이 녀석의 이름은 포뇨. 포뇨만큼 귀여운 고양이 케이크가 인기 메뉴라는데요. 먹기 미안할 정도입니다. 고양이 세상에서 누리는 휴식.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쇠락한 탄광마을이었던 호통. 고양이 마을이라는 유명세 덕에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이 많은 고양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5: 하이, 따뜻진.
0: 야.
5: Welcome to Taiwan. Me too. Okay. Back to city, please. Okay, oh, yeah, thank you very much.
6: May not.
5: May not.
6: May
5: okay,
6: not.
5: Okay, okay, is it please?
6: Thank
5: okay,
6: you.
5: Okay.
0: 지금 허우통에 와보니까 고양이들이 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5: 동바수每周会派公务兽医师到猴童猫诊执行站执行巡回，就是动保处每年与当地的猫友社的 志工一起合作，定期为当地的猫只行猫疫苗注射的工作。那当地的志工社团也会与合作的民间兽医师一起合作，为猫只行绝育以及病猫的医疗工作，让猫村的猫比较处于健康状态的原因。谢谢。
0: 아, 그러면 여기 허우통에 고양이를 유기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 在猴笼弃猫，我们会依照动物保护法第五条的规定，予以3到15万的罚金。
0: 엄청나네요, 벌금이. 평소에 여기 고양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5: Okay, okay, let's go.
4: 때마침 접종을 해야 하는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예상치 못한 저의 동행에 당황한 것 같은 보호자. 그리고 저 녀석이 오늘 주사를 맞아야 할 주인공인가 봅니다. 미미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 역시 가게 마스코트로 활약 중이네요.
6: 아, 백신.
7: 기초죠. 종합 백신이네요, 이거 종합 백신. 이것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맞추시네요.
5: 예, 예. 완유.
8: 아마쇼. 꽉꽉.
0: It's okay.
6: It's okay.
0: 와우.
8: 好了好了好了好了 오케이, 오케이.
4: 이어서 광견병 주사까지 접종합니다.
8: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好乖,
0: 진짜 착하다. 싫은 거 잘했으니까 간식 줘야지. 잘한다. 아이, 다 먹었다. 아이, 잘했다. 내년에도 주사 잘 맞아야 돼? 아이, 잘했어. 굿바이. 아이, 기분 좋아졌다.
9: 이 마을의 고양이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8: 흔하고, 我们以前是在这里出生的，我们已经是在这里出生的，我们出去外面啊，再进来，我们以前是在这里的，住我们在地的呢，我们是活动的人，感觉很好啊，猫很有人性啊。 在猫村这里跟猫生活很好哦，很棒哦，这里的环境又很好。
4: 사람과 고양이가 일군 기적의 마을 호우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0: 저는 지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1: 하이, 니하.
0: 바로 지엔 페이링 씨인데요.
2: 선물을 좀 챙겨왔는데
3: 친한 작가분이 이렇게 만드신거든요. 일러스트 작가.
1: 진짜 한국 어담마.
3: 한국 고양이의 기운을.
1: 好喜欢那个，好可爱。你知道我身上啊，什么鞋子、衣服，什么什么都是猫的。
0: 그리고 또 고양이.
1: 내猫咪睡的。跳跳，跳跳。 His name is 跳跳. Jump jump. 柚子 orange 也不是 orange 啊，随便跟他讲 orange， 他也不是。왜
0: 묘부인인지 알 것 같네요.
1: 跳跳 ，Do you have cat?
3: Yeah. Her name is 사모님.
1: 어 可爱哟.
3: Yeah.
1: Oh, cute, cute.
3: Yeah, so cute.
1: Yes.
3: Thank you. 谢谢. 한국에서는 그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해요. 근데 대만에서는 뭐 어떤 명칭으로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1: 아, 我们叫做猫奴.
4: 猫奴 그 고양이의 노예.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3: 아, 이게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똑같네. 고양이의 노예.
1: 我们还有个叫那个铲屎官.
3: 아, 똥 치우는 공무원.
1: 铲屎官. 我们还有印那衣服哎.
3: 나 그 티 사서 가야겠다. 똥 치우는
1: 관원.
0: 인사는 충분히 나눴으니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봐야겠죠?
2: 예전에는 탄광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양이가 엄청 많잖아요.
3: 어쩌다가 여기가 이렇게 고양이가 많은 마을이 된 건가요?
1: 我大概十年前来这里的时候，猫就很多了，大概有120几只。然后是因为以前的人住在这里，然后很多的老鼠。 啊，为了要抓老鼠，所以他们养了很多猫。可是因为那时候的猫没有结扎，所以就猫就越来越多。那现在的猫大概有140几只，对。10년
0: 동안 겨우 20마리가 늘었다고 하니 얼마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죠.
2: 허우통이 발전하면서 대만에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요부인께서 어떤 거를 좀 해주셨었는지.
1: 我刚开始来这里其实就是拍照，然后写下这些猫咪的故事跟大家分享。然后因为我老公是兽医师，所以我就是请我们的医生有休假的时候来帮这些猫。 看个病啊，或是帮他们做结扎，然后也没有想到说，因为这样子的事情在媒体上被报道了，所以越来越多人知道。那知道之后，这边人就很多。
0: 유부인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현재 호통 고양이 마을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2: 저도 오늘 여기 호통에 왔으니까 묘부인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꼭 여기서 고양이 인생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다들 고양이 좋아할 수 있도록.
0: 시작해볼까요?
2: 고양이가 어딨나? 오!
0: 멀리 갈 것도 없죠. 여긴 호우통이니까요. 포주들도 수준급입니다.
2: 어, 너무 귀여워. 미쳤어.
0: 말 그대로 고양이를 위한 마을.
3: 아, 여기로 이렇게 고양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还有啊, Volcat, Volcat.
3: 아, really?
1: Yes.
3: 와우.
2: 아, 여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다니게.
3: 아, 개 피해서 여기 숨을 수 있게.
5: 맞죠? 가방.
2: 바람망이 이거 비 치는 거 막아주는 거. 아, 진짜
0: 여기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졌습니다.
2: 아, 진짜 고양이 천국이다, 천국이야.
0: 꽃잠 자는 고양이 발견.
1: 아, 想睡觉.

0: 저거 벌써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저 완전 오늘 힐링 받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谢谢.
1: 谢谢喜欢猴头.

0: 여기 자원봉사자분들이 아침마다 고양이들 이렇게 먹을 거 챙겨주시는데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왔대요.
1: 관광객만큼이나 봉사자들이 찾아오는 마을 허우통. 그래서일까요? 여기 고양이들은 사람을 믿고 따릅니다. 리울리와 씨 역시 4년째 호통을 찾고 있죠. 그녀에게 이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2: 因为我们家有养猫，嘿，喜欢猫。对，然后你看看发现这边有一个团体，有一个组织在帮助这些的猫，然后所以就加入。就是应该说，动物吧，生命就是需要被照顾。
1: 허우통은 1년 중 절반 가까이 비가 내립니다. 이런 악천 후에도 고양이들은 이곳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녀석들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대만 애묘인들의 손길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꼭 한번 들리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옛 탄광열차에서 관광열차로 바뀐 팽시선을 타고 허우통에서 20여 분을 달리면 스펀역에 도착합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기차가 지나가는 다소 이색적인 광경. 해가 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역 주변에 모여드는데요. 바로 천등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작은 소망을 하늘에 띄워보내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간직해온 바람을 적어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0: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1: 사모님을 빼먹으면 섭섭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부탁해 시즌 3. 대박. 사람과 길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허우통 마을 고양이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허우통 마을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바람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이 동양은 서양에 비해 열등하다는 오랜 편견도 깨졌고요. 이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이 석기를 가공하는 발달된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바다 건너 일본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대략 3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먹도끼와 함께 기원전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 열패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후지무라 신이치였습니다. 후지무라는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했는데요. 1981년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지에서 4만 년 전 인류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일본 선사 시대의 역사가 3만 년 전에서 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발굴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열도는 흥분했고요. 일본 고고학계는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후지무라의 자자라기 유적 발굴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180여의 유적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고, 그때마다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앞당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이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까지 발굴해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그는 이 구석기 문화 연구 제1인자로서 석기의 신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지는요, 국가사적지로, 또 그가 발굴한 유물들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무라 신이치가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날조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마이니치 취재팀은요, 미야기현 카미타카모리 유적지에서 후지무라가 자신이 만든 유물을 몰래 묻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덜미를 잡힌 후지무라는요,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작으로 판명된 유물들은 이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고요. 이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도 삭제되었고, 또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요, 2003년 5월 이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곳 모두가 날조되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요, 이와테현 미야모리 무라의 카네토리 유적인데요. 이는 5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중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사건은요, 그 바탕에 이 개인의 명예욕이나 영웅심도 작용했겠지만, 오래된 구석기 유적들이 일본의 우월성을 제시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본의 국민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후지무라의 발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일본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언론도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 고고학계가 이 역사 날조를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촌극이었습니다만, 이 오래된 역사가 우월하다는 비이성적이며 근거 없는 역사 인식이 빚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류의 기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건국신화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북방 시베리아의 유목민들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망오제 신화, 또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 대한민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들 신화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신이나 그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3세기에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의 변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변해 웅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역사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신화라는 신의한 기록 속에는요, 당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신화가 믿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쫓다 보면 역사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련의 단군 신화는요, 고기에 전하는 내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서 고기가 이 고기라는 문헌을 뜻하는지 아니면 옛날 기록이라는 뜻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군 신화가 일련이 살았던 기원후 13세기 이전에 문자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군 신화는요, 크게 세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환인의 서자 환웅은 천부인 세계와 3천명의 무리와 함께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을 열고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첫 번째 시기는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형적인 천손 강림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 하늘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환웅 집단이 이 태백산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곳에 신실을 열었다는 대목인데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고 인간을 크게 도우라는 뜻으로도 불이합니다. 이를 통해 환웅 집단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기원하자 이 환웅은 신령스런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곰은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아 여자로 변했다. 그가 웅녀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는데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네, 이 두 번째 시기에 등장한 곰과 호랑이는요, 이 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던 토테미즘이 반영된 것으로 이 곰을 숭배하는 곰 집단과 또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집단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기는요, 선주민인 곰 집단과 호랑이 집단, 그리고 이 새롭게 등장한 환웅 집단 간의 교섭과 대립, 힘겨루기와 융합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 집단은 배제되었고 환웅 집단과 곰 집단의 결합을 통해 단군 왕검을 지배자로 하는 조선이라는 한반도 첫 국가가 건국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단군 왕검이 곰이 여자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수렵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겼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시조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수조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이 퉁구스족 사이에는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은요, 환웅의 아들로서 천손인 동시에 곰의 아들로서 수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 겁니다. 단군 왕검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이 아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사회단계인 고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요, 요임금 즉위 후 50년 경인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 후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으며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다. 이 단군이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단군이라 불린 지배자의 후손 내지는 그 권력의 승계자가 대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자의 등장입니다. 이 진나라 이전의 문헌인 죽석이년, 상서, 논어 등에서는 기자를 은나라 말기의 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이후 문헌인 상서대전, 사기, 한서지리지 등에서는 은나라의 충신으로서 이 은나라 멸망을 전후에 조선으로 망명해 백성을 교화시킨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기자가 왕권을 잡자 이 단군은 장단경으로 몸을 피했고요. 이 어느 시기에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이 1908세라는 나이는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1908이라는 숫자는요, 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으로부터 역대 단군이 조선을 통치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 신화에 따르면요, 이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단군 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첫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되었고요. 대략 2000년 동안 단군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으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군 신화를 기록한 또 다른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후기 충렬왕 13년, 그러니까 1287년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인데요. 이 책에 기록된 단군의 모습은 이 삼국유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단군 왕검이 아니고요, 단웅천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온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웅천왕, 곧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요임금 제위 원년이라고 하였고요. 이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르를 낳았으며 신라 고구려, 옥저 부여 예맥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단군 신화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두 책이 각기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요, 이 단군에 관해 기록한 자료가 구전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존재했다는 것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천손신앙을 지닌 환웅 집단과 이 선주민 집단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단군이 한반도 첫 국가인 조선을 건국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건국 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입니다. 제왕운기에서는요, 요임금 제위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임금이 즉위한 해인 무진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 16년인 1485년에 이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에서는요, 요임금 즉위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요임금 25년 무진년, 즉 기원전 2333년을 고조선이 건국된 해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사실은요, 애당초 이 요임금이 언제 즉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원전 2333년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이 단군 신화에 기록된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건국된 첫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 것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에서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제나라와 조선 간의 교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해내에 일곱 가지 옥폐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관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산에 연민이 하나요. 연나라 자산에 백금이 하나요. 발조선에 문피가 하나요. 여수와 한수 우구에서 나는 황금이 하나요. 강양에 진주가 하나요. 진나라 명산에 증청이 하나요. 우시 변산에 옥이 하나입니다. 환공과 관중의 대화에 언급된 발조선의 문피는 고조선의 문이 있는 가죽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특산물인 호랑이나 이 표범의 가죽이 기원전 7세기경 중원 지역의 제나라에까지 알려질 만큼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이 서진의 어환이 편찬한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서인 위략에도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위략은 전하지 않지만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동의전에서 인용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기자 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해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가난하자 곧 그만두었다. 이후 조선후의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곧 장군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이 위략에 보이는 고조선과 연나라는요,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3세기 전반에 각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연나라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길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체제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나라 공격을 중단하도록 간언했던 예가 대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고조선의 관료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이 최소한 기원전 7세기경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을 세운 정치 세력들은 오늘의 남만주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서북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농경이 발달했고 주민은 언어와 풍속이 비슷한 예족과 맥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그만 세력이었지만 이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점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이 중국의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동쪽과 한반도에서 나오는 청동기는 중국 황하 지역이나 이 내몽골 남쪽 끝인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요. 이 생김새가 비파를 닮은 비파형 동검인데요. 주로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장식이 없고 기하학 무늬가 있는 청동 거울이나 청동 단추 같은 장식품들과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신의 길이는 보통 30cm에서 40cm 내외고요. 이 5cm 이내에 짧은 승배가 달려 있습니다. 칼날 아래쪽은 비파의 공룡통처럼 이 둥그스름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검신의 중심부가 동물의 등뼈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연나라가 이 요서 지역을 포함한 고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자 고조선은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한 이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또 하나의 지표유물은 돌무덤의 일종인 고인돌입니다. 세 개의 고인돌은 유라시아 대륙을 에워싸고 있는 해양에 인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중국 랴오닝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을 잇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고인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무려 이 3만에서 4만여 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이 강화 고인돌 유적은요, 밀집 분포도 이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고요.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부장된 유물들은 주로 무기, 토기, 장신구 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간돌검, 간돌화살초,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경으로 본다면 단군 기원인 기원전 2333년보다는 조금 뒤시기가 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단군이 이 고조선을 세우기까지에는요, 이 환웅과 곰으로 대표되는 여러 집단의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 건국 이전에도 상당한 규모와 세력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고조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중국의 유화 유역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고고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 이 중국 문명의 시작은 만리장성 그 아래쪽, 안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 황화 유역이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으로 꼽히는 황화 문명입니다. 그런데요, 1970년 그리고 80년대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황화 문명보다 이른 시기에 신석기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의 이 홍산 문화와 이 홍산 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속하는 우하량 유적지에서 대규모 적석총, 제단, 여신사당 등을 갖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중국은요, 이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유화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째, 이 황제의 손자인 고양시 전욱과 고신시 제곡 두 시족 불악이 하북성과 요녕성이 교차하는 유연 지역에 살면서 북방 민족들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 신석기 시대 이후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다. 셋째, 요하 문명의 핵심인 홍산 문명은 황제족의 후예인 고양시 전욱 계통에 의한 문화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요, 이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과 역사는 중화민족의 역사다. 자, 그런데요, 이 유화 문명에서 발견되는 중석기 시대의 세석기 문화, 이 빗살무늬 토기, 각종 적석총과 석관묘, 칠을 갖춘 석성, 이 비파형 동검 등은 중국의 중원에서 귀원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베리아 남단에서 몽골 초원, 그리고 만주 지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 문화입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기원과 요하 문명의 저자 우시라 교수는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을 황제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첫째, 이 홍산인 일부가 중원 지역으로 남하여 황제족으로 세력화되었고, 둘째, 이 홍산인 일부는 곰 토템족으로서 환웅족

이 이주에 왔을 때 결합하는 웅녀 집단이다. 셋째, 따라서 이 홍산이는 황제족과 고조선의 공동조상이 될 수 있으므로 넷째, 유화 문명은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 교수는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보든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로 보든 상관없이 이 고조선이 건국되는 시기는 원시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유화 문명의 발견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이 유화 문명의 주체가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 한국학계에 적극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어, 일본어,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등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약 9000년 전 유화 유역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경작인들의 언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11개국 3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초기 신석기 시대인 9000년 전 이 중국 동북부 유화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농부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유화 문명과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같다는 것은요. 이 유화 문명의 주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 교수가 추정하는 대로 이 유화 문명을 건설한 주체가 고조선과 연결된다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오래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구석기의 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물을 날조한 후지무라 신이치처럼 비몽에 빠지거나 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일본보다 짧게 끌어내리기 위해 이 단군 신화를 부정하고 지운 일본 학자들과 마찬가지 태도로 이 우리 역사를 오랜 옛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한반도 첫 국가를 건국한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신비스럽게 기록한 겁니다. 단군 신화는요, 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들을 하늘의 자손이며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신화학, 언어학 등 이 관련 분야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군 신화는 한반도 첫 국가의 기운을 통해 한반도 문명의 시작을 알린 우리 역사의 기원이자 뿌리를 밝혀주는 시원의 유전자입니다. 단군 신화로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한민족 첫 국가는요, 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고조선입니다. 이 2000년 정도 국가를 유지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점령지에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한민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의 고토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일어났고 동해, 옥저, 마한, 변한, 진한, 가야 등 많은 나라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13년경에는 고구려가 한사군의 낙랑과 대방을 물리치면서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웠고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 신라가 성장하면서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못지않게 이 큰 나라에 대한 열망도 큰 것 같습니다. 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세 나라 중에 이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고 또 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700년 정도 지속된 삼국시대를 마감하고 삼국을 통일한 것은 가장 국력이 약하고 작은 나라 신라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기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리고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삼국 통일과 삼한 통합의 유전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 장을 보죠. 기원 후 4세기, 이 삼국이 경합하던 한반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역시 북쪽에 자리한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고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의 남쪽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백제의 영토가 평양 아래 예성강까지 확장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백제 제13대 근초고왕은요, 활발한 정보활동을 펼쳐 남쪽으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이 대방군과 낙랑군의 일부 지역을 확보했고 평양성까지 진출해서 이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요서 지역과 외도 진출해서 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백제 역사상 최대 영토를 지배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어지는 기원 후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정복군주로 유명한 광개토 대왕은요, 요동 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고 동북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북쪽까지 진출해 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것은 아들 장수왕 때였습니다. 제20대 장수왕은요, 기원 후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강력한 남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확보했으며 이후 이 충청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기원 후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것은 진흥왕 때였습니다. 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두 번째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은 551년 고구려를 공격해 신라는 한강 상류 그리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은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구축하고 한강 유역에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553년에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를 빼앗았습니다. 562년에는요, 이사구를 보내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낙동강 유역을 차지했고 568년에는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함흥평야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나제 동맹을 깬 것은 이후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긴 백제 송황은 554년 이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외와 가야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송황의 대자 여창이 이끄는 백제군은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인 관산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이 백제는 처음에는 우세를 보였지만 태자를 돕기 위해 관산성으로 향하던

백제 송황이 구천에서 이 신라 복병의 기습을 받아 전사함으로써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3만에 달하는 백제군은 전멸했습니다. 성황이 전사하면서 신라와 백제는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성황이 전사한 후 이 힘든 시기를 보내던 백제는요, 제31대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했는데요. 642년 의자왕 2년 7월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 서쪽에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8월에는 고구려와 연합해 중국으로 가는 신라의 교통 거점인 당항을 공격했고, 장군 윤충이 1만의 병력을 동원해 경상남도 서부 지역을 통과하는 신라의 군사 요충지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요, 562년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가야 소국들을 모두 점령한 후에 이 경상남도 서부지역의 통치 거점이 된 곳인데요. 소백산맥을 넘어 침입하는 백제군을 막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야성의 책임자는 도독 김품석이었습니다. 장수 죽죽은요, 쥐처럼 엎드려 삶을 구하는 것은 호랑이처럼 싸우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사 항전을 주장했지만, 이 백제군의 기세에 눌린 김품석은 싸워보지도 않고 처자를 죽이고 스스로 자결했다고도 하고 항복을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대야성을 장악한 백제군은요, 신라인 남녀 천여 명을 사로잡았고 이 병력을 주둔시켜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빼앗긴 신라의 방어선은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인 암양까지 후퇴하게 되었고요, 신라 조정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품석의 장인이 김춘추였습니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죠. 당시 딸과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한동안은 이 사람이나 물건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고요, 선덕여왕을 찾아가 복수할 기회를 달라며 단청했습니다. 고구려에 가서 군사적 지원을 얻어 백제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춘추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선덕여왕은 허락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야성을 빼앗긴 것은 신라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고요, 이 국가안보상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백제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자 삼국 통일과 삼한 통합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한 김춘추의 눈부신 외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김춘추가 먼저 찾아간 곳은 고구려였습니다. 642년 김춘추는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평양행을 결행했습니다. 이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춘추가 떠나기 직전 김유신은 60일 안에 김춘추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보복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누며 맹세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김춘추는 이 뜻밖에도 연개소문의 환대를 받았고요, 보장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장왕은 이 신라가 빼앗아간 중령 서북 영토를 반환하면 구원군을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거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없는 김춘추로서는 답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신하로서 이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옥에 앉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보장왕의 총신 선도회를 매수해서
이 한강 이북은 원래 고구려

국왕이니까 내가 귀국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고구려를 탈출했습니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외교는 아무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643년 김춘추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신라의 구귀족 세력은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해달라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 이세민은 군사적 지원 대신 뜻밖의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치면 신라의 위기는 자연히 풀린다. 둘째, 신라군이 당의 군복을 입고 당기를 쓰면 당태종의 군대라고 생각한 고구려와 백제군은 모두 도망갈 것이다. 셋째, 신라는 여왕으로 인해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종친 중 한 사람을 보내 신라의 왕으로 삼았다가 나라가 안정되면 귀환시킨다. 당태종 이세민의 황당한 제안 외에 아무런 지원도 얻어내지 못한 구귀족 세력의 청병 외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신라 내부에서는요, 이 구귀족과 신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요. 647년에는 급기야 구귀족인 상대 등 비담과 염종이 왕이 통치를 잘못한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담의 난이죠. 이는 구귀족 세력과 신흥 세력의 권력 쟁탈전이었습니다. 비담의 난을 진압한 인물은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정변 와중에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고요. 김유신은 이 구세력의 대표인 알천을 포섭해서 647년 마지막 선거리였던 진평왕의 조카 승만을 진덕여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신흥 세력인 무열계가 실권을 장악했고 이후 대당 외교는요, 김춘추와 김유신 등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한편 김춘추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요, 왜였습니다. 이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왜가 백제 편에 서면 절대 신라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왜에서는 이 정변으로 수립된 태화개신 정권이 이 신라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왜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김춘추는 647년 바다를 건넜고요. 유사시에 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춘추가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이었습니다. 648년 김춘추는 넷째 아들 문왕과 함께 당에 가서 이 백제를 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당태종은 645년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고구려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김춘추는 그런 당태종의 생각을 읽어냈습니다. 사실 당은 645년 고구려 원정 당시 이 군수품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라에서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보급의 어려움은 사전에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또한 이 신라와 연대하면 남과 북에서 이 고구려를 협공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당 동맹이 성립됐습니다. 당태종은요, 이 신라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고 당과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다음 이 평양 이남의 고구려와 백제 땅은 신라가,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춘추는 아들 문왕을 방에 두고 귀국했습니다. 이것을 숙이 외교라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숙이는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왕자들을 일컫습니다. 이 김춘추가 아들을 숙이로 당에 둔 것은 당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 문왕을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숙이는요, 볼모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는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649년 정월에 중국의 의관을 수용해 착용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폐기하고 당의 연호인 영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4년 신라에서는 진골 출신

라는 13만의 대군을 파견했고요. 태종무열왕도 태자와 김유신 등과 더불어 5만의 청해병을 이끌고 백제의 공격에 나섰습니다. 7월 9일 김유신의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신라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사명을 설치했고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에 네 번이나 연속해서 패했습니다. 이때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젊은 화랑들이었습니다.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의 아들 반굴과 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은 단기 필마로 적진으로 돌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이 다른 병사들이 분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결국 신라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황산벌을 돌파한 신라군은 7월 11일 기벌포에서 소정방의 13만 당군과 합세했고 7월 12일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백제는 13일 왕자 윤과 대자평 천복 등이 항복했고요. 18일에는 웅진으로 피난 갔던 의자왕도 돌아와 항복함으로써 백제 700년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정방 및 제장은 당상에 앉고 의자왕과 아들 융은 당하에 앉아서 혹은 의자왕에게 술잔을 나르게 하니 백제 좌평 등 군신은 슬피 울지 않는 자 없었다. 백제 멸망 이후 임존성의 흑치상지, 의자왕의 사촌 동생 귀실복신, 승려 도침 등이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제 부흥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663년 8월에는 외가 백천강 전투에 군사 2만 7천 명과 함선 1,000척에 이르는 대군을 파견해 백제를 지원했지만 끝내 나당 연합군에 패배했습니다. 백제 부흥 전쟁에서 승리한 나당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고구려를 공략했습니다. 멸망한 백제 땅에 군사기지를 갖게 된 당군은 이를 발판으로 쉽게 평양을 공격할 수 있었고 신라로부터 병사와 군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666년, 이 강력한 지도자였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자 이 동생 연정토와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 사이에 이 권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남생이 망리지를 계승했지만 동생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피신했다가 10만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했고요.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했습니다. 고구려 지배층이 권력쟁탈전으로 분열하자 이 고구려 공략에 적기라고 판단한 당은 667년 9월 총공격을 감행했고요. 668년 평양성을 깨뜨림으로써 고구려 역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라는 이 백제 공략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기고 수세에 몰렸던 신라였지만 이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고 후방의 외화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내부적으로 단합했고 동아시아의 강국인 당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대의 관점에서 이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기민하고 탁월한 외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삼국은 이 오랫동안 합종 연행하면서 전쟁을 했고 때로는 고구려와 신라, 때로는 백제와 신라, 때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연대하거나 동맹을 맺으면서 이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각축했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로 인식했고 이 언어가 통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는요,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본디 신라의 목표는 백제, 당의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을 때 김춘추와 당태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후에는 대동강 이남은 신라, 이북은 당이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은요, 이 동맹국 신라를 배신하고 신라까지 점령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요.
663년에는 신라 영토를 계림주로 삼고

문무왕에게 계림주 대도독이라는 관호를 내렸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에는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만일 당이 약속을 지켰다면 백제평정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당의 갈등은 고조됐고 신라는 영토 분쟁과 자주성 손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당과 일전을 겨루게 됐습니다. 670년 문무왕 10년에 고구려의 부흥군이 당군과 싸우는 전장에 만 명의 신라군을 투입했고 당이 지배하고 있던 백제 고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7년간의 나당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신라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669년 서역에서 성장한 토번이 천산 남로를 습격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서린기의 한반도 주둔 병력이 청해에 투입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당군은 위축됐고요.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까지 진격했습니다. 670년 7월 청해에서 이 서린기의 10만 군사는 토번에 크게 패했고요. 같은 달 신라는 백제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673년 12월 이 토번이 천산 북로를 봉쇄하려 하자 나당 전쟁은 674년과 이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신라는 전열을 재정비하며 이 친당 귀족들을 숙청을 했고요.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 포섭에 나섰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귀족들에게 관작을 주었고 이 고구려 유민 집단을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에 살게 하면서 자치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두 대당 전쟁에 대한 준비였지만 이 과정에서 신라와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간 유대가 형성됐습니다. 675년 이 당나라의 대규모 원정군이 내소성의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당군은 임진강의 수로를 통해 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서린기의 보급선단이 격침되고 겨울에 접어든 시점에 재보급의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소성을 공격했고 이근행의 20만 군대는 말 3만여 필과 많은 병기를 버리고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내소성 전투에서 대패한 당은 676년 문무왕 16년 11월에 대규모의 수군으로 기벌포를 공격했습니다. 기벌포는 강의 하구라기보다는요, 이 바다의 만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이 기벌포를 장악하면 서해를 남북으로 양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당수군의 기벌포 공격에 맞선 신라수군은 22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4천여 명의 당수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기벌포 전투는 7년간 지속된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신라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요인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 이 절대 패할 수 없다는 정신력 등 이 신라가 지닌 역량과 주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공략할 때만 해도 신라의 목표는 양국 평정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인 669년에 나온 문무왕의 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삼국통일이 아니라 신라의 적국인 양국에 대한 평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삼국통일이라는 인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기록은 671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편에서는 이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나당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양국평정론에서
삼국통일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삼국통일이란 인식은 백제와 고구려를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복속하는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된 670년에 신라는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금마저에 정착시켜 고구려 왕으로 책봉한 다음 고구려 유민을 맡아 다스리게 했습니다. 671년에는 부여에 소브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가 더 이상 당의 일부가 아니라 신라에 속한 하나의 주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자력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국을 통일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삼국 통일을 강조하던 신라가 차츰 삼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의 통일을 언급한 삼한 통일론은 김유신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673년 이 죽기 직전 김유신은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이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이 삼한 일가를 말했고 신라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삼한 통일론은 삼국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신라가 삼국 통일론에 이어 삼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은 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인들의 내부적인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신라는 실제적인 통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674년 삼국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지방 유력자에게 신분의 등급을 부여하던 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신분제 운영에서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 대한 차별을 없앤 거였습니다. 또한 685년 신문왕 5년 고구려와 백제 신라 지역에 각각 3개씩 모두 9주로 편제한 지방 통치 조직 역시 삼국인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삼국 통일은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던 신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이룬 것이 아니고요. 국난 극복을 위한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해 얻은 성취였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의 대부분을 당해내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이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원 후 698년 이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하는 발해를 건국함으로써 이 시기를 이 통일 신라가 아닌 남북국 시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라는 고조선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오랫동안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식하면서 대립하고 각축했던 삼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했고 삼한을 한 집안으로 통합했습니다. 신라가 남긴 통일과 통합의 유전자는 역사적 유산이 되었고 고려와 조선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남북 분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전쟁이란 비극을 초래했고 분단은 80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남북은 다른 체제를 지향하며 대립해왔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도 했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할 때면 통일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신라가 남긴 통일과 통합의 유전자를 되살려낸다면 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평화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한 곡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곡. 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이 19세기의 걸작이자 지금도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교향곡이죠. 그런데요, 베토벤의 침필 악보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베토벤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이 환희의 부처를 바탕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류가 함께 부르는 평화와 연대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평화의 증거로 평가받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팔만대장경도 바로 이런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도시를 불태우고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인류가 쌓아온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92년 사라예보의 한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3세기부터 소장해온 도서 150만 점. 이 수백 년의 기록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눈앞에서 지식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기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기록의 보존은 인류 문명의 지속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한다. 둘째, 지정된 기록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셋째, 기록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인식하도록 한다. 그때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전쟁, 인권, 과학, 예술 등 인류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귀중한 기록들을 선정해 세계 기록유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안내 일기,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등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인류의 소중한 기억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많은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많은 기록과 기억을 만들어 온 민족이자 그 기록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키고 보존해 온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신앙이 결집된 위대한 유산, 바로 고려의 팔만 대장경입니다.

고려는 왜 팔만대장경을 새겼을까요? 그 시작은 10세기 거란의 침입에서 비롯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고려는 첫 전투에서 패했지만 서희의 단판 외교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강동 육주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1010년, 거란의 두 번째 침입으로 현종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후 다시 이어진 세 번째 침입에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26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고려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대장각 판군 신기고문을 보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했다. 전쟁 한가운데서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불심을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이회적을 물리치려는 호국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이 끝난 뒤에도 오랜 세월 고려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경판이 불타버립니다. 단 한 장의 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보물이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다시 결심합니다.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대장경 덕이었다. 이제 이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다시 새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대장경 조성.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입니다.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1236년 이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에는 분사도감을 두었습니다. 화엄정 승려인 천기대사와 수기대사가 경전수집과 교정을 맡았습니다. 대장경 조판은 대몽항쟁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1238년부터 1247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고려는 초조대장경, 송나라 관판대장경, 요나라 거란대장경 등 여러 판본을 모아 대조했습니다. 승려와 문인, 관료들이 참여해 원문을 하나하나 교감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죠. 이때 수기대사는 고려국 신조대장 교정별록 30권을 편찬합니다. 번역자, 권수, 주석, 제목, 위경 여부, 이 누락된 경전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모든 수정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신앙, 이 기술이 하나로 모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겨진 경판 하나하나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251년, 고종 38년에 마침내 팔만 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총 8만 1258매,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진 대장경. 그 거대한 기록의 탑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그저 불경을 복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혼을 새기는 일이었죠. 1230년대 후반 강화도 선원사와 남해의 분사도감, 전국에서 모인 장인과 승려, 문인들이 밤낮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판은 단단해야 하고 글자는 오차 없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판으로 쓸 나무를 고릅니다. 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자란 나무 중 굵고 곧으며 옹이가 없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산본나무, 돌배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 10종이 넘는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잘라낸 나무는 곧바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염분이 스며들며 이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 올려 소금물에 삶아 수액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후 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져 1년 동안 자연 건조됩니다. 한편에서는 종이를 만듭니다. 이 당나무 껍질을 곱게 두드리고 풀을 섞어 묽은 종이죽을 만듭니다. 채로 떠서 얇게 펴내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고려는 이미 질 좋은 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이 거대한 인쇄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확한 대장경 원고를 만들기 위해 수기대사를 비롯한 고승들과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초조대장경과 송요의 판본을 한자 한자 대조하고 글자가 다르면 그 의미를 따졌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빠진 경전을 보충하고 위경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고증이 끝나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한 장에 23줄, 한 줄에 14자, 모두 구향순체로 통일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성된 원고는 경판에 붙여 새기기 위한 판화본이 됩니다. 건조된 나무판은 대패로 깎고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오차는 1mm 이하. 그 위에 판화본을 뒤집어 붙이고 각수들이 한자씩 새깁니다.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 글자는 곧 부처의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며칠씩 한 면을 완성했습니다. 경판 하나를 새기는데 숙련된 각수라도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판각이 끝나면 바로 인쇄에 대조합니다. 원고와 맞지 않으면 그 글자를 도려내고 다른 나무에 새긴 글자를 쇠기와 불에 불로 맞붙입니다. 교정의 흔적은 인쇄본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글자를 새긴 경판의 양쪽 끝에는 이 마구리를 댑니다. 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막고 통풍을 돕기 위해서죠. 네 귀퉁이에는 순도 높은 구리판을 덧대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칠을 두세 차례 입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칠한 목각판은 팔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1251년 고종 38년 경판 8만 1258매 글자 수 약 5200만 자 전체를 쌓으면 3200m 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이 지금까지도 거의 변형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뒤틀림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고려의 과학 그리고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무를 베고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갔습니다. 이 소금기가 수분을 흡수해 뒤틀림과

부패를 막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바람에 말리면 목질이 단단하게 잠깁니다. 이 완성된 경판에는 진한 먹을 발라 결을 메우고 생옷을 두세 번 덧칠했습니다. 옷은 이 곰팡이와 벌레를 막아 700년이 지나도 경판이 썩지 않게 합니다. 팔만 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 때 1398년경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팔만 대장경은 해인사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지켜온 건물, 장경판전 역시 또 하나의 보물이자 기적입니다.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1488년 성종 때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다시 중건했습니다. 장경판전은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동의 건물입니다. 남쪽은 수다라장, 북쪽은 법보정, 서쪽과 동쪽에는 작은 서고 두 채가 있어 전체가 긴 네모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의 살창 크기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돌며 자연 대류를 일으킵니다. 바닥은 숯, 찰흙, 모래, 소금, 횟가루를 층층이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가뭄이 들면 저장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판전은 스스로 숨쉬는 건물입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07년 팔만 대장경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식의 집과 그 안의 기록이 함께 인정받은 인류문화사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유산이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세계 유일의 대장경 보관용 건축물이다. 자연기상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설계됐으며 그 덕분에 경판은 수백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팔만 대장경은 인간이 만든 나무판의 기록이지만 그 나무를 지켜낸 건 자연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공전의 기술, 그 조화의 지혜, 이것이 세계가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산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지 불교 경전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사유, 기술, 신앙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대장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 그의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해석을 담은 논장. 이 세 가지를 합쳐 삼장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암송했고 이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목판에 새겨진 대장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초의 목판 대장경은 983년 13만 매의 목판으로 완성된 북송의 관판 대장경이었습니다. 북송에 이어 대장경을 만든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이 고려의 초조 대장경은 북송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초조 대장경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24년 정도 일찍 완성된 거란 대장경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과 송요, 일본의 문헌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은 집대성이었습니다. 고려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새긴 기록 팔만 대장경은 이후 다른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집요한 집착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이 팔만 대장

환경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막부 시대, 이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과 지방 영주 다이묘들은 모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신앙보다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는 백성을 통합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쇄본만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판 그 자체를 탐냈습니다. 그들의 눈에 팔만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경을 조성하려면 당대 사상과 지식이 응축된 불경에 대한 높은 이해, 정교한 제작 기술, 그리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전제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각지의 군웅이 분열돼 다스리던 지방 분권 사회였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어려웠던 그들은 조선에 집요하게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한반도는 외구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해와 남해, 서해 연안을 따라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때로는 내륙 깊숙이까지 침범했습니다. 조선은 해안에 성을 쌓고 전함을 제작했으며 이 사신을 일본에 보내 납치된 백성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불안한 국면을 이용해 이 팔만 대장경판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414년, 태종 14년, 조선은 대장경 인출본 일부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인쇄본이 일본 오타니 대학에 보관돼 있죠. 희귀한 동물 코끼리까지 조선에 바쳤습니다. 태종실록 1411년 2월 22일자 기록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 국왕 원희지가 이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다.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네 두에서 다섯 두씩 소비했다. 원희지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으로 그가 보낸 코끼리는 인도네시아의 마자파이 제국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코끼리 일화는 뜻밖의 결말을 맞습니다. 코끼리는 곧 조선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식량을 엄청나게 먹어서 이 재정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412년 12월 10일자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죽었다. 이우가 코끼리를 구경하다 그 꼬리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 밟아 죽였다. 이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이 태종은 코끼리를 전라도 순천부 장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가 풀을 먹지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육지로 들였습니다. 세종대에도 코끼리의 왕성한 식욕은 전라도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도가 번갈아 사육을 맡았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대장경 요청은 세종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팔만 대장경판 자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팔만 대장경은 단 한 벌뿐인 국가의 근본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장경판은 나라의 뿌리이니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1424년 세종 6년 일본 사신 규주와 법령은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조선에서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지식과 신앙, 그리고 기록은 나라의 혼이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팔만 대장경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낸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불교의 유산인 동시에 고려 인쇄 문화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목판 인쇄의 전통, 성종 때 설치된 비서각과 서적포의 기술, 그 모든 역량이 이 경판에 집약됐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13세기의 전쟁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기도이자 기술, 신앙이자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심으로 글자를 새겼고 기술로 그 신앙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의 방공호, 기억의 탑이라 불립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 한 글자도 흩어지지 않은 인류 정신의 압축 파일이자 700년 넘게 보존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 가지 유전자를 봅니다. 하나, 불심의 의지에 외적을 물리친 호국의 유전자. 둘, 당대 최고의 불교 문화와 목판 인쇄 문화를 꽃피운 고려인들의 지식과 기술의 유전자. 셋,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온 보존의 유전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빛나는 기록유산 팔만 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록이지만 나무보다 오래 산 지혜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7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뎌온 팔만 대장경. 결국 기록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0: 듣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1: 아,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눈이 썩는 것 같은?
2: 그건 안 보여. 건조증이 심하다 보면 실명될까?
3: 너무 속이 상하고.
4: 나이에 비해서 노안이 많이 왔는지 너무 슬퍼.
5: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6: 심지어는 심형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2: 눈에 좋다 그래서.
7: 여러 가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요.
0: 눈에 좋다는 영양제와 운동. 식품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5: 기본적으로는 X,
6: O.
0: 안과 명의들이 인정하는 눈 건강 솔루션.
5: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시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1: 네.
0: 그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1: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어지러워.
8: 진짜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두통아.
1: 잠깐만 쉴게요.
0: 책을 보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민숙님. 다시 책을 보는가 싶더니.
1: 잠깐만요, 진짜.
4: 독서는 독보기 쓰고도 한 장 이상 보기 어렵고 스마트폰 보는 것 자체도 잠깐 몇 초는 봐요. 그 이상으로 보면 일단 어지럽고 울렁울렁해서 눈 감고 이렇게 잠시만 있어야지 하고 있으면 눈알이 막 흔들리고 막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0: 안구가 흔들리는 느낌이라니 무슨 큰 병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4: 5년 전부터 갑자기 눈에 건조증이 엄청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급작스럽게 정말 많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자주 쓰는 휴대폰을 보는 것도 힘든데요.
4: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림이고 점이에요.

0: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입니다.
1: 많이 창피해요. 많이 어디 밖에 나가서 그란보에서 돋보기 찾고 그러면 사실 창피하더라고요. 그거를 못 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보고 그런 그런 말 하니까 눈물 날라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슬퍼.
0: 민숙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력, 눈물 분비, 안저 사진 촬영 등 눈 종합 검진을 했는데요.
2: 저희가 뭐 녹내장 그리고 이제 망막 검사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큰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3: 네.
1: 2년 전에 갑자기 급속도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2: 가까운 게.
1: 네, 네, 그 완전히 안 보이고 네. 아무 글씨
2: 안 보이죠. 네.
1: 아무것도 보고.
2: 가까운 게 안 보인다. 그거 노안이에요.
1: 아, 그렇구나.
2: 네,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 왔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4: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는 잘 안 보인다. 노화에 따라서 이 수정체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2: 조절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노안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 요 부위를 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보거나 멀리를 볼 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요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고 그리고 요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저 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노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눈이 나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돋보기나 뭐 다초점을 끼게 되면 가까운 거는 잘 보인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한 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그때그때 끼우면 보는데 네. 30초 이상 넘어가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2: 저도 지금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지금 안경 자체를 지금 내려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는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0: 아.
2: 안경의 중심이랑 자기 눈의 중심이 일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경 크기입니다. 지금 안경 알 자체가 얼굴에 비해서는 조금 크세요. 다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운데에서 조금 위쪽은 멀리 보는 거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돋보기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얼굴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돋보기가 들어가는 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노안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질병이 아닙니다.
4: 흰머리 나시죠? 피부 주름 생기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2: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유전도 아니고요. 내 생활 습관이 잘못해가지고 노안이 더 심하게 발생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1: 이거는 노안 증세가 심할 경우 먹는 거라고 영양성은요. 그냥 루테인인데
0: 민숙님은 눈 영양제를 꼭 챙겨 먹는데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2: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4: 눈 영양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세모
2: 그 황반변성으로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황반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봅습니다만 건강한 경우에 루테인을 글쎄요
4: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 눈꺼풀 염증 마이범생 기능 이상 호흡 개선 또 이런 것들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0: 그럼 아예 노안 수술을 하는 건 어떨까요?
1: 모두들 노안 수술을 할 때 네. 사실 저도 엄청 고민하고 네. 접수까지 했다가 다시 안 했거든요. 네네.
2: 노안 수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노안을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완치는 안 돼요.
4: 가장 많이 하는 노안 수술 형태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특수 인공수정체,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를 쓰는 방법들을 이제 가장 요새 노안 수술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2: 아직까지 선명도도 아주 좋으면서 그리고 멀리나 가까이가 아주 선명 잘 보일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노안 수술에 사용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조금 많거든요. 일반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야간에 조금 번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번짐 현상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명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이 노안이라는 게 네. 빛에 약한가요? 저 빛에 엄청 약해서.
2: 빛에 약한 거는 백내장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0: 아, 이번엔 또 백내장이요?
2: 우리 50을 넣으면 누구나 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경 벗어보시고요. 요 애기 동자 안에 있는 게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고 여기가 뿌옇게 되는 게 이제 백내장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약간 허옇게 보이시죠?
1: 네.
2: 요거 백내장이시고요. 요거 뒤에 반사가 아 약간 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백내장이세요. 50 넘어가지고 백내장이 없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는 각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수정체의 단백질이 노화로 인해 혼탁해지고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뿌옇게 흐려지는데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건강한 눈, 심한 백내장 눈, 그리고 민숙님의 눈인데요. 민숙님은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4: 노화는 이제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자면 노인성 안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 안구건조증
2: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성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넓은 의미의 노안이라고 얘기합니다.
0: 카메라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귀하신 몸.
3: 자, 경숙님, 이제 인터뷰 시작하려고요. 괜찮으세요?
5: 네. 눈이 건조하고 아픈 증상이 있어서 간절하게 고치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책도 못 읽고 유튜브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귀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0: 퇴근 후 벌써 2시간째 경숙님은 계속 눈을 감고 있습니다.
3: 혹시 주무세요?
5: 아니요, 눈이 아파서 소리만 듣고 있어요.
0: 아니, 눈이 얼마나 아프길래요?
5: 따끔따끔거리고 비비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냥 주로 눈을 집에서는 거의 감고 있으려고 그래.
6: 자, 여기.
0: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공눈물로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6: 아니, 그렇게 맨날 인공눈물 넣어가지고 어떻게 요리하고 또 설거지 이런 거, 뭐 청소기 이런 것도 다 제가 하고요. 엄마는 그냥 딱 누워만 계십니다. 눈 감고. 자, 여기.
0: 아우, 정말 다정한 아들이네요. 이번에는 눈 마사지입니다.
6: 막 눈에 좋다는 거 인터넷에 치면은 뭐 유명한 것도 많죠. 오메가3니 루테인이니 근데 그런 거 다 드시는데도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울어? 왜 갑자기?
5: 좀 눈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갱년기랑 이렇게 와서 그런 건지 너무 속이 상하고.
0: 병원 진단명은 안구건조증.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지만 답답할 뿐입니다.
5: 자가혈청, 그 다음에 IPL 시술, 눈물샘 한 3번 정도 막았나? 눈이 점점 건조증이 심해다 보면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눈이 안 보일까, 실명될까 그런 걱정도 되고 저는 수술이라도 하고 싶어요.
0: 우리 눈 표면에는 눈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아주 미세한 두께의 눈물막이 있습니다. 눈물막은 기름을 분비해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는 지방층, 눈물을 형성하는 수성층, 눈물을 눈에 접착시키는 점액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2: 안구 건조증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의 양이 많고 적고만 생각하십니다만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 더하기 기름입니다. 우리가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내는 샘이 있거든요. 이거를 마이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깨끗한 기름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이 시원찮은 경우에는 건강한 눈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이 뻑뻑하다, 침침하다를 벗어나서 뭐 피곤하다, 아프다,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시력 저하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안구 건조증은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환자분 눈물 분비 검사를 할 건데,
0: 그런데 경숙님의 안구 건조증은 왜 낫지를 않는 걸까요?
8: 예, 좀 떠주세요. 눈물이 잘 안 나오고 안구 표면에 상처도 많고 초록색 점들 보이시죠? 여기 다 눈에 보이는 상처거든요. 안구 표면에 검은 자 있는 상처고 저 발막 밑에 이건 왼쪽에도 이렇게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상처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고요.
0: 눈물 분비량이 적으니 뻑뻑하고 상처가 날 수밖에요.
8: 지금 오늘 눈물에서 염증 검사 해봤는데 굉장히 빨갛죠.
0: 눈물에 염증도 심각합니다.
5: 제가 이게 지금 안구 건조증이 계속 늦고 아프고 빡빡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질지 그것도 걱정이
8: 지금 돼요.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매끈한 것보다 저렇게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5: 맑게 안 보이죠.
8: 그죠. 안구 지금 워낙에 심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이제 눈 뜨기도 힘들면서 이제 보이기도 침침하고.
0: 경숙님은 평소 눈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먼저 눈에 좋다는 상하좌우 안구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2: 기본적으로는 X.
4: X? 그때 앞으로 연구를 해보면 세모가 될 수도 X? X 정도가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2: 결국 눈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게 되면은 눈의 피로도를 조금 좋게 하는 이제 작용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 눈이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뭐 논문도 없고 이런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4: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맹신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 이렇게 돌.
0: 가장 자주 하는 건 손으로 눈을 마사지하는 건데요.
5: 아플 정도로 꽂고 꼬집듯이.
4: 거기 대한 대답은 X. 오히려 누르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히려 눈을 조금 좋게 하려다가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5: 결명자차가 좋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끓여놓고 마시고 있어요.
0: 결명자차, 당근, 블루베리처럼 눈에 좋다는 음식은요?
4: 저도 옛날에 그래서 시금치도 많이 먹고 결명자차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답은 X.
2: 세모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블루베리, 뭐,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으로 눈이 좋아진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4: 식품으로 해서 뭔가를 영양소를 보충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치료적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막 시금치로만 밥을 먹는다든지, 결명자차를 하루에 한 10리터를 드신다든지,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0: 시어머니의 안구 건조증이 낫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며느리의 제복을.
9: 와, 눈 아파. 눈이 빠질 듯이 통증이 와요.
0: 남편도 잘 아는 고통입니다.
9: 통증 때문에.
10: 김치예요. 내가 할게.
0: 미숙님은 3년 전부터 극심한 눈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9: 이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또 눈이 뭐 썩는 것 같은 뭐 그런 통증. 머리까지 아프면은 아주 아무것도 못할 집안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어요.
11: 눈이 아픈 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가요?
9: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오늘도 아프셔서 어떡해요? 평소에 이제 눈이 계속 아프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 차라리 그냥 막 눈이 막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1: 우욕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고통스럽더라고요.
2: 그런데.
0: 그럼 이제 영상.
1: 2,000원.
0: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2: 네? 2,000원이요?
0: 어머님께서 이제 2,000원. 가수님 엄청 팬이셔가지고 또 그 영상을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상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또 눈이 아파지고 이렇게 되셨어요.
2: 가수 이찬원의 열혈 팬이시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보길래요?
1: 많이 볼 때는 8시간도 볼 때 있어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3: 네, 이거는 또 세모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은 눈이 나빠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눈이 직접적으로 나빠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물에 집중을 할 때는요.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되게 줄으세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1분에 10번 내지 14번 정도 깜빡거려야 되는데 집중할 때는 이게 5회 이하로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 표면이 말라버려가지고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눈이 통증 오면서 또 왼쪽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2: 그런데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본다고 눈이 빠질 것 같고 뇌까지 아픈 듯한 두통이 오나요?
1: 그래서 제가 어떤 또 다른 큰 병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2: 미숙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3: 이게 언제부터 이게 통증이 심하셨어요?
4: 한 3년 전에요.
3: 약간 제가 조금 궁금증이 유발된 게 조금 있었는데
2: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3: 치아를 교정을 하셨나요?
4: 아니요.
3: 그렇진 않죠.
4: 네.
3: 근데 그 왼쪽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세요.
2: 입꼬리가요?
3: 또 한 가지 지금 또 나타나시는데 오른쪽에 지금 이 눈꺼풀이 되게 떨려요.
4: 네.
3: 그래서 이거 느끼셨어요?
4: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3: 이거는 상당히 입을 자꾸 실룩거리시는 거. 그리고 눈을 갖다가 자꾸 이러세요, 지금.
2: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니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하실 때가 종종 있었네요.
3: 근데 이게 통증 때문에 그런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더니 주기적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 눈꺼풀을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안검 경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으세요.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눈도 실룩거리시고 입도 실룩거리시고 사실 이렇게 경직되다 보면은 이게 두통까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안과적인 문제도 눈꺼풀이 실룩거리거나 떨리고 그러는 것은 보톡스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를 고려하였습니다.
2: 아버지가 하루 24시간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아들의 제보.
0: 답답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5: 답답은 할 수 없죠.
2: 아버지 영남님은 운동할 때도, 씻을 때도, 청소할 때도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6: 좀 벗어봐, 이렇게.
7: 아유,
2: 마스크 벗으니까 더 잘생기셨는데요.
6: 사랑하는 남편 얼굴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로 반 이상을 가려져가지고.
7: 아빠, 안 답답해요? 마스크? 안 답답해요?
5: 답답해도 할 수 없죠.
8: 뭐, 잘 때도 쓰고 계시니까요.
0: 그냥
8: 저희 결혼하고 이제 처음 명절 때 그때도 이제 와이프가 아버님 하루 종일 마스크 쓰는 걸 보고 되게 놀라고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2: 영남님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0: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는 거 있지 않으실까요?
7: 예, 예.
2: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5: 마스크 쓰면 그 눈에 이제 뭐라 그러죠? 수증기 같은 거 이제 눈이 위로 올라가니까 마스크 위로. 그래서 눈이 아마 뻑뻑하지 않고 아프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벌써 충혈됩니다. 건조하니까 마스크 안 쓸 때.
2: 정말 눈이 빨갛게 충혈되네요.
5: 이럴 때 써도 좀 되죠. 다시.
2: 재빨리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아드님은 왜 인공 눈물을 넣나요?
8: 한 20년 전 중학교 때부터 안구조증이 시달렸는데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겠다고 사람 눈을 바라보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질환이지만 되게 치명적인 질환이라 느끼거든요.
2: 아들 동규님의 시력은 어떨까요?
8: 3, 4, 7, 6, 3.
2: 왼쪽 눈 시력이 좋은데요?
8: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 아, 오른쪽은 0.2라고요?
8: 오른쪽이 계속 안 좋아진 것 같아요.
9: 안 좋아지신 눈이요?
8: 예, 더 심한 눈이고 자주 비비는 눈이죠.
3: 안구 건조증과 시력과의 관계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0: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도 렌즈가 깨끗해야 이제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듯이 이 표면이 매끈해야 이 빛도 잘 들어가서 이제 좋은 시력의 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3: 만약에 눈물층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시력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고 평소에 뭐 0.8, 0.9 보시는 분들이 0.5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 부자지간의 동병상련은 좋은데 하필 눈 아픈 것까지 닮았을까요?
8: 그것 때문에 한 20년 진짜 많이 시달렸던 것 같은데 낫고 싶습니다.
5: 우선 완치할 수 있나요? 예.
10: 완치될 수는 없는 병입니다. 일종의 안구건조증은 이제 노화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눈물 분비도 적어지고 눈물막 질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고혈압 뭐 완치되신 적 본 적 있어요? 당뇨 완치되신 적 본 적 있어요? 이거 다 이제 조절하는 병이다.
2: 그래도 희망을 찾아 병원을 찾은 안구건조증 부자.
11: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12: 다른 분들 마스크 벗고 오셨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오셨네요?
13: 이게 마스크 쓰다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이제 일상화가 되고요.
10: 좀 특이한 경우이시긴 하시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 자체는 오히려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요 틈으로 눈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틈새로. 그 바람 자체가 이제 일종의 건조한 스트레스를 안구표면 유발을 시킵니다.
12: 요거 왼쪽 눈에 예. 빨간 거 그게 이제 자외선 이런 노출 때문에 이제 요 결막에 있는 세포들이 변성이 되면서 검은자로 각막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살이 이제 군날개라고 하는 건데
2: 군날개는 결막에 군살이 생겨 그 끝이 각막에 침입하는 것으로 눈 따가움, 눈시림, 충혈 등이 발생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12: 그게 지금 굉장히 심하게 있으신 상태거든요. 살이 지금 요 표면에서 이렇게 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13: 그게 눈물이
12: 잘 눈물이 금방 네. 이쪽만 계속 마르고 그럴 예, 수가 있겠죠. 예. 주변으로 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전체적으로 잘 퍼져야 되는데
13: 예.
2: 눈이 건조해진 이유가 군날개 때문만은 아닙니다.
12: 눈꺼풀 여기 염증 저기 예. 테두리 보면 예. 여기가 예.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올라와 있기도 예, 예. 하고 기름도 이렇게 맑은 기름이 나와야 되는 지금 다 덩어리진 기름이 막혀서 잘 안 나오고 예.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들이 눈물을 잘 코팅을 해줘서 예. 눈물이 잘 금방 깨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2: 실제로 눈꺼풀 기름샘에서 기름을 짜봤는데요.
12: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잘 안 나오시네 기름이. 거의 다 막혀있거든요. 위에 한번 보시고 이게 맑은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든 기름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런 곳.
2: 아
12: 눈 표면 염증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 치료부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살 자란 거 그거에 대한 수술을 고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2: 이번엔 아들 동균님입니다. 기름샘이 막혀 나쁜 덩어리 기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12: 되셨어요. 워낙에는 이게 집게로 안 짜고 그냥 살짝만 눌러도 이 정도 나이 때면은 그냥 밝은 기름이 쫙 해서 나와야 정상인데 그 마른 치약처럼 이렇게 기름 굳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많이 막혀 있으세요.
2: 와, 그러네요.
12: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서 눈꺼풀 치료를 제일 성실하게 하셔야 될 분인 게 오늘 염증 검사 해보니까 1, 2, 3, 4단계 중에 4단계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신 편이거든요.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곳은 경상북도 예천. 16년째 굴착기 기사로 일하는 태윤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태윤님 계속 우네요. 무슨 일이라도.
11: 계속 나요. 이게 특히나 겨울에 찬바람 불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냥 계속. 네.
2: 그냥 눈물이 흐른다고요? 아이고 또 우네요. 운전하랴 흐르는 눈물 닦으랴 힘듭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네요.
11: 안구건조증과 눈물 흘리는 증상으로 고생 중인 50살 김태윤입니다.
14: 눈이 불편하니까 자꾸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빠 눈 좀 떠봐 얘기 좀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2: 외출할 때도 남편 태윤님이 자꾸 울어서 오해를 살 때가 많다는데요. 안구건조증이라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14: 눈 좀 어때요?
15: 아, 눈물 좀.
14: 눈물 좀 드릴까요?
2: 눈물이 나는데 인공 눈물은 왜 넣죠? 헷갈립니다.
11: 아, 진짜 이게 신기한 게 눈물이 나면 좀 건조증이 없어서 눈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이게 아프기도 하고 뻑뻑하기도 하고 아 정말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증상이. 지금도 뻑뻑해서 지금 눈물을 넣고 싶거든요. 여기 눈물이 고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서 귀하신 뭐 이게 사례자 모집하는 그 밑에 자막 보고 그 사람한테 빨리 좀 연락해봐라. 딱 내 얘기다 저거는.
12: 아이고 많이 접혀 있으시구나.
2: 뭐가 접혀 있다는 거죠?
12: 깜빡?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보이세요?
11: 네.
12: 이게 말 그대로 눈물이 좀 많이 맺혀 있는 거거든요.
11: 네.
2: 눈물 맺힌 게 검사 사진으로도 보입니다. 아이고 또 눈물이 나시네요.
12: 근데 왜 맺혀 있는 거냐지 보면은 흰자가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네. 이 흰자가 늘어져 있는 게 꽤 심하게 있으세요.
2: 아, 이 부분이요? 정말 흰자가 늘어나 접혀 있는데요.
12: 그걸 이제 결막 이완증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피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부 늘어지고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노화 이런 거에 따라서 늘어지고 전체적으로 표면이 평평해야 눈물도 잘 이제 골고루 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김태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결막이 그 접혀져 있었어요. 그 늘어져 있고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은 마르고 어느 쪽은 눈물이 나고 이게 맺히고 이렇게 되면서 건조증도 있으면서 눈물 흘림 증상도 같이 있는. 근데 이 정도면 꽤 심하신 편이세요.
11: 아, 그렇습니다.
12: 그래서 깜빡깜빡 할 때마다 자꾸 마찰이 되니까 네. 계속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물감도 생기고 충혈도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11: 네.
12: 그래서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이 결막 이완증을 수술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2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안과 명의들이 인정하는 눈 건강법 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3: 안과 의사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12: 대한민국 안과 의사들이 모두 아 이거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10: 하는 것들만.
3: 눈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0: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는요, 제대로 깜빡이기입니다.
2: 사실 촬영 전 제작진은 1분 동안 참여자들의 눈 깜빡이는 횟수를 측정했는데요.
0: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는 한 10번 내지 14번 정도로 깜빡인다고 합니다. 몇 번 깜빡이실 것 같으세요?
3: 헤아려 본적 없습니다.
0: 32번.
3: 네?
0: 2초에 한 번. 그리고 미숙 씨는 45번. 45회. 두 분은 어떻게 깜빡거리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2: 자세히 보면 두 분 다 눈을 완전히 감지 않은 채 자주 깜빡입니다.
1: 우리 눈을 깜빡인다는 거는 이렇게 완전히 감아서 완전히 딱 떴을 때 눈물이 한번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된 눈 깜빡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완전히 못 감고 반만 감고 뜨고,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4: 네. 계속 마르고 있겠죠.
1: 마르죠. 그래서 이 깜빡임도 의식적으로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뜨고, 그래서 한 3, 4초에 한 번 정도 깜빡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눈 깜빡임이 안구건조증을 좀 덜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0: 그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는 샘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지 건강한 눈물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눈에도 기름이 흘러요? 안경 벗어보시고.
2: 진료실에서 민숙님의 기름샘을 관찰했었는데요.
0: 여기서 이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누렇게 나오시죠?
2: 아하.
0: 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2: 이 나쁜 기름을 제거해야 눈이 건강해질 텐데요.
0: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밀고자 할 때 그냥 민다고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탕에 들어가가지고 좀 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밀어야 되겠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꺼풀을 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눈 기름샘을 넓혀가지고 나쁜 기름이 좀 빠져나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온찜질이고요.
1: 박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눈에 올려놓고 나서 그냥 있어도 괜찮긴 하신데요, 가볍게 살짝살짝 누르듯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2: 아침 저녁으로 3분 이상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 온열 눈 마사지 기계 등 뭐든 좋습니다.
0: 문제는 뭐냐? 찜질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만 불키고 그냥 나온 거랑 똑같아요.
1: 온찜질이랑 같이 꼭 따라다녀야 하는 것들이 이 눈꺼풀 세척이에요. 시중에 이런 눈꺼풀 세정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2: 오,
1: 여기 속눈썹 바로 안쪽이 이제 기름샘이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속눈썹 뿌리를 닦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한 번씩 쭉 하시면 됩니다.
3: 정말 기름이 나왔어.
0: 나오셨네요.
3: 이게 기름이야?
0: 기름이시죠.
3: 기름 보여주세요.
2: 시원하시겠어요.
0: 그런 기름이 내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눈이 안 피곤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3: 놀라워요.
1: 인공눈을 하루에 몇 번씩 쓰세요?
5: 수시로 온 것 같아요. 7, 8번도 쓰는 것 같아요.
1: 너무 잦은 인공눈물의 사용은 이 안구품의 점액도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에서 6회 정도가 적정 용량이다.
3: 한번 넣을 때 네. 몇 방울 정도 넣는 그 기준치가 있는지.
0: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한 방울을 넣든 열 방울을 넣든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 방울 넣어가지고 효과가 더 있을까? 아니에요.
5: 한 방울만.
0: 한 방울만 넣으세요?
5: 네.
0: 개봉을 한 다음부터는 외부에 노출이 돼가지고 균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양이 남더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버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각자 선글라스 쓰던 걸 가지고 오셨는데,
0: 선글라스 왜 끼세요?
3: 햇빛 차단용.
0: 정확하게는 이제 자외선 차단.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눈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1: 안구건조증 유발도 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 강화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황반면성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어서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눈도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군요. 그럼 어떤 선글라스가 좋은 걸까요?
1: 혹시 여기서 UV400이라는 뭐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2: 금시 초문인데요.
1: 이 UV400이라는 게 뭐냐면 그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에 이제 그런 인증을 붙게 됩니다. 이거 산 지 3년 됐어요. 이거 그냥 쓰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4: 괜찮지 않을까요?
1: 구매하고 나서 오래 지나게 되면 이 차단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2년, 좀 더 길게 쓴다면 3년에 한 번씩은 이 선글라스를 교체를 해주시는 것들을 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자기 습관을 고치자. 습관을 하나도 안 고쳐놓고 약만 들땀 먹고 약만 넣게 되면은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1: 잘 관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처방 내드린 것들 잘 하고 오셔가지고 2주 뒤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2: 눈 건강 프로젝트 일주일째 되는 날.
6: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7: 솔루션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6: 많이 좋아졌어요.
7: 들딱 없고 건조한 거는 조금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2: 40도 정도로 데운 찜질팩으로 하루에 두 번 눈 찜질을 실천 중인데요.
7: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빡빡한데 이거 해면 훨씬 눈이 부드러워요. 온 찜질 해주면 훨씬 눈이 덜 피곤하고 훨씬 나아요.
8: 하여튼 상태가 좀 호전된 것 같아요.
6: 마음이 좀 놓이세요?
8: 아유, 많이 놓이죠.
2: 온 찜질로 흘러나온 나쁜 기름들이 등 표면을 덮지 않도록 눈꺼풀 세척도 빼놓지 않습니다. 기름샘에 염증이 많았던 민숙님도 열심히입니다.
9: 지금 엄청 개운하거든요. 아 진짜 개운해요.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 눈 세척이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2: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9: 솔루션 하기 전에는 이 책 보는 시간이 길어야 뭐 30초, 1분 못 갔어요. 진짜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두통 와. 진짜. 지금은 이 안경을 살짝 올리고 초점을 바꾸다 보니까 책 보는 데는 크게 이렇게 지금은 문제는 없어요.
2: 와, 눈 감고 소리만 들으시던 경숙님도 이제 눈 뜨고 TV를 보시네요.
7: 네. 따갑고 그런 증상이 조금 이제 좋아져서 이제 TV 시청도 조금씩 하고 그래요. 눈 뜨고.
6: 아, 정말요?
7: 네.
9: 저번 날에 교수님께서 눈을 완벽하게 감지 않고 이렇게 깜박깜박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눈 감고 충분히 눈을 감아서 눈을 쉬게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번산을 한 몇 초 보고 다시 눈 감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만 고쳐먹었어요. 억지로 오는 노안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깨우치고 이제 습관만 바꿔야겠다 그런 거.
2: 여섯 명의 귀하신분 모두 14일 동안 열심히 솔루션을 실천했습니다. 아프고 뻑뻑하고 침침한 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숙 씨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얼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9: 네.
0: 안경을 제대로 끼셨네요, 이제.
2: 내렸었던 다초점 안경을 정확한 위치에 썼습니다.
0: 요즘엔 좀 어떠세요?
9: 거짓말같이 네. 정말 좋아진 것
0: 정말요?
9: 같아요.
0: 정말요?
9: 네.
0: 눈 깜빡.
2: 민숙님의 눈에 진짜 변화가 있을까요?
0: 2주 전에 그 눈 표면에 기름기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름기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9: 찜질하고 그 안구 세척 정말 전 효과 많이 봤고요.
0: 사실 우리 병에 반 이상이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9: 사실 반신반이었어요. 그런데
3: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건 저도 생각을 안 해봤다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솔루션 다 전파하고 있어요.
0: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시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3: 네.
0: 지난번보다 두 단계나 좋아지셨고.
7: 눈이 이렇게 통증이 간간이.
3: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2: 미숙님은 눈 통증에 두통까지 심했는데요.
5: 보톡스 시술하고 나서요.
0: 네.
5: 굉장히 그 증상이 사라졌고요.
2: 눈 실룩거림 증상이 안검 경련으로 가는 걸 막고 안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보톡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0: 근데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마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약간 긴장되신 분들은 보톡스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5: 네, 너무 놀라워요. 눈이 편안해지게 제가 살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앉으시고요. 2주 동안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2: 안구 건조증과 눈물 흘림증을 같이 가지고 있던 태윤님.
1: 한번 떠보시고 정면 보세요.
2: 태윤님의 눈도 2주 동안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저번에 오셨을 때 눈 깜빡했을 때 눈물 막 안정 시간 네. 그 자체가 한 3초 정도를 비교로 짧은 편이었는데 오늘 제가 봤더니 한 6초 정도로 양쪽 다 많이 늘어나셨고요. 네. 그 결막이 늘어지면서 깜빡깜빡 할 때마다 마찰이 돼서 상처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이게 상처 없이 좋아졌거든요.
10: 네.
1: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름 잡힌 건 보이시죠?
10: 네.
1: 저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이 늘어진 부분들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10: 찜질이랑 세척 부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이게 솔루션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2: 다음은 영남님.
1: 마스크 벗고 오셨네요.
11: 아 예. 입나서 찜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나니까 훨씬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1: 아유, 저도 기분이 좋네요.
11: 예.
1: 저번에 보시면 팔 자라있는 그 분할계가 있으셨고 예, 예. 분할계 주변으로 해서 아래쪽, 위쪽,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1: 예.
1: 검은 동자에 한 3점 정도 되는 상처 점수가 있었는데 그게 한 1점 정도로 많이 줄으셨어요.
2: 분할계가 있는 왼쪽 눈 시력이 0.6이었는데요.
1: 건조증도 좀 좋아지시면서 시력이 한 0.8까지 또 늘어나신 것 같아요. 좋아지신 것 같아요.
2: 다행입니다. 참여자 중 눈물염증이 가장 심했던 아들 동규님.
1: 많이 좋아지시네요. 오른쪽 보시고요. 깜빡.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12: 제가 좀 느껴집니다.
1: 깜빡했을 때 눈물막이 잘 유지된 시간이 한 2초밖에 안 되셨어요.
12: 네.
1: 정상이 한 7초 미만인데 오늘 봤더니
2: 과연
1: 눈물먹 하게 시간이 6초, 2초에서 6초로 많이 늘어났고요. 결막 염색 점수 자체도 3점에서 1점으로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눈꺼풀 테두리 염증 척도 자체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좀 어느 정도 호전이 좀 되신 상태예요.
12: 제가 이게 방송을 떠나서 진짜로 뭔가 시야가 잡힌다는 느낌을 평소에 많이 받거든요.
1: 맞아요.
12: 네. 지금 선임 교수님 얼굴도 그렇고
1: 네.
12: 뭔가 예전보다 명확하게 잡힌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지금까지 흘렀던 거는 안구건조증이었던
1: 거예요. 네, 그런 게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네. 관리를 잘 해주시면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2: 네. 잘할 수 있습니다.
1: 다행입니다.
12: 네, 네. 귀하신 몸이 되게 즐겨보는데 눈이 되게 귀하지 않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눈에 더 많이 미안했고
7: 눈이 맑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3: 너무 좋아요. 눈이 이렇게 저를 즐겁게 한다는 거를 저는 사실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나만의 집을 지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죠.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만 사는 분들의 일종의 로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 이야기 하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아주 익숙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저희 EBS의 건축탐구 집 그 프로그램 몇 년 동안 이 사회자로 활동하셔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수십 년째 함께 집을 짓고 있는 부부 건축가 노은주, 이명남 건축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0: 건축탐구 집 프로그램을 몇년 하셨죠?
1: 저희가 3년 반
0: 그
1: 정도,
0: 정도.
1: 예, 했습니다. 예.
0: 3년 반 진행을 하시면서 구경한 집이 굉장히 많겠어요.
2: 한 200채가 좀 넘는데요.
0: 그죠?
2: 그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을 건축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면 이제 인생을 보는 거죠.
0: 인생.
2: 예. 사실은 집이란 거는 다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요. 가 보면은 다뭐 텔레비전 있을 위치에 텔레비전 있고 싱크대 있을 위치에 싱크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담긴 삶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되게 감동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분의 삶에.
0: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셨겠어요?
1: 아무래도
0: 다른 다양한 설계자, 건축가들의 집을 다양하게 구경하셨으니까.
1: 근데 이제 다양한 설계자의 어떤 집을 뭐 다른 차이점을 본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보통 왜 동화책이나 영화도 다뭐 해피엔딩이건 새드엔딩이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나잖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집을 지어서 이제 입주하시는 것까지 보고 저희의 일이 끝나는데 이거는 그 이후의 삶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거주자들이 실제 건축주들 불편해하시는구나.
0: 예.
1: 이런 건 너무 잘 쓰시는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약간 이제 데이터가 저희도 나름
0: 쌓이죠.
1: 쌓여서 그런 게 아주 건축적으로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좀큰 이익을 봤다고 할수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집 구경을 제일 많이 한 건축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0: 원래 건축가들은 여러 건축물들 구경하는 게 직업적 일 중에 하나게
2: 그렇죠.
0: 맞잖아요.
2: 예, 많이
0: 그런데 게다가 돈까지 받으시면서 직업적으로
2: 예,
0: 도움되는 남의 집
2: 네.
0: 구경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니 아주 복타고나신
2: 예,
0: 거예요.
2: 돈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어떤 그동안

0: 오신 집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1: 네.
0: 오늘과 같은 시간. 이것도 또좀 다르죠? 그죠?
2: 네, 별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3: 네.
2: 본의 아니게.
3: 그렇죠. 저희가 또 건축탐구 집에서 저희가 설계한 집을 또 소개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뭐 주인 없이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가가 저희 걸 소개해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작업을 이렇게 막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 물어봐
0: 예.
3: 주시고 이런 자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0: 뭐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우리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부터 이야기하고 가면 그 미국에 무슨 그 전문 뭐 하는 데서 한국의 최고 건축 사무소 뭐 1등부터 몇십 등까지 매기는데 2023, 2024 2년 연속 1등 하셨다. 맞습니까?
3: 그러니까 그게
0: 미국이 어디죠, 그게?
3: 그 뉴욕에 있는 이제 그 아키타이저라는 플랫폼인데요. 건축 플랫폼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뭐저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몇 군데 이제 근데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건축가들이 거기에 그 자기 작품을 실어달라고 이제 그 자료를 보내는데 예
0: 온라인 건축
3: 그렇죠.
0: 플랫폼.
3: 예. 그래서 잡지의 이제 세계적인 버전인데 옛날 같으면 그게 이제 프린트돼서 진짜 책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0: 예.
3: 그런데 워낙에 전 세계에서 이제 자료가 오니까 나라별로 이분들이 이제 몇 년치 데이터를 좀 모아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좀 넘으니까 각 나라마다 또요 나라 요 사무소에 그좀 작업이 주목할 만하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그 그날에 이제 뭐 프로젝트 오브 더 데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가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뭐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들도 많이 자료를 보냈는데
0: 그렇죠.
3: 저희가 좀 부지런히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좀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23년부터 그들이 카운트하기 시작했는데
0: 재작년 2023년, 그리고 작년 2024년.
3: 그렇죠.
0: 두번 연속 1등 하셨죠.
3: 그뭐 신기 저희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크롤을 쭉 하면서 이제 순위를 매겼길래 아 우리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점점 순위는 높아지는데 저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1등을 해줘가지고
0: 그러니까요.
3: 감사하다고 편지라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습니다.
0: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는 그걸로 일단 된것 같고. 건축가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분들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으신 분들인가가 제일 먼저 궁금하니까 그동안 좀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몇 가지 우선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 옆에 이제 사진이 있는 게뭐 장관상도 타고 막 건축가 협회
2: 그렇죠.
0: 무슨 상 타셨죠?
2: 건축문화대상, 그런 걸.
0: 아, 이렇게 조그만 집이 건축문화대상을 타셨어요?
2: 20평짜리 집인데요.
0: 20평.
2: 현대적인 한옥에 대한 이제 그때 고민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재료로 한옥을 구현하고자 하는,
0: 현대적
2: 뭐.
0: 재료라면 어떤 재료
2: 그러니까 이제
0: 같은 거죠?
2: 목조주택, 일반적인 서양식 목조주택의 구법을 그대로 쓰고요.
0: 그런데 한옥인데요?
2: 근데 이제 한옥의 그 장점들을 이제 배합을 한
0: 모양새를.
2: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고 뭐 어떻게 완성도가 높다고 저희도 이제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상을 많이 받고 좀 많이 알려졌죠. 굉장히 작은
0: 그
2: 집인데.
0: 집에 거의 절반가량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2: 우리나라 이제 마루
0: 마루.
2: 공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옥이 또 되게 독특한 게 북방식 온돌과 남방식 마루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주거 형식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자체가 연교차가 한 60도, 50도 가까이 되고,
0: 그렇죠.
2: 그다음에 강수량이 또 일시적으로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기후에 이제 최적화된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의 한옥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살림집 민가죠, 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장점을 살려서 좀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20평짜리인데 거의 10평 가까이가 텅 비어 있으면 나머지에 뭐 침실, 주방, 뭐 욕실이 다 들어가요?
3: 그 안에 이제 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세 칸집 해가지고 삼간지제 선비들은 뭐세 칸만 짓고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가가 보통 뭐한뭐세 칸이나 네 칸에 한 칸은 안방, 한 칸은 마루, 한 칸은 뭐 예를 들면 건넌방에 부엌 이렇게 구성이
0: 그렇죠, 그렇죠.
3: 되잖아요. 그래서.
0: 이게 그 모양이네요.
3: 예, 그렇죠.
2: 딱
3: 그래서
2: 그거죠, 뭐.
3: 사실은 방두 개가 있고 그방 옆에 이제 앞뒤로 부엌, 작은 부엌하고 작은 화장실하고 심지어 다락방도 있습니다.
0: 네. 금산에 있는 거죠?
2: 예,
0: 네.
2: 금산에 있는
0: 맞아요.
2: 되게.
0: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사진, 제가 두분편이 녹화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면서 제일 충격 먹은 게 여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 불교 사찰.
0: 불교 사찰
2: 예.
0: 선원이라면서요?
2: 선원이죠. 그러니까 조계종 소속 선원입니다.
0: 아니, 이렇게 생긴

0: 저는요, 어디 있습니까?
1: 아니,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현대적인 절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 이제 이걸 질 때 막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절은 왜 한옥으로 꼭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0: 예.
1: 부처님이 인도 분인데 그분이 한옥에서 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0: 예.
1: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그 라이프스타일이 늦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돼서 같이 설계를 막 했어요.
0: 네.
1: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희도 이제 뭐 현대적인 사찰을
0: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0: 이제 스님들도 한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명상도 하시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난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좌선을 할때 불편함 같은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건물로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사찰들이 워낙에 잘돼 있으니까 거기에 뭐 스테이를 한다든지 무슨 기념관 할 때는 현대식 건물로 하는데 이렇게 도량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사찰의 영역 전체를 현대식으로 한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처님 그 모시는 법당이라든지 그다음 여기는 특이하게 법당 위에 선방이라 그래서 명상하는 공간이 또
1: 그
0: 있거든요.
1: 맨 위에
0: 위에 있는 게
1: 허공에 떠 있는 그게
0: 선방입니다. 예,
1: 선방이에요.
0: 명상하시는 명상실이고
1: 그 밑에가 법당이고
0: 밑에
1: 이른바
0: 밑에가 법당이고
1: 대웅전이고.
0: 예, 양 옆에가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요사채라고 부르는 스님들인데 또그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아래에 있고 또 마지막 아래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는 종무소라든지 뭐 밥을 먹는 곳이라든지 뭐 이제 그다음에 스테이라 그래서 머물면서 여기는 이제 좀 명상하면서 머무는 그런
1: 템플
0: 선언.
1: 스테이 요새
0: 네네네.
1: 유행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구성들을 하는 게 저희도 이제 현대식 사찰의 모습이 어떤 거여야 될까 구성할 때 구조는 이제 뼈대는 콘크리트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벽돌 같은 걸로 마감을 하지만 이제 공간의 프로그램 자체는 전통 사찰의 화엄사라든지 뭐 좋은 절의 구성을 따르자 진입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래서 이두 작품이 사실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들을 현대적인 가장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재료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봤다는데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1: 특히 이 경우는 건축주라고 할수 있는 그 스님들이 대단하네요.
0: 맞아요.
2: 그분이 굉장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해 준 분이 정말
1: 그러니까요.
2: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담 삼아. 칠성급 절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불교 사찰이 대부분 한옥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좀잘안 맞거든요. 또 자식
1: 그렇죠.
2: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가구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괜찮다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불교의 모습을 본인도 이제 수행과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어서 잘 맞는 공간인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이 금산주택의 경우는 현대식 그
2: 한옥.
1: 방법을 쓰셨지만 외양상 한옥 냄새가 나는 게 이거는 전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슨 영화 스튜디오 뭐 이런 건줄 알아요. 처음에는
0: 그래서 인도 사찰이라는 오해도 받아요.
1: 인도 사찰.
0: 왜냐면 이제 옛날에 그 제따와나라는 원래 그 기원정사라고 부처님이 오래 머무셨던 곳의 이름을 모티브로 따왔는데 거기가 지금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위에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기단만 남아있는데 그게 벽돌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여기가 가면은 무슨 유적 아니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어떤 영혼의 어떤 고요함이랄지 시간의 느낌, 종교가 우리한테 주는 게좀 그런
1: 그런
0: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2: 위안이죠. 그렇죠.
0: 이 어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간으로 보여주는 데는 그래도 그 제법 이제 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이 사진은 이제 두 개만 제공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화면과 함께 또좀 소개할 곳이 아주 조그만 오래된 한옥을 명소 카페로 이렇게 탈바꿈시키신 데가 있죠?
2: 지금은 이제 찻집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찻집의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차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을 처음에는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1: 일종의 다실.
2: 예,
1: 그렇죠?
2: 다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2013년, 14년만 해도 공동화가 막 이뤄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옛날, 그러니까 퇴락한 한옥이 비어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것을 고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명소가 돼서 그게 이제 찻집으로 됐어요, 지금은.

0: 지금 이제 약간 찻집으로 됐는데, 그 사실은 이제 저는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이 집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는데,
1: 예.
0: 64년에 지은 한옥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이거를 고칠 필요도 없는 정도로 깨끗한 집이었어요.
1: 근데 그분은 싹 허물고 새로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0: 그 동네에서 그러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설계, 뭐하러 이거를 고치냐. 허물고 싹 지어라. 근데
1: 그러니까요.
0: 이분은 그 전에 살았던 분의 갖고 왔던 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뜰을 자기의 뜰로 만들고 싶다.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죠. 이분들이면 고쳐주실 것 같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치러 갔는데 이건 고칠 필요가 없다.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한달반 청소를 하고 밑에 이제 허물어진 데만 좀 고치고 이렇게 고쳤는데 이게 결국은 제일 아름다운 건그 시간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흔적을 남겨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모두 감동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 오래된 집의 그
1: 시간의
0: 시간의
1: 흔적이더라.
0: 흔적이에요. 근데 보통 새로 짓다든가 새로 고치면은 그 흔적이 싹 지워지잖아요.
1: 그렇죠.
0: 지워지고 새로 새 살을 입히잖아요. 그럼 다시 아름다워지기는 한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집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 주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간의 흔적이 좋아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카페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요. 회전율이 너무 낮아서.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큰 돈이 안될것 같다.
1: 하여튼 근데 실내 공간도 좋고 거기서 바라보이는 뜰도 좋고.
2: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골목길이 원래는 이제 오래된 그 집들이 주변 집들이 다 비어서 좀 이렇게 뭐 들어갈 때좀 약간 쓸쓸하달까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꾸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보도블럭 같은 걸 조금 드러내고 한 줄로 그냥 조금 꼭 가꾸는 거뜰 가꾸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이제 보도블럭 같은 걸 조금 드러내고 들어가는 길에 하루에 2시간씩 물을 주시면서 막
1: 꽃길.
2: 꽃길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골목길이 또 요즘 명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집만 이제 보통 뭐 어떤 요즘 얘기하는 뭐 포토존이 좋은지 뭐 이런 가보면은 뭐 사람들이 놀기 좋은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동네 자체를 뭔가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색깔을 입히면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골목길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도 좀큰것 같아요. 뭐 건축이 막 너무 잘 돼서가 아니고 그곳을 가꾸시는 그 주인들의 마음이나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그 주변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같이 모아져서 좋은 장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1: 근데 그첫 출발은 이거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청소만 합시다.
2: 그렇죠.
1: 여기서 시작이다.
0: 그렇죠.
1: 세월의 흔적이 주는 아름다움.
0: 저희가 설계비를 받고 청소를 했습니다.
1: 그리고
2: 비싼 청소비를.
1: 이렇게 꽈배기처럼 두 집이 꼬여 있는 집도 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2: 네, 그거는 이제 좀그 더블 헬릭스라는 계단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계단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돌아서서 다시 아까 내가 들어갔던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단을 이제 만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꽈배기 계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0: 이중나선.
2: 하는데.
1: 이중나선.
2: 근데 그 이중나선 계단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날그 이제 주말에 좀 와서 상담을 해도 되겠냐. 이제 젊은 분들이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부산에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두 가족인데 부부 두 분이니까 네 분이 이제 운전을 해갖고 오셨는데 이제 남매 사이였어요, 사실은.
1: 남매.
2: 누나 부부와 동생 부부인데 각자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학교 갈 때까지 한참 돌봐야 되니까 같이 집을 지어서 공동 육아를 하자.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 시누이하고 올케가 같이
1: 그렇죠.
2: 바로 이웃하면서 이제 살겠다는 얘기인데 요즘 뭐더 우리가 그 듀플렉스 하우스라 그래서 미국에도 많이 있고 이제 두 집이 같이 올라가는 붙어가지고 같이 지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이 있고 땅을 이제 살 때도 조금 더 서로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형식의 집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지어졌죠 한동안.
1: 쌍둥이 주택들
2: 네네
1: 많아요.
2: 맞아요. 근데 저희도 사람들이 너무 좋으시고 주말에 새벽부터 올라온 게 이제 기특하고 그래서 아유 뭐 우리랑 꼭 건축가들을 또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뭐 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밥이나 먹자 그래서 막 짜장면 같이 먹고 막 저희가 샀거든요. 근데 짜장면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저희랑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일을 시작했는데 땅이 이제 좁고 긴 이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좁고 긴 집을 이렇게 붙이면은 너무 좁고 답답한 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동쪽만 바라보고 이쪽 집은 서쪽만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교차해서 반대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면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처럼 모든 방향을 다볼수 있는 집이 되잖아요.
1: 그러니까 1층이 A란 사람 집이면 그 옆에 2층이 또 A란 사람 집이고
2: 그렇죠.
1: 몇 층까지 있어요?
2: 4층까지 있습니다.
1: 그러면 3층은 또
2: 3층은
1: 이쪽이
2: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왔다가
1: 야, 이런
2: 이렇게
1: 희한한
2: 이제
1: 집이군요.
2: 이렇게 꼬여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집으로 해서 그럼 이제 올라가면서

0: 점점 주변의 풍경도 다 할 수
1: 예,
0: 있고
1: 예.
0: 저희가 또 가운데 중정이라 그래서 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정원을 하는 그런 구조를 해서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붙어 있는 부분은 창이 없잖아요. 근데 그
1: 그렇죠.
0: 안에 이제 이런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또 빛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그 불리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서 좀두 가구가 서로 재밌게 살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나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1: 예.
0: 공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든 만나지진 않고 그럼
1: 독립성은 유지하되
0: 그렇죠.
1: 공동 공간도 있긴 있고.
0: 그리고 1층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쓰는 조그만 도서실이 있어요. 도서관을 만들고 그다음 올라가면은 이제 옥상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서는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서만 만나고
1: 알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두 부분 모두 좋아하나요?
0: 아주 좋아하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2: 애들이
0: 집이
2: 좋아해요. 계단이 재밌어서.
0: 그리고 집이 좁을 줄 알았는데 집이 너무 크다고. 아, 처음에는 이제 좁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간이 이제 막좀 다양하니까.
1: 또 존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집이 있죠. 그건 또 뭡니까?
2: 참뭐 이렇게 집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존경과 행복의 집이 되게 막 이상한 추상명사 이를테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물 짓는데 집의 재료는 무엇이냐 하면 뭐 콘크리트도 있고 유리도 있고 철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하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시간과 생각.
2: 그러니까 아까 금산주택도 어떤 생각, 우리의 생각이었고 뭐 제땅 하나 선언도 생각이었고 동동재도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1: 동동재가 이
2: 예,
1: 꽈배기처럼.
2: 이것도 이제 그두 가족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꽈배기처럼 됐는데 이 존경과 행복의 집은 그 건축주가 아예 들고 왔어요. 생각을. 존경과 행복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남편의 그 인생의 모토는 그 존경이고요. 그 부인의 인생의 그 키워드는 행복이래요.
1: 행복이다.
2: 그래서 저희 존경과 행복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온 거죠. 근데 그 존경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너무 흔한 말인데. 그래서 정말 막 고민을 막 많이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소수서원이라는 그 서원이 있어요. 예, 영주에. 그 소수서원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존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집들이 다 그래요, 보면은. 도산서당도 그 존경하는 경자가 집의 키워드였고, 산천재라는 집, 남명 조식의 산천재지는 오를 의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옛날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뭐, 텔레비전은 몇 인치? 뭐, 소파는 얼마? 뭐, 이런 거지. 이 집의 개념은 뭐다라는 게 없는 거죠.
1: 없죠.
2: 근데 이 집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자.
1: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2: 그래서
1: 구현하셨어요?
2: 이제 결국은 아주 직설적으로 존경동과 행복의 동을 놔뒀어요.
1: 두 채로.
2: 예.

0: 남편이 주로 일하고 뭐 이런 데가 이제
1: 총경동
0: 예,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거든요.
1: 재택근무. 네,
0: 그다음에 이제 둘이 안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행복동. 그러면서 약간 축을 약간 달리해가지고 바라보는 산을 좀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집이 또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약간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존경이란 건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존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를 낮추는 거.
1: 예.
0: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풀어서 그분들하고 그 집을 지었죠. 아주 고도의 정신적인 노동이었습니다.

0: 그 지금 이제 쭉 몇 가지 그동안 해오신 것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거든요.
1: 그렇죠.
0: 뭐 방금처럼 그 네. 개념을 들고 오신 분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많은 의뢰인들한테 두 분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서 구현하는 게 건축일 아닙니까?
2: 그렇죠.
0: 처음에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2: 그 처음에는 사실은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예,
2: 근데 보통은 뭐, 물론 생각을 그 미리 많이 해오시는, 뭐, A4용지에 잔뜩 써오신 분도 계시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이미지 몇 개 보고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너무 생각이 확고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요.
0: 맞아요.
2: 나눠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땅을 가서 땅을 좀 잘 읽어야죠.
0: 땅을 본다.
2: 네. 그러니까 땅을 잘 읽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땅이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산도 많고 오래된 땅이고 공룡발자국도 제일 많고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도 땅이 오래되고 뭔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인 곳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봤을 때 뭐 무슨 단순히 풍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뭐 원래 마을이 있던 자리에 짓는 집이라면 마을하고 어떻게 어울릴지
0: 아니면 주변과 어울림이죠.
2: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산속에 갑자기 짓는 집이라고 하면은 새로 짓는 거니까 그 속의 자연에는 또 어떻게 조용히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런 뭐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 주인 들어가서 하실 분이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어떤 힌트를 얻기도 하고
0: 예,
2: 그러면서
0: 예.
2: 이제 그 결국 자기의 실현이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흔하게 이제 있는 집들 많이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집을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하는 거는 그분만의 어떤 원하는 지점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잘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서.
0: 근데 그 네. 많은 건축주들하고 네.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들으면 나는 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가 분명하고 명확해요. 그게 잘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많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건축의 직업의 속성을 잘 보는데 알고 보니까 듣는 직업이
0: 그럼요.
1: 얘기를 듣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숨겨진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도는 딴 거일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0: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집을 뭐 대강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집 뭐 어떤 누구의 집이 좋은데 뭐 이런 집 같은 집이면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속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요구 조건도 있고 근데 이게 집을 설계하면서 지으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나와요.
0: 예,
1: 그런
0: 예.
1: 경우에 아주 곤란해지죠.
0: 계속 바꿔야 되니까.
1: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정확하게 갖고 의사를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걸 A4 용지 3장 정도에 딱 적어줘가지고 그거가 충족이 되니까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0: 그림까지 그려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그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때는 되게 힘들죠. 오히려 그거는 이제 틀을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들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예. 왜냐면은 이 건축이 된 거는 땅과 사람과 건축가와 여러 가지 에고들이 막 섞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려온 거를 그대로 고집하면은 그 집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뭐 같이 술을 먹기도 하고.
0: 네.
1: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0: 그래서 그런 그 건축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설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과정을 싹 담아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2: 예,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IMF 때 사무실을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첫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온 일을 뭐 1년 동안 열심히 설계하고 짓고 하면서 그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그 전에 회사 생활을 하고 건축을 수련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를 했지만 온전히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이제 첫 집이니까 그때 야 이게 그분이 들어가고 난 집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그 현장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자식을 출가시킨 듯한
0: 그런 허전함.
2: 예. 그래서 딱 사무실을 돌아보니까 뭐 그림이며 사진이며 뭐 데이터가 이렇게 막 쌓여 있길래 그걸 모아서 이제 책을 냈더니 어떤 분이 아 건축의 그 이런 집 짓는 일을 영화 코멘터리처럼 써준 책은 처음이다. 그래서 좋은 평을 받고 아 이렇게 칭찬은 또 원래 사람들이
0: 예, 예.
2: 예 기분이 좋아져서 아 우리가 짓는 모든 집을 책을 내자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책을 한 권씩 내서 한 뭐 지금 18권 정도 다 집 짓는 이야기나 뭐 건축에 대한 저희 생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0: 그분뿐 아니라 또 다른 건축가들도 의뢰인과 어떤 소통을 통해 어떤 결과물이 나

0: 나왔는지를 책으로 만들어낸 사례들이 또 있지
1: 예, 많이
0: 않습니까?
1: 있습니다.
0: 이제 요즘은 내가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분들이 또 그런 책들도 다
1: 많이 보시죠.
0: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을 좀 정리해 오지 않나요? 그죠?
1: 요새는 문제는 너무 과잉의 시대예요. 정보 과잉.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그 코끼리 코에 호랑이 눈에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섞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의 주관을 또 세우고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2: 그리고 이제 정했으면 바꾸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설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제 상상을 계속 하다가, 뭐, 뼈대가 올라가는 순간, 왜 생각보다 집이 작아요. 막
0: 그렇지,
2: 이제.
0: 벌써.
2: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늘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다 약속하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바꾸면 다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랬고 어떤 분은 진짜 한 40평 정도 설계를 했는데 막 중간에 막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70평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말려드렸는데 더 강하게 말려드렸어야
0: 그렇죠.
2: 하지 않았나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막 원망하시면, 아, 저희는 말려드렸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삶의 태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0: 그럼요.
2: 늘 뭔가 이렇게 바꾸고 뭐그막 이제 마음을 못 정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정말 굳은 결심과 말려줄 사람을 꼭 준비하신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0: 두 분은 그 이런 주택 위주로 그 설계 건축 작업을 하십니까? 빌딩이나 뭐 이런 건잘안 하시나요?
1: 아니요, 그런 것도 종종 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일을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 우면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전에는 이제 뭐 절도 아까 보다시피 했고, 무슨 건물도 했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탐구의 부작용, 주택 전문가로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주택이
0: 그러네요.
1: 좀 많이 늘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희 건축가는 이제 대부분 이것저것 다 하죠.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하죠. 주택을 많이 한 편이고.
2: 그래서 뭐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뭐 가령 그 어떤 땅을 이제 옆집하고 경계선을 하다 보니까 옆집이 우리 땅을 뭐한 3미터나 물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남는 땅에다 뭘 지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를 공모합니다 하고서 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예. 땅이 좁고 기니까 책을 꽂는 개념으로 하자 그래서 책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그런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카페가 되기도 하고 그 동네 주변으로 이제 동네가 다시 생기가 도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건축가가 다 그렇습니다. 뭐 특정 용도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이 오든 다 잘할 준비가 돼 있고 저희도
0: 그런데 아무튼 그 오늘 저희가 쭉몇 가지 소개한 것도 일단 주택 위주로 좀 소개가 된것 같고 아무래도 두 분은 좀 작은 공간을 아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면에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건축가들이 아닌가? 뭐제 평가 잘못됐습니까?
1: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그 작은 공간, 저희가 흥미로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했을 때 그런 쾌감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금산주택 같은 거, 결국은 건축주가 45평으로 시작한 걸 저희가 20평으로 줄인 거거든요.
0: 45평 지어달라고 한
1: 예, 네,
0: 거를.
1: 처음에.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게 필요하세요?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니, 왜두 분이 사시고, 지금 당장은 혼자 사시는데, 45평 그거 어떻게 청소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적절한 면적에 대한 같은 고민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그분하고 9개월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면적은 얼만가?
0: 아니,
1: 막 이런 얘기.
0: 건축가나 설계자 입장에서는 넓을수록 돈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문제예요.
0: 반대로 하시네요.
1: 그러니까 저희가.
2: 가만히 저희가 이제 돌아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사무소가 한 27년 정도 됐는데, 돌아보니까 저희가 뭐 작은 걸 잘한다 이게 아니고, 남들이 잘 못하는 걸 잘한다로 이제 정의해주면 더 좋지 않나. 왜냐면
0: 맞네요,
2: 이제
0: 맞네요.
2: 저희가 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0: 그렇죠.
2: 왜냐면 이제 건축이, 물론 뭐 아파트는 다 똑같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아파트도 이제 각기 다른 해법이 있듯이, 너무 이제 똑같은 공간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몸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잘안 되니까 막 요즘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데, 결국은 이 그 땅이라든가 이 땅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 짓는 사람도 다르고 사실은 설계자도 다

0: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뭐 이제 해법 중에서 보면은 그 공통된 그 답이 나오는 수학 문제도 있지만 다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1: 다양성이죠.
0: 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도전을 늘 하고 새로운 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럼 뭐 금산주택 짓고 나서 똑같이 지어달라는 의뢰도 되게 많았거든요.
1: 그랬겠죠.
0: 예. 근데 이제 똑같이 질수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분이 아니지 않느냐. 선생님.
1: 그리고 입지도 다른데.
2: 네,
0: 그럼요.
2: 그죠.
0: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집을 짓는 게 맞지. 우리가 무슨 명품 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왜 남하고 똑같은 집을 지으시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1: 두 분이 항상 같이 작업하세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나눠 맡으세요?
2: 같이 작업해요, 저희는.
1: 같이?
2: 네, 뭐든지 글도 같이 쓰고요. 설계도 같이 하고.
1: 그게 가능해요? 협업이 잘
2: 그러니까
1: 되십니까?
2: 저희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둘이 너무 반대예요.
1: 어떻게 해요?
2: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1: 어떻게 반대입니까?
2: 그러니까 MBTI로 말씀드릴까요?
1: 아니.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2: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좋아해요. 처음에 막뭘 벌려놓는 걸 좋아하고, 노상님은 뭐 그걸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되게 잘해요.
1: 뒷감당을
2: 예,
1: 하시는구나.
2: 뒷감당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막 펼쳐놔요. 막. 펼쳐놓으면 노소장님이 그거를 조용히 가져가가지고 싹 정리를 해가지고 오면 다시 또 다시 막 펼쳐놔요. 그걸.
1: 처음에 펼쳐놓은 게막 마음에 안들 때도 있지 않았어요?
0: 조용히 고치면 모르세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 있으면은 이제 서로 이제 잘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피드백,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싫어서 부부건축가인데 꽤 있거든요. 저희 말고도. 근데 이제 따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넌 이거 해. 이러면서 이제
1: 그러니까요.
0: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둘다 이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한 거못 참는 스타일이고 둘 다. 그래서 그 성격은 또 다르니까 보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1: 네.
0: 서로 놓친 거를 좀 채워주는 부분이
1: 보완이
0: 있어요.
1: 되는군요.
0: 네네.
1: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지으신 건물들, 주택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본인들 스스로가 꼽는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0: 쓰리요? 각자 꼽아야 되나?
1: 서로 다른가요, 그거는?
2: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0: 저희 둘이 같이 그때 얘기하기는 아까 보여주셨던 그 금산주택은 또 저희가 현대 한옥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대 한옥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공간에 대해서건 그래서 그런 첫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좀 하나를 뽑고
1: 금산주택.
0: 그다음에 이제 제따나 선언도 당연히 이제 현대 사찰로는 또 처음 저희가 시대
1: 가장
0: 도전해봤고
1: 파격적이죠.
0: 네네 그거는 뭐 아시아 건축상 같은 것도 외국에서 상도 받고 예 그래서 뭐그 베스트로 꼽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제주도에 까사 가이아라는 이제 그 집을 또 작은 집을 설계한 게 있는데
1: 오늘 소개 안된 건데요. 그건
0: 그렇죠.
1: 어떤 개념의
0: 그좀 소개 좀
2: 해주시죠. 제주도에 이제 그 바닷가에 김녕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1: 네.
2: 근데 거기에 이제 제주도 토백이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을 집을 하나 이제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땅을 가봤는데 땅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바다가 바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이 있는데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건축주한테 딱 가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약간 두 양면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여성스러운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하지만 전사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는 되게 묘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음과 양이 같이 공존하는 땅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주도 앞에 풍광과 그다음에 그런 그 땅이 갖고 있는 속성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람길 뭐 이런 거 산에서 오는 바람, 바다에서 오는 바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주도의 독특한 기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원래 갖고 있는 제주도 집의 그 초가 형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길의 그다음에 땅의 형상을 섞어서 약간 이제 곡선형으로 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오름하고 약간 겹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땅에 어울리는 건축을 했고 저희가 또 원하는 게 그런 거 우리나라 이제 원래 풍수지리에서 얘기하는 선조들의 생각이 거거든요. 땅을 무서워해라.
1: 그렇죠.
2: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땅을 무서워하고 땅에 경외감을 갖고 하는 건축. 그다음에 대자연에 안기는 건축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이 그런 것들이 잘 저희가 생각을 충족이 된것 같다.
1: 왜 터무니없다 하는 말 있잖아요.
2: 예.
1: 터의
2: 예,
1: 무늬라는 뜻
2: 그렇다고.
1: 아닙니까?
2: 예.
1: 그 원래 모든 건축은 땅과의 어울림이 또
2: 그렇죠.
1: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한데
2: 예.
1: 요즘 뭐 돈만 생각하는 건축들은 그냥
2: 그런 거
1: 전혀 땅이나
2: 없죠.

0: 주변과 관계없이 빠뚤빠뚤 자기만 세우는 이런 거 너무 많죠.
1: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경외가 우리나라 풍수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을 무서워하고 섬겨야 된다. 그다음에 자연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삽이 들어, 그러니까 큰 중장비가 들어와서 몇번 긁으면은 땅이 파지니까 성토 절도를 쉽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굉장히 건축에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 예,
0: 맞습니다.
1: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된 집이라서 되게
0: 에트세리에
1: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0: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나만의 집을 지어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딱 체계적으로 뭐 저는 뭐 여쭙지 않아도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집에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을 잘 해라. 그게 1번이죠.
1: 예, 그게 제일
0: 맞아요.
1: 중요하죠. 예.
0: 그다음 2번 이제 뭡니까?
1: 땅을 골라야죠.
0: 아, 물론이죠.
1: 예, 아니, 땅을 골라야죠. 근데 땅을 고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땅을 골라야 되거든요.
0: 그게 혹시 따로 있나요?
1: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는 이렇게 늘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땅한테도 애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땅한테도 독특한 애고가 있어요.
0: 근데
1: 땅마다 갖고 있는.
0: 이런 그내집 지어 살고 싶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땅 매물로 나오는데 딱 가보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땅을 가지고 온 분들이 꼭그 얘기를 해요. 되게 비슷해요. 한 10군데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봤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이 땅을 꼭 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순조롭게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연을 만나는
0: 여러
1: 것이죠.
0: 곳 다녀보다 보면,
1: 인연을 만나는 게한 번에 만날 수도 있고 10번에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배필을 만나는 거하고 땅을 만나는 거는 어떤 자기 내 팔자에 있다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땅을 찾아다니는 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한.
0: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가보면 안다.
1: 그러니까
0: 느낌이
1: 느낌이
0: 온다.
1: 있대요. 예, 그
0: 알겠습니다.
1: 있대요.
0: 그래서, 자, 생각을 정리한다. 땅을 만난다. 세 번째는.
2: 그 다음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겠죠.
0: 아,
2: 이제
0: 물론,
2: 믿을
0: 건축가.
2: 만한 건축가와 이제 그뭐 시공자와 이제 뭐 시공자와의 분쟁 이런 거가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요즘 그래도 굉장히 많이 뭐 좋아져서 그렇게 고생은 사실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 큰 결심을 이제 하셨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나서 이후의 삶은 우리가 결혼하고 삶이 바뀌듯이 주택이나 아니면 혹은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집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짓고 나면은 사실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0: 당연하죠.
2: 그 바뀌는 삶에 대한 대비를 할때 짐을 좀 덜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0: 짐을 덜어라.
2: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가만히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거실에 큰 소파랑 큰 TV가 있고 주방 뒤에 다용도실에 온갖 전자기기들이 있거든요. 내 어떤 다음의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삶은 좀 나한테 좀더 집중하거나 내 가족이라던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좀더 집중하려면 그런 짐들을, 물론 이제 짐이 도와줄 때도 있겠죠. 이런 뭐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우면 그거 꼭 써야겠지만.
0: 그러나
2: 그래서,
0: 덜어내고 비우는 게좀
2: 그렇죠.
0: 필요하다.
2: 그래서 좀 그런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좀 도전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0: 두 분은 지금 어디 사세요?
1: 단독주택으로 최근에
0: 두
1: 왔습니다.
0: 분이 설계하신
1: 아니,
0: 집입니까?
1: 아니요. 저 지어진 집에
0: 왜
1: 들어갔어요.
0: 두 분을 위한 집을
1: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은 못
0: 왜요?
1: 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욕망을 모르겠어요.
0: 아직 그걸
1: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남의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해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저희 집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설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의 거를 이렇게 주어진 대로만 설계를 했지 내가 스스로 어떤 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아직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0: 그래요.
1: 저희야말로.
0: 앞으로 짓고 싶은 집은 두 분의 집이겠네요.
1: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하나 이제 언젠가 져야지 그러고 맨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하고 있어요.
2: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공부나 그동안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당기는 집이 돼야 된다는 좀
0: 그럼요.
2: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 부담이 덜어질 때확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지을 것 같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아무튼 두 분의 철학이 온전히 또 돋보여 줄 수 있는 두 분의 집 네. 지어지면 꼭 초대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많은 작품 기대하면서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처음 시작한 여러분만의 집을 짓고 싶은 분, 여러분은 그 집에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선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0: 하려고 왔다고 그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죽은 고래 사진, 또 이 죽어서 무트로 떠밀려온 바다거북 사진, 이런 거 많이들 보셨죠? 이런 생물들을 부검해서 그 사인을 밝히고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해양생물수의사이시고요. 고래 부검의라고 하는 별칭도 갖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바다 보전을 위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신 이영란 바다생물수의사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네.

0: 보통 수의사라고 하면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1: 그렇습니다.
0: 그럼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 축산업자분들이 뭐 소나 뭐 양이나 말 이런 거 키우다가 아프거나 그러면 수의사를 찾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해양생물이 바다에 있는데 어떤 해양생물이 아픈지 누가 알아서 우리 수의사님께 데려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 네, 잘 이제 그 점쟁이처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그 치료하는 수의사를 임상 수의사라고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수의사들도 많습니다. 뭐 저처럼 보전을 하는 수의사는 많진 않지만 뭐 교수를 하는 연구를 하는 이런 비임상 수의사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해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말을 못 하거든요, 잘. 네,
0: 예.
1: 그래서 이제 키우는 사람이 있는 데서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0: 양식장.
1: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쿠아리움?
0: 아하.
1: 네, 이런 데서 이제 키우는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애가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 야생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임상의 개념이 아니고 얘네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 그럼 바다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이 동물 전체의 문제인가? 이런 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0: 예.
1: 그런 연구들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양식장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1: 필요합니다. 네.
0: 그쪽 일도 하시나요?
1: 예전에 했었습니다.
0: 아.
1: 네, 예전에 했었는데, 재밌는데, 저는 야생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점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0: 예. 그럼 양식장이나 아쿠아리움 일은 지금 안 하시고?
1: 지금은 안 하고, 그 아쿠아리움의 어떤 정책, 요런 데 조금 이제 관여를 해서 만드는 그런 일들만 하고,
0: 지금 제1호 해양생물 수의사라고 제가 소개드렸는데, 그 이후에 후배 해양생물 전담 수의사들이 좀 있어요?
1: 아, 그 해양생물 수의사라는 게 사실 공식 명칭이
0: 네.
1: 아니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러면서 어떤 인터뷰 하셨던 분이 하셨던 말인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자리가 별로 없고, 이제 수의사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걸 약간 기대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포기하게 된 친구들도
0: 아,
1: 많고, 예.
0: 그렇겠네요. 아쿠아리움 숫자도 몇개안 되고.
1: 맞습니다.

0: 양식장도 사실 거기 뭐 전담 수의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연구 쪽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고,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에 또몇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해양생물을 이런 수의학적 일을 하면서 온종일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한 10명, 20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아쿠아리움이나 양식장 일은 지금 안 하고 계시면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 아, 제가 그 아쿠아리움에서 있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지만 거기서 있으면서 야생에 있는 애들의 보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치거나 뭐 아픈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 치료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미국의 그런 좀 유명한 기관에 지원을 해서 다녀왔었어요. 예, 다행히 합격을 해서 비행기표도 받고 용돈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그 배어 수련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많이 느꼈죠. 이게 저는 원래 구조 치료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한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바다라는 건. 예, 얘가 왜 아픈지 얘를 고쳐서 얘 하나 살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0: 얘가
1: 얘가
0: 왜
1: 왜
0: 아프게
1: 아픈지
0: 됐는지,
1: 그럼 다른 종들은 어떤지 그럼
0: 그렇죠.
1: 바다 상태는 어떤지 그러면 이런 걸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정책은
0: 맞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큼 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비영리법인 다른 데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0: 법인을 만드셨잖아요. 공익법인을.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인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그
1: 맞습니다.
0: 법인의 주된 활동이 뭐냐고요, 그러면?
1: 아, 지금 이제 주된 활동은 정부에서 그 지금 정부끼리 할수 있는 일도 또 있고 또 다른 데서 조금 같이 해주면 좋을 일들 그런 일들을 제가 같이 이제 도우면서 예, 제가 부족하나마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좀 도움되는 일이라던가 부검이라던가 예, 그런 일을 정부랑 같이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많고요.
0: 부검이라.
1: 부검하죠.
0: 그러니까 죽은 생명체를 해부해서
1: 네.
0: 사인의 원인을 밝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럼 지금까지 고래 부검을 보통 몇번 정도 하신 거라고 생각되세요?
1: 제가 그걸 세본 적은 없는데 고래 말고도 뭐 물개, 뭐 바다사자, 뭐 거북이 뭐 이런 것까지 다 부검을 했으니까요. 500건 되려나? 고래 연구소 다닐 때부터
0: 그러면 고래 연구소는 언제부터?
1: 2009년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동안 한 400, 500 이렇게 한것 같아요.
0: 고래 연구소란 데가 있어요?
1: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산하에 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연구소예요.
0: 그래요.
1: 네.
0: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1: 거기서 이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의사를 뽑아서 한번 와주십사 하면서 간건 아니고 전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0: 그냥 일반 수의학과를 졸업해서
1: 네.
0: 일반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치료를 하셨다. 그러다가.
1: 그러다가 고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연락을 해봤죠. 혹시 나 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그 수족관에서 우리는 그냥 아프면 또살 테니 고래 연구소에
0: 고래까지 키우고 있는 수족관은 전국에 몇 군데 없잖아요.
1: 지금 현재도 별로 없어요. 그때는 더 없었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저는 뭐 상어도 중요하고 바닷거북도 중요하고 물고기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고래 연구소에서 그런 제가 고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막 이런 데 나오는. 근데 거기에 수의사가 고래 옆에 있는 게 아,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 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적은 월급, 연구 보조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나이도 좀 많았는데 이미.
0: 그랬겠죠.
1: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을 받으면서 하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0: 알겠습니다.
1: 갔습니다.
0: 그럼 그 고래 연구소에 자원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고래 부검을 처음
1: 네, 맞습니다.
0: 시작하셨겠네. 그죠? 그럼 다시 거슬러 가서 그냥 강아지, 고양이 치료하던 수의사셨는데 고래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1: 고래가
0: 뭐
1: 물속에
0: 자주
1: 있는데
0: 만나보지도 못하셨을 거
1: 못
0: 아니에요.
1: 만나봤죠. 주로 영화나 뭐 다큐나
0: 그러니까.
1: 이런 데서 본 거죠. 네.
0: 근데 어떻게 일을 바꿀 정도로까지 고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일단 고래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뭐 이런다는 거,

0: 그런 건 그냥 다 이유일 거, 그냥 그런 거 같고, 왜 이렇게 끌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뭔가 물속에서 이러고 사는 거에,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 것
1: 우리랑
0: 같아요.
1: 똑같다. 포유류죠.
0: 포유류입니다. 포유류고, 숨 쉬러 또 공기 있는 데
1: 올라오고.
0: 올라와야 되고, 뭐, 서로 막 얘기도 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예.
1: 예.
0: 막 같이 몰려다니면서 막 서로 나쁜 짓도 하고, 임신도 하고, 거기서 젖도 먹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은 약간 물고기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렴 진화라고, 그 물속 환경에 맞게 모든 생물들이 다 비슷한 유선형으로 다 돼야 돼서,
1: 예.
0: 우리 고래도 털도 하나도 없어. 원래 물 위에 있던,
1: 그렇죠.
0: 예. 동물인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등어처럼 돼버리는 그것도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비롭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다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끌렸던 것
1: 끌리다 끌리다 못해 아예 돈 적게 벌어도 이걸 하고 싶다.
0: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제가 30대였고 예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였는데 저는 어떨 때 행복한지를 많이 생각을
1: 알겠어.
0: 해봤던 것 같아요.
1: 2009년부터 고래에 푹 빠져서 무려 15년 이상 지금 이제 그쪽 일을 하고 계신 거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맨 처음 고래 부검할 때뭐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0: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1: 그럼 뭘 하셨어요?
0: 그래서 냉동고에 얼려져 있는 사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수의사 왔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구소에서 하셔가지고 급히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이제 선진국에서 나온 그런 PDF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뽑아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건가? 그래서 처음에 할때한 10시간 이상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때 고래는 컸어요, 작았어요?
0: 한 3m 되는 조그마한
1: 3m.
0: 돌고래 정도 됐는데 이제 부검을 하려면 이런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1: 놓고.
0: 앉아가지고 막 10시간씩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1: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하나
0: 네.
1: 잘라가며 외국 영상 봐가며
0: 이게 갑상선인가 보다. 간이 이렇게 생겼네 이러면서. 네.
1: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양생물학도 하셨죠, 아예.
0: 아, 그러니까 바다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1: 그러니까요.
0: 수영만 할지. 그래서 석사를 해양생물 전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학 석사가 있습니다.
1: 그 3미터짜리는 아주 작은 돌고래인데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건 꽤큰 고래거든요.
0: 해양생물학으로. 쟤는 이제 애기인데
1: 이것도 얘기예요?
0: 12m 정도. 제가 참고래인데 참고래는 거의 뭐 3위 안에 드는 정도로 큰,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진 다 크면 막 20m가 훨씬 넘으니까요. 근데 12m 정도 되는 애기였죠.
1: 그 저런 거는 하나 부검하려면 10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걸립니까?
0: 부검이라는 게뭐 어디를 얼만큼 보고 어떤 연구 샘플링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우리가 다 쓰기
1: 물론
0: 나름이니까요. 근데
1: 그렇습니다만.
0: 저 때는 그 1월 3일이었나? 그런데 제주도였어요. 근데 지금 저 옷을 입고 1월 3일 날 바닷가에서 물 묻은 저
1: 아유,
0: 장갑 끼고
1: 엄청
0: 하니까
1: 추웠겠네.
0: 정말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막 우두로두 떨그네는데 예. 근데 그 되게 추웠는데 여기 얼굴들이 안 보이네요. 다 되게 웃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부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되게 소중해요. 이거
1: 그래요.
0: 하시는 분들한테. 예.
2: 아파트 4층 높이에 달하는 대형 고래의 부검이 국내에서 처음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참고래입니다. 1년 정도 된 새끼 암컷으로 길이 12.6m, 무게는 12톤에 달합니다. 대형 고래 부검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대 돌고래 연구센터와 세계자연기금 등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검 결과 뱃속에서 1m 길이 낚싯줄과 그물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0: 소화기를 완전히 막아서 폐사를 일으킬 만큼의 양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가 지금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이번 부검은 대형 고래 연구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1: 왜 죽어서 그또 구물에 걸려 죽어서 잡히는 고래는 우리나라 1년에 되게 많잖아요.
0: 맞습니다. 예,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1: 이거 얼마나 됩니까?
0: 공식적으로 통계로 잡히는 고래들이 이제 제일 많았을 때는 한 해에 한 2천 마리 정도까지 보고가 된
1: 우와,
0: 적이 있었고,
1: 2천 마리.
0: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줄은 이유가 실제 고래가 안 잡혀선지 안 죽어서인지 아니면 보고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0: 먹었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수도 있겠네요.
1: 예전에는 그 고래가 잡히면 그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어가지고요.
0: 고래 고기도 팔고 막 그렇잖아요. 네.
1: 일부러 내가 죽인 것만 아니면
0: 예.
1: 판매가 가능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물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신고율이 높았었죠.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팔수 있는 고래가 몇종안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밍크 고래거든요. 그게 뭐, 별명이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말이지만, 바다의 로또라는, 아니, 그 생명을 가지고 바다의 로또라는 게, 근데 또 뭐, 이해는 되죠. 한 마리 팔면 막 1억 이렇게 받으니까요. 근데 그 고래는 아직 판매가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못 팔아서,
0: 그래요.
1: 예, 내 그물에 걸렸는데, 이거 가지고 가봐야, 근데 조사는 받아야 되거든요.
0: 신고하고
1: 네.
0: 조사 받고 자기 시간만 쓰는 거고
1: 네.
0: 돈은 안
1: 그러니까,
0: 되고
1: 그러니까
0: 그럼
1: 아무도
0: 그렇게 걸려서 죽은 고래는 그럼 다 그냥 버려요? 어떻게 해요?
1: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버려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0: 바다에
1: 되어지죠.
0: 그냥 버려요? 신고는 됐어도
1: 신고 안 되고.
0: 아니 신고된 경우는요?
1: 그러면 바다에 버리면, 이제 걔네들이 가라앉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부패 가스가 배에 차면, 떠밀려 오면,
0: 그렇죠.
1: 이제 그거를 뭐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주로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던 관광객들이 많이 신고를 하시고,
0: 예.
1: 예,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0: 그래서 떠밀려온 것들은 땅에 파묻습니까?
1: 땅에 파묻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그런 작은 소형 돌고래들은 그냥 폐기 업체가 네.
0: 아,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는 신고율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는다, 포착되진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2,000건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몇백 건씩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검의 기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는 뭐죠?
1: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고래가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보전, 뭐 뭐 이런 보전해야 되는 어떤 대상, 우리와 생태계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대상, 이걸로 보기보다 법률상에서는 최소한 수산자원으로 아직은 좀 묶어
0: 그렇겠죠.
1: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아주 쉬운 예시를 그냥 들면, 예전에 고래고기 불법 유통 때문에 막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뭐 검찰 뭐 유착 막 이런 거난 적이
0: 그렇죠.
1: 있어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돌리는 거에, 그 처음에 조사를 해경이 한 다음에 그거를 이런 연구자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전부 다 이제 조금 해양수산부나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느끼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요새 그런 얘기들을, 제가 비영리법인 차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거, 어느 나라 정책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국민 세금으로 다 운영이 돼야 됐으니까 국민들이 요구해야 그게 바뀌고 시스템이
0: 그렇죠.
1: 정립이 되는데,
0: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군요.
1: 국민분들이 모르시잖아요.
0: 모르니까.
1: 고래는 그냥 거의 두 가지만 아시는 것 같아요. 고래 고기,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고 이런 거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수족관 안에 있는 돌고래를 뭐 해방해라 뭐 요런 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0: 알겠어요.
1: 그래서 그런 거좀 많이 알리고
0: 아직
1: 싶습니다.
0: 여기까지 정책적 수준까지 안 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고래를 부검해달라고 의뢰가 오는 경우는 뭐예요?
1: 저희가
0: 이것도 비용이
1: 하겠다고,
0: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1: 네,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희가 하겠다고. 그래서
0: 어디서 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면,
1: 네,
0: 우리가 좀 부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 맨날 부검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체계나 이런 게 아직 잘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미리 연구 계획서 이런 거 제안서를 내서 정부에, 그래, 너희 한번 그런 연구를
0: 아,
1: 해봐라라고.
0: 연구과제 용역을 받아서,
1: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0: 예.
1: 저런 대형 고래는 가끔 이제 지역에서, 저긴 제주도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뜻을 모은 거죠. 저런 걸 해서 뼈는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뭐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서 부검을 할수 있도록, 저기 사람들 제가 다막 모아가지고, 저분들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다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0: 그래요.
1: 네, 연구자들이 그거에 항상 이제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0: 그러니까 뭐 지금 뭐한 30m 되는 고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
1: 네.
0: 고래를 어디로 옮기는 것만 해도 기중기가 동원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해체하고 하는 작업 혼자 못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달라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래 부검 하나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냥 하고 싶다고 막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1: 네,
0: 특별히
1: 맞습니다.
0: 지자체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이럴 때 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저런 대형 고래들, 그러니까 밍크 고래 말고 큰 고래들은 거의 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 해양보호생물은 위판이 안 돼요. 판매가 안 되고 고래고기로 유통이 안 됩니다.
0: 안 되고.
1: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너무 없다 예, 보니까 예, 예. 대부분 다 그냥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거나.
0: 그럼 우리 이영란 수의사같이 연구 목적이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검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부검을 하는 목적이 사인을 밝히는 겁니까? 뭡니까?
1: 부검을 하는 목적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얘가 왜 죽었나가 당연히 제일 큰 목적. 근데 바닷속에 있는 애들이 정확하게 사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0: 예. 네. 그렇겠죠.
1: 그렇지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육상에 있는 생물들보다. 그래서 이런 종이나 이런 바다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몸에 바다에 나쁜 더러운 물질 이런 것들이 쌓여요.
0: 그렇겠죠.
1: 미세 플라스틱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썼던 농약 성분 같은 것도 지방층에 지금도 검출이 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우리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0: 그렇죠.
1: 예,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항상 자주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뭐 해양생물들을 해보니까 뭐 몇 퍼센트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얼마큼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검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거라
1: 네,
0: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부검할 때 인하대 팀이랑 같이 플라스틱도 했었는데 그분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장기 조직에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0: 그러니까요.
1: 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걸로.
0: 우리가 그걸 다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첫 번째가 아무튼 사인을 밝히는 건데 안 밝힐 때도 많다고 했습니다만
1: 많이 있습니다.
0: 제일 많은 사인은 뭡니까?
1: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래류가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혼획입니다.
0: 혼획? 그러니까 네. 그물에 걸린 것?
1: 네. 다른 수산물, 어패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 우연히 걸려서 죽는 것.
0: 예.
1: 네.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비율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0: 특히 그물에 잡히면 못 살죠, 고래는? 물 위로 못 올라오니까.
1: 네, 그래서
0: 그렇죠.
1: 물 위로 못 올라오게 생긴 그물은 다 죽고요. 근데 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물은 걸려 있다가 빨리 풀어주면 살 수도 있고, 늦게 발견하면 이제 먹이 사냥도 못 하고,
0: 그렇죠.
1: 뭐 그러니까 죽고, 뭐, 네.
0: 혼액이
1: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제 요새 그 질병 같은 것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요. 폐렴 같은 거.
0: 예,
1: 뭔가 근데 이제 얘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개체에 우리도 사람이 너무 약한 사람은 또 병에 많이 걸리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지 아니면 지금 바다 환경이 나빠져서 얘네가 뭔가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0: 예. 예.

0: 지금 대한수의사회 고래질병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세계자연보전연맹 고래류 전문가 그룹 소속, 뭐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 그뭐 국제기구, 국내기구를 통해서 고래 관련된 거는 여러 군데 막 지금 하고 계시나 보죠?
1: 네.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그런데 아직도 고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1: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사람이 이 일을 계속하게 진행이 될수 없는 이런 인프라. 그다음에 부검 시설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부검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대형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사진처럼 어디에 기증기 가지고 끌어오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일도, 그리고 그 20m 되는 애를 어디 넣고 부검할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돼.

0: 그 현장에서?
1: 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잡혀 있고.
0: 그나마 좀 제대로 부검할 시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고려연구센터 하나입니까?
1: 하나입니다.
0: 거기 한 군데?
1: 네. 거기는 진짜 시설도 좋고 근데 예. 거기도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10m 저렇게 넘은 애들은 못 들어가요.
0: 못 들어가겠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도 많이 갖춰줘야 되지만 작은 애들이 또 훨씬 더 많이 죽는데
0: 그렇죠.
1: 작은 애들이라도 그렇게 잘 부검할 수 있는 지금 저희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MOU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부검을 예, 거기 예.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부검하러 저 길 그 막 제주에서 귤 박스 쌓아놓고도 해본 적 있고요. 예, 막 다양한
0: 경험. 귤 박스를 왜 쌓나요?
1: 너무 바닥에 앉으면 허리 아프니까.
0: 예, 예, 예. 그냥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고래를 뭐 수백, 물론 고래뿐이 아닙니다만 뭐 수백 차례 부검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순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1: 일단 저 참고래는 진짜 인상이 너무 춥기도 했지만 보람, 물론 너무 많이 부패가 돼 있어서 진짜 유의미한 어떤 사인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런 걸 해봤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형 고래로는 공식적으로는 최초 부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제가 고려연구소 다닐 때 이제 그 어떤 애가 정말 눈으로 본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고래는 저런 큰 대형 고래 말고 작은 돌고래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한 마리를 이렇게 타겟해서 먹기 때문에 이 큰 플라스틱을 거의 먹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걔는 그 비닐 코팅된 종이를 먹고 위가 막혀 죽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0: 물고기로 착각했군요.
1: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부검할 때는 얘네는 그 영양 성분들이 다 피부, 피하 이런 데 쌓이는데 진짜 너무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네. 못 먹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던 걸로.
0: 네. 네.
1: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0: 그 아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인프라나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언급하신 그 미국에 가서 그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해외의 해양 동물 그 구조 시스템을 보니까 뭐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뭘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나요?
1: 그렇죠. 그 일단 모든 바다에 대응, 선진국들, 근데 그래도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대만, 뭐, 일본 이런 데도 이제 좌초라고 하는데요. 죽거나 아니면 뭐, 살아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떠밀려 올라오는 걸 우리는 스트랜딩 됐다, 좌초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딱 좌초가 되면 얘가 누구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는 좀 어렵고 우리는 아직 고래고기가 팔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경찰이 먼저 출동을 하게 되니까 이 동물종은 어떻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걸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그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하다못해 뭐 옆에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에도 이제 좌초 대응을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0: 그러니까 해양경찰이 출동할 뿐 아니라 수의사도 함께 출동하는 거죠, 그 나라들은?
1: 수의사까지는 아니고, 거기는 경찰이 직접 가지는 않는 나라가 많고요. 그냥 동물을 많이 아는 사람,
0: 전문가.
1: 이걸 많이 아는 사람, 경험을 해본 사람.
0: 그러니까 그런 그 해양생물 구조 대응팀의
1: 그렇죠.
0: 전문 요원들.
1: 네네.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얘는 누구고,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0: 예.
1: 얘 잠깐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얼른 해가지고 다시 내보내자. 아니면 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안락사가 낫겠는데 아니면 얘 지금 사육시설로 데려가가지고 치료 좀 하고 그러면 나중에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0: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아쉬운 거는 아마 지금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양경찰분들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도 막 하시려고 하세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비율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우리도 곧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떠밀려온 생명체에 대한 구조 대응 팀 자체가 없는 거죠.
1: 아니요, 있어요. 근데
0: 있어요?
1: 살아있는 고래들은 우리나라의 전문 구조 치료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원래는 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거의 다 뭐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조해야 되는 그런 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대부분 죽어서 떠밀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가 사실 좀 더 알아.

0: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살아있는 애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구조치료 기관 안에서 이제 출동해서 할수 있게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안 오니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게 이제 가끔씩 방송에서 이제 되게 훈훈한 따뜻한 이야기로 이렇게 묘사되지만, 자세히 보면 얘가 바로 풀어주면 바로 죽었을 앤데, 진짜, 아, 진짜 피 한번 뽑아서 혈액 검사라도 좀 하고, 얘가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얘를 살리느냐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안락사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고통이 뿐인 그런 거는 얼른 마감을 지어주고, 다른 종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1: 중요하죠.
0: 하니까, 이런 류의 인식 개선을 좀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1: 해외국의 그런 기관들은 대체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 이런 비영리 단체, 비영리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따로 그런 일을 하는 그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부나 이런 데서의 과제 같은 걸 받기도 하고요. 여기 이 구역부터 이 구역까지 질병 연구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과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인들이 후원을 뭐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같은 데가 많이 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1: 모두의 것이죠.
0: 네. 이게 누구 하나 책임져야 되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1: 그 지금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의 일을 전담하고 계신데, 그 공익법인의 주된 활동은 이런 뭐 부검도 하고 이런 것 연구도 하고 뿐 아니라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0: 네,
1: 주로
0: 맞습니다.
1: 어떤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좌초에 대응해가지고,
1: 대응하는
0: 예,
1: 구조팀.
0: 그런 여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저희만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기로 그 기억 프로젝트거든요.
1: 그게 뭡니까?
0: 고래야 금방 갈게.
1: 아하하.
0: 그래서 발음하면 그그그에서 고고고를 약간 생각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1: 고래야 금방 갈게.
0: 네. 근데 물론 고래한테만 가진 않고 바다거북이 불러도 가고 바다사자가 불러도 갈 거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초나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1: 전문 구조 대응팀.
0: 아는 사람이 가서 네가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런. 근데 기획을 해놓은 건 사실 작년인데, 이게 다 사실 아까 그 인프라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해결을 아직 좀 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1: 국민적 후원이나 기업
0: 네.
1: 후원 같은 게잘 없어요?
0: 네. 근데 제가 아직 덜 알려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좀 이런 거에 같이 좋은 일이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일반인들은 꼭 돈을 내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가서 나도 교육을 좀 받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또 참여해 주시면 또더 재밌을 것 같고요.
1: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 고래가 많은 종이 삽니까? 우리
0: 우리나라에,
1: 그것부터 잘 몰라요.
0: 그쵸. 그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나라에 고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래연구소의 그 자료에 따르면 여태까지 발견된 게 35종
1: 어유,
0: 정도
1: 그렇게나
0: 되고요.
1: 많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는 뭐 최근에는 발견 안 되는 종들도 많고 막 이렇지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1: 종수도 그렇지만 개체수도 많아요?
0: 개체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최근 들어서 뭐 조금 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뭐 그런 데서 결과를 낼 거고요. 돌고래, 참돌고래, 뭐 낫돌고래, 그다음에 상갱이, 우리나라 서해 남해에 사는 굉장히 그 내향 극 내향적인 MBTI 극 I인 그 돌고래가 있는데,
1: 그렇게 내향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0: 사람이나 배가 오면 다 도망간다. 그 참돌고래, 큰돌고래 이런 애들 그배 타고 가면 막 옆에 선수파 타고 막 이러지, 막 파도
1: 같이
0: 타고 같이
1: 놀잖아요.
0: 놀아자. 근데 상갱이는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극내향형의 돌고래가 있는데, 걔가 서해 남해 동해 남부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죽는 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물에 거의 걸려서. 네. 그리고 천돌고래, 낫돌고래, 그다음에 큰 고래들 중에는 요새 이제 혹등고래나 참고래 뭐 이런 애들도 간간히 발견이 되고
1: 20m, 30m짜리도 네. 있단 말이죠.
0: 네. 향고래

0: 이런 애들도 자주 발견됩니다. 향골에는 2km 잠수하는, 2km를 잠수하는 그 모비딕에 나온 와. 네, 그 머리가 너무 커서 상등시인인 그 예. 되게 매력적인 그 고래. 걔도 우리나라에
1: 수심 2,000m까지 내려간다.
0: 네. 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고래들이. 근데 보통 고래들은 큰 고래들은 작은 고래들은 보통 거기에 이제 연안에 그냥 정착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애들이고 예. 큰 애들은 회유를 하는데
1: 멀리까지 갔다
0: 네.
1: 오는 거죠.
0: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 아닌가 뭐 아. 이런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 그렇겠죠. 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이 살고 있고 그 고래들이 어떤 환경 변화나 뭐 수온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0: 그 고래연구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든 이런 거를 다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인력이나 예산이
1: 부족하니까
0: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물론 거기서 일을 해봤지만 저는 예, 예. 예. 그 이외에 또 다른 데서는 그게 더 어렵고 예, 뭐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 그런 또 투자비나 아니면 뭐 연구비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렵고.
1: 자, 두 가지죠. 변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 변화가 이런 해양 생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점검할 차례인데 벌써 한 15년째 이 바다 관련 일을 해오시면 첫 번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까?
0: 환경오염에 대한 것보다 바다 생태계가 너무 바뀌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단 이건 어민들의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수산 자원이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어획량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어종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1: 그것의 1번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이겠죠.
0: 그래서 지금 얼른 계속해서 자료를 쌓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연구 기법들이 좀 많이 발견이 좀 계속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고려연구소에서도 이제 예. 하고 그러던데 제가 그 호주 가서 요즘에 이번에 가서 보고 같이 하고 온 거는 얘네 이렇게 올라와서 숨 쉬잖아요. 이렇게 밑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고. 근데 오래 잠수하는 애들은 향고라 같은 애들은 막 2시간씩 숨을 참거든요. 2km 갔다가 오면 숨을 얼마나 많이 뱉겠어요. 그렇죠. 그 큰 애가. 그러면 이제 높이 그 분기한다는 그 숨이 크게 넓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1: 물보라가 치겠죠.
0: 물보라처럼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드론에다가 그 페트리디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1: 페 뭐요?
0: 페트리디쉬 그 왜 이 세균 배양 같은 거 할 때 동그란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거를 거기 드론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1: 예, 예.
0: 얘네가 이렇게 올라와서 팍 할 때 드론을 그 옆에다 가서 그 숨을 받아서
1: 아.
0: 얘네 종 연구 뭐 DNA 연구도 하고 뭐 감염 질병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것도
1: 그럴
0: 하고
1: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얘네들이 똥을 진짜 많이 싸거든요.
1: 그렇겠죠.
0: 똥을 그 고체로 싸지 않고 이게 완전 뿌리는 액체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듯이 싸는데 한 번 쌀 때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그렇겠죠.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다니다가 똥을 이렇게 싸면 거기에 물을 떠서 뭐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하고
1: 예,
0: 요새 이제
1: 예.
0: 그런 연구들이 다양한 예를 예전에는 그 실제 여기 살을 조금 뜯어내는 그런 생검 뭐 이런 연구들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다양한
1: 예.
0: 환경에 있는 그런 eDNA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1: 예. 그 연구 기법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0: 네.
1: 결국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인력이 동원되고.
0: 맞습니다. 네.
1: 수온이 높아진 건 확실히 보이죠?
0: 그거는 확실히 보이죠. 네.
1: 그에 따라서 우선 고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0: 그게 얘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가장 늦게 오는 종 중에 하나죠.
1: 그나마
0: 네.
1: 늦게 와요.
0: 네, 이게 뭐 수온이 바로 해서 뭐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pH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피부나 이런 데서 뭔가 영향이 오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먹이가 좀 바뀌는 것도 적응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고등한 우리와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아마 좀 굉장히 뭐 올해까지 예.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1: 네. 고래는 그렇지만 다른 어종의 변화는 분명히 보이죠.
0: 네.
1: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뭐예요?
0: 제가
1: 오징어가 안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0: 맞아요.

0: 오징어도 안 잡혔고, 그리고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1: 예.
0: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예전에 돈, 비싼 돈 써가면서 외국에서 봤던 종들이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1: 열대어종 이런 것들.
0: 열대어종이 많이 보입니다. 네. 확실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1: 제주도까지 다 왔겠죠?
0: 네. 동해에도 막 열대어종들이
1: 아니,
0: 간간이 보이고.
1: 동해에
0: 네.
1: 열대어종이?
0: 실제 그거 조사하시러 나가는 분들 보면 수온 진짜 높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보전해야 되고, 그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냥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0: 이거 진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들, 뭐, 플라스틱도 안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 보전, 해양 보전, 환경 보전 이런 거를 할것 같은 사람들을 좀 투표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해산물 이런 거를 내가 먹는 게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래 다 죽이면서 막 파괴적인 어업으로 해서 잡힌 생선인지, 사실 소비자들이 그것만 좀 챙기셔도 이 고래가 막 죽고 바다거북 죽고 이렇게 잡힌 해산물들이 시장에만 나가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 고래가 막 잡히고 이러는 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물로 한꺼번에 막 쓸어 담는 이런 거죠.
0: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타겟해갖고 잡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잡는 형태,
1: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을
1: 쓸어
0: 안 하,
1: 담기.
0: 네.
1: 근데
0: 안
1: 그걸
0: 하는.
1: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0: 그거를 이제 뭐 여러 뭐 인증 제도도 있고, 예.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는 안돼 있어요. 근데 그 윤리적인 소비에 하면 이제 특히 먹는 것 중에서는 동물복지 계란 뭐 이런 게 굉장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좀 높은 그런 상태인데, 동물복지 계란이 그나마 성공을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먹은 그런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약을 덜 먹고 큰 애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좀더 이득이
1: 좋다.
0: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이 좀 있어서가 아닐까
1: 당연하죠.
0: 싶은데, 사실 수산물은 그렇게 잡히면 내 아이가 고등어를 못 먹을 뿐이지 내가 그 먹은 게좀더뭐 그렇다는 그 질적인 차이, 그
1: 없죠.
0: 수산물의 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홍보가 어려울 수
1: 관심이
0: 있을 것
1: 덜한
0: 같아요.
1: 거죠.
0: 네. 이거는 정말 좀 뭔가 양심이나 이런 거에 좀 기댈 수밖에 없을 것
1: 마구잡이 혼획인지부터 좀 판단해 봅시다. 궁금해 해
0: 같아요.
1: 봅시다.
0: 네.
1: 이 말씀이니.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파다란, 나에게 고래란.
0: 나에게 고래란. 바다에 사는 이영란이다.
1: 본인이 고래예요?
0: 아니, 저는 고래가 아닌데, 거기 다니는 거 보면 꼭 제가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이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감정이입.
0: 뭔가 처음에는 신비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저를 좀 한번 대입시켜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1: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0: 같아요.
1: 정도로까지 감정이입이 되시는지.
0: 아, 뭐 그렇게 푹 빠져사는 건 아닌데, 하고 다니고 있는 게, 네, 육상에서 제가 그러고 다니지 않나?
1: 알겠어. 뭐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 대응팀 같은 거 만들고, 곧 필요한 지원 시스템 만들고, 정책 뭐 제안하고 이런 거겠군요.
0: 네, 교육 홍보도 좀 많이 하려고
1: 그죠?
0: 합니다. 네.
1: 아무쪼록 뭐 바다를 지키는 최첨단 첨병으로 앞으로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0: 열심히
1: 말씀
0: 하겠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바다에 사는 포유류,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활동들, 또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고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0: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0: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0: 달콤한 향이 진동하는 양봉장. 벌통을 살피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을 견디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꿀벌들.
1: 벌들이 먹는 꿀. 요 지금 새끼가 한 마리.
2: 언제
1: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
2: 나오네.
1: 아.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면.
2: 하는 태어났어 이제.
1: 저 봐봐 나왔죠. 오 지금은 처음엔 힘이 없어서. 얼음. 괜찮아겠죠? 괜찮죠? 땡.
0: 자연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을 마주하면 벌 앞에서 얼음처럼 긴장하던 마음도 땡 하고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꿀벌과 함께 여름을 건너는 부부의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폭염 일수가 늘어간다는 경상북도 김천. 그래서 여름은 농가에게 고된 계절이죠. 이른 아침부터 양봉장으로 향하는 이선화, 김정선 씨 부부. 작업에 앞서 꼭 챙기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훈연기입니다.
1: 이 연기를 피워서 얘들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순해져요.
0: 마른 쑥을 태운 연기는 벌의 성질을 순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부부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1: 얘는 또 꿀이 많네. 이게 꿀이에요.
0: 벌들도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
1: 손으로 막.
0: 활동량이 줄어든 벌의 상태가 괜찮은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2: 예, 1년 중에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더위가.
1: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2: 더위 나기가 벌들이 제일 힘들고.
1: 그리고 여왕벌도 산란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예.
2: 중단을 하지.
1: 그 정도로 힘들어요.
0: 다행히 여름을 잘 견디는 벌들.
3: 맞아, 여기는 마지막. 내용 괜찮네. 대사 달라대.
0: 그때 수많은 일벌들 사이로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1: 여왕벌이도 나왔네.
2: 그래요? 예.
1: 여왕벌이죠. 일벌이랑 다르죠 모양이.
2: 덩치가 크지 이놈이.
1: 여기 있죠? 여기 여왕벌. 잘생겼죠?
4: 예.
1: 얘들이 하루에 알을 2천 개를 놓고 얘는 5년을.
2: 여왕벌은 17일 만에 태어나고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고.
1: 이거 요 지금 새끼가 한 마리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러면 여기서 쏙 태어나는 거예요.
2: 언제
1: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
2: 나오네.
1: 아.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면.
2: 하는 태어났어 이제.
1: 저 봐봐 나왔죠. 오 지금은 처음엔 힘이 없어서 뒤뚱뒤뚱 뽀송뽀송하잖아요. 숯불은 침이 없어요.
2: 요놈이 숯불이야 숯불.
1: 더 커요.
2: 여기 쏜는데.
1: 여들 아니요 안 쏘아요. 그냥 간지럽지. 안 쏜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냥 얘들은 힘이 없으니까 안 쏘고. 아니 힘 없다니까. 얼굴 진짜 빨개졌다니까.
2: 기까지 망해졌어.

0: 해마다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 때문에 해가림 시설도 계속 늘려갑니다.
1: 벌들이 좀 시원하라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벌들이 좀 낫겠죠. 덜 힘들겠죠.
2: 우리도 좀 덜 덥고.
1: 예, 네, 일할 때도 덜 덥고.
2: 야다.
0: 여름철 최대의 적.
1: 잡았어. 여기.
0: 양봉장의 불청객 말벌이 나타났습니다.
2: 오쇼.
0: 말벌은 벌통 전체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존재. 처마 밑에 자리 잡은 말벌 집을 서둘러 제거하러 나섭니다.
2: 말벌 이놈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
1: 지금 치열 때.
2: 그래, 저기 초기에 박살 내야 돼. 나온다. 한 마리밖에 없네. 됐어. 오늘의 보이는 대로 바로 처리해야 돼.
1: 지금 하면.
2: 지금은 밑발이 없지만 저놈이 계속 커 나가잖아, 이게.
1: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 그놈들이 뭐, 계속 물고 가, 이놈들. 네, 꿀벌을 물고 가야.
0: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가꿔온 양봉업. 부부는 40년 넘는 세월을 벌과 함께 해왔습니다.
1: 네, 그래 뭐 전국으로 그냥 안 가본 데 없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이제 텐트도 치고 막 산속에 뭐 이렇게 전방 가면 최전방 가면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꽃따라 예, 다니면 저 현대판 집시 여인이나 그랬어요.
0: 꽃 피는 철마다 벌통을 차에 싣고 좋은 꿀을 찾아 전국을 누볐던 날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젠 여행하듯 길을 나섭니다.
2: 그때는 참 힘이 들었는데 젊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뭐 힘들 줄 모르고 했어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좀 즐기는 편이라 이제 가면서.
0: 한창 꿀을 수확하는 철은 지났지만 때로는 시간이 빚어낸 꿀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얘는 이제 완수꿀이라고 완전 봉했는 꿀이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꿀이 흘러요.
0: 완수꿀은 벌집 안에서 오랜 시간 숙성된 꿀로 수분이 날아가 농도가 진하고 맛이 깊습니다.
2: 진하네.
1: 진해? 자.
0: 벌이 어느 시기에 어떤 꽃을 만나느냐에 따라 꿀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봄날 아카시아 꽃을 시작으로 여름이 가까워오면 각종 야생화와 밤꽃에서 꿀을 거둡니다. 자연의 고마운 선물을 정성스럽게 거두어온 부부.
2: 제일 많은 게 이제 아카시아. 아카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야생화, 밤꿀 이런 식인데
0: 가장 익숙한 아카시아 꿀부터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귀한 밤꿀까지 제각각 서로 다른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2: 밤꿀은 양이 적어요.
3: 왜요?
2: 그게 꽃 기간도 짧고 꿀이 많이 안 나와요, 양이.
0: 작업을 마친 부부가 향하는 곳은 이웃집.
1: 계세요, 형님.
2: 아이고, 아 집에 있네.
4: 아이고, 왔어요.
1: 예, 형님.
4: 아이고, 저분들 이렇게 온다고 수고가 많네. 고마워.
1: 벌집꿀 잡사라고 가왔어. 한 잡사 봐봐.
4: 한 개 먹어봐요.
3: 아이고, 이 귀한 거.
1: 예, 요, 요.
4: 세상에.
1: 요 한 잘라 잡숴봐요.
4: 아, 형님들.
1: 자주 먹지.
4: 자주 먹지.
1: 예.
4: 아이고.
1: 맛있지요?
3: 어, 아, 예. 형도 대단하네.
1: 그렇죠.
2: 아가씨 하라니까.
1: 예.
4: 이거 다 좀 어째?
2: 아니, 이거 감사하고.
3: 귀한 걸.
4: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3: 아이고. 예. 꿀을, 저 벌을 많이 먹이다 본 게 꿀을 나한테 많이 선사를 많이 해요. 야.
1: 그래도 네. 감자 농사 지었다고 네. 또 감자도 주셔갖고 또 우리 맛있게 잘 들어가요, 먹고 있어요. 아,
0: 땀 흘려 거둔 것을 나누는 사이.
1: 이거 갖다 놨네. 뭐라?
4: 애꼈어.
1: 아, 오네기네.
4: 아, 오네.
1: 뭐요? 오미자.
3: 오미자.
4: 오미자.
1: 아유, 맛있겠네.
4: 너무 진할랑가는 모르겠다.
1: 색깔이 좀 이쁘네요.
2: 아, 이쁘네.
1: 자,
2: 아유,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4: 잘 먹겠습니다. 너무 안 찌네.
2: 아, 좋다.
1: 됐다.
2: 제기 났어.
0: 식구처럼 살갑게 지내는 마을입니다.
1: 흰색이랑 잔 따라서 색깔도 다르네.
4: 난 꿀이 더 맛있는데. 꿀이 더 맛있어.
1: 이거 여름에 더 시원해요. 어미가 좋잖아.
2: 색깔 상관해.
0: 고된 여름날 일상 속에서도 나름의 기쁨이 있는 시골집. 부부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2: 봐라!
1: 아! 아이고, 어서와!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누구예요?
1: 우리 손녀요. 아~ 손녀랑 또 저기
2: 손녀 친구.
4: 아, 그래요? 자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5: 저는 3학년 한가을입니다.
4: 이름이 가을이에요?
5: 네.
4: 근데 여름에 왔네요. 저 옆에 우리 친구는 누구예요?
5: 네, 저 4학년 배주혜입니다.
4: 오,
1: 우리 친구처럼 진짜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재밌게 놀고.
5: 잠자리!
0: 아이들에게 시골집 마당은 더할 나위 없는 놀이터. 꽃 찾아온 벌처럼 달콤한 추억이 되겠죠?
1: 자,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아유, 뭘 하나를 안고 와요. 가라. 저기 가봐. 복숭아. 빨리 가봐.
2: 짜들 아주 와요.
1: 가리 선물. 야, 가을이 받아.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4: 가을아.
5: 네?
4: 가을이.
5: 감사합니다.
4: 기억이 됐어요.
5: 무서워요.
1: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1: 예쁘다.
5: 야, 토끼장 먹을래?
1: 요 도마 씨랑은 요 같은 그 동갑.
4: 아, 그래요?
1: 58년 그 유명한 개띠 세 분.
2: 우리 사이 갑장, 갑장.
6: 개띠,
4: 개띠입니다, 개띠. 개띠.
6: 저희 손녀들이 오면은, 방학 때 내려오면은 이 집에 맡겨놔요. 그냥 여기 또랑 내려와서 지금 놀고 또 이 집에서 또 돌봐주고 이러니까.
0: 이웃과 나눌 밥상을 준비하는 선화 씨. 노릇하게 구운 가지에 알싸한 청양고추와 고소한 견과류를 올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맛을 낸 뒤 마무리는 달콤한 꿀을 올려줍니다. 꿀 가지 구이입니다. 꿀을 넣어 만든 고추장으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설탕 대신 꿀이 고기 맛의 비법입니다. 윤기까지 더해지니까요.
1: 색깔은 이쁘다. 맛도 있고 이게 봐 바짝바짝 하잖아요.
2: 꿀다만 하나 꿀다만
0: 달콤한 양념이 배어든 꿀 고추장 양념구이. 갓 따온 제철 재료에 정성이 어우러진 푸짐한 여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7: 진초하고 순차이가 다 왔습니다. 고기도 드세요.
2: 아이고,
8: 감사합니다. 이리 와요.
2: 오, 했었습니다.
8: 누가 나왔다고요?
7: 진수하고 성차.
6: 진수는 장인어른이고 성차는 사온 것
8: 같아요.
6: 불고기 맛 좀 봐야 되겠다.
9: 나는 장인이라 안 먹어도
2: 되겠다. 우와,
6: 이거야. 볶음자야, 술이 아니고.
10: 네, 싸우면 컴퓨터가 잘 되겠나?
2: 맛있나?
10: 맛있어. 아이고, 입안이 그득해요, 그냥. 아주 맛있어요, 달콤해.
6: 볶음자야, 술이 아니고.
0: 가지도 참 맛있는 계절입니다.
2: 맛있나?
10: 맛있어.
8: 꿀 들어갔어요, 가지에도.
10: 아유, 꿀이 풍년이네.
8: 예. 맞아요.
10: 오나가나 꿀, 풍년이요, 꿀, 풍년.
0: 더없이 넉넉한 마음이 담긴 밥상. 부부의 삶입니다.
8: 편안하게 그냥, 예, 마음 편하게 그냥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2: 내가 몸이 건강할 때까지,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8: 얼굴 함께.
0: 벌이 주는 고마움을 달콤하게 나누는 부부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11: 뭔가 기라고 하던데 폭염이 그냥 없어진 것 같아. 물이 시원하고 또 탐진한 물이 좋기로 유명해서 누구나 다 맡고 싶은 물. 요거 장은
12: 사장님, 사장님

0: 드디어 우연히 서금사막에 왔습니다.
1: 약간 보들보들한 소금의 느낌?
2: 해발고도 4,000m.
1: 구멍마다 연기가 나오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2: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 낯설어서 더 끌리는 천 가지 매력을 가진 여기는 볼리비아입니다.
1: 한 자리에서 360도를 돌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2: 볼리비아의 강인한 여인들, 촐리타.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고, 그녀들의 삶은 패션만큼 열정적이죠. 사람과 자연이 품은 끝모를 매력에 매 순간 볼리비아에 빠져듭니다. 인생에 꼭 한 번은 볼리비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볼리비아 여행 설명서가 시작됩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1: 와! 어머, 완전 화산 같아요.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2: 세계 최대 은광을 품은 도시, 광부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볼리비아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전통 엠파나다의 맛에 빠져보고, 원주민 부족들의 전통 축제에서 뜨거운 열정과 흥에 흠뻑 빠져봅니다.

0: 남미의 내륙국가 볼리비아는 평균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곳이 많아서 고산병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30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도착. 오늘 여정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포토시로 갑니다. 산소가 희박한 곳. 포토시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은광산 세로리코는 포토시의 상징, 부유한 산이란 뜻으로 16세기 엄청난 양의 은을 생산해서 스페인 제국을 먹여 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포토시의 중심이자 주요 건물들이 모여있는 11월 10일의 광장 주변. 볼리비아 국기와 함께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인 위팔라도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은광을 품은 도시. 이곳이 광부의 도시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발길 닿는 거리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16세기 번성했던 포토시는 볼리비아의 아픈 역사 그 자체입니다.
1: 이 건물이 포토시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당인데요. 스페인 사람들이 여길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성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건축물. 은으로 쌓은 막대한 불을 이용해 바로코 양식으로 지어진 산프란시스코 성당은 포토시 최초의 성당이죠. 시간이 멈춘 듯 16세기의 풍경을 간직한 구시가지.
1: 와, 뭐가 있는지. 열쇠, 자물쇠가 하나, 둘, 세 개. 엄청 부잣집인가요?
0: 3층으로 자물쇠까지 달았는데 굳게 닫힌 이 철문의 비밀은 뭘까요? 힌트는 바로 앞 사거리에 있어요.
1: 여기가 사거리다 보니 직진을 하는 마차와 아래에서 내려오는 마차가 서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문과 이 큰 문을 함께 열어두면 위에서 내려오는 마차도 여기서 내려오는 마차도 서로 부닥치지 않고 조심할 수 있다고 해요.
0: 바로 마차끼리 충돌을 막기 위한 문이었는데요. 왜 닫혀 있을까요?
1: 저기 반사경이 있습니다.
0: 바로 신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포토시는 1545년 스페인 점령군에 의해 볼리비아에 건설된 최초의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은광도시였죠. 은 광맥의 발견은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개발과 착취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은광도시가 품은 아이러니한 역사는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 오래된 아치형 문이 역사의 증인인데요. 문 너머로 세로리코 은광산이 훤히 보입니다.
1: 이 문은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포토시를 점령했을 때 스페인 사람들의 구역과 현지 주민들의 구역을 나누는 문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0: 은 광산 쪽이 현지인 거주지요. 은을 재련했던 공장터도 남아있습니다.
1: 저기 오래된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을 했을 때 광산에서 갖고 온 은을 채취하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수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수은 중독으로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0: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사람 잡아먹는 산이란 악명으로 불렸죠. 당시 은을 얻기 위해 강제노동으로 희생된 원주민 수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 여기가 포토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헬로, 부나스.
2: 코미다 마스 파모사
3: 기 포토시. 칼라푸르카.
2: 칼라푸르카.
3: Muy rica. Como Potosí hace mucho frío, con ese plato va a entrar en calor.
2: Muy bien.
0: 칼라푸르카 어떤 음식일지 궁금해지는데요.
2: 오, qué bonito.
0: 음식에 넣는 이것은 뜨겁게 달군 돌.
1: 와! 어머, 완전 화산 같아요.
0: 칼라푸르카는 고기와 감자, 옥수수로 만든 스프에 달군 돌을 넣는 게 특징인데요.
2: Y esa comida lo comían los mineros para calentar su cuerpo.
3: Exactamente, es una comida prehispánica. Antes de que lleguen los españoles, pues ya teníamos esta comida.
2: Entonces tiene un muy larga historia.
3: Tiene más de 600 años.
2: 돼지고기 튀긴 걸 작게 작게 넣어놨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1: 옥수수를 곱게 갈지 않고 거칠게 갈아서 약간 죽을 먹는 느낌도 있어요.
2: 매콤한 게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0: 따뜻한 음식을 찾는 광부들이 즐겨 먹어서 광부 수프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세계 최대의 은광으로 불리는 세로리코. 해발 약 4,800m에 있는 광산으로 16세기 스페인 제국주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성기 땐 400

0: 250개가 넘었던 갱도. 아직도 200여 개의 갱도에서 만 명의 광부가 일하는데요. 오늘 포토시 광부의 삶은 어떨까요?
1: 이마이날리아.
2: 이마이날리아, ¿cómo estás?
1: 케츠아어로 이마이날리아? 이게 안녕하세요 혹은 오늘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래요.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0: 광부의 일이 위험한 만큼 인사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관례. 저도 광부복에 헬멧까지 씁니다.
1: 와우, 24horas. 와우.
2: Entonces, alrededor solo de esta montaña hay minas. Entonces, en esta montaña se ha trabajado 480 años y nunca ha parado.
0: 480여 년간 하루도 작업이 멈추지 않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탄광 투어에 나섰는데요. 배운 대로 케추아어 인사부터 합니다.
1: Hola, Imaynaya.
0: 그리고 준비한 코카잎을 선물합니다.
1: 아, gracias. Uno más.
0: 코카잎은 두 번 주는 게 관례랍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참 많죠. 팀을 이뤄 출근한 강부들과 만났는데요. 배운 대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요.
1: 이마이나야! 이마이나야!
0: 코카잎을 두 번 드립니다.
1: 아마드란데! 이마이나야!
0: 광부들이 심는 코카잎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광부들에게 허기와 고산병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1: Entonces el equipo está formado?
3: Estamos cuatro hermanos.
1: ¿Cuatro hermanos? ¿Todos son hermanos?
3: Sí. 네,
1: 네, 네 분 다 형제시래요. ¿Usted primero? ¿Número uno?
3: No.
1: 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큰형. ¿Quién es número dos?
3: Yo.
1: 아, 둘째. ¿Número tres? 아, 그리고 안에 한 명이 더 있어요. Cuatro, 여기가 네 번째. El gobierno es muy estricto.
0: 이곳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광부들의 쉼터. 갖가지 채굴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막내 광부가 작업이 한창인데요. 뭐 하는 걸까요?
1: ¿Qué están preparando? 폭격이래요. ¿Van a explotar más? Hoy.
4: Sí.
1: Sí.
4: A sacar aquí afuera.
0: 갱도를 넓히는 데 쓰는 폭약은 매일 아침 15개씩 만든다고 합니다.
1: 폭약이 가루가 아니라 약간 찰흙같이 생겼어요.
0: 이곳이 사 형제 광부가 일하는 구역.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1: 이제 광산 입구로 들어갑니다. 와, 장난 없어요. 이거 카메라 두고 못 내려오는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0: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든 과정. 높은 고도에 숨쉬기도 힘든 데다 산소가 더 희박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한 줄기 랜턴 빛에 의지하는 갱도안. 먼지가 자욱합니다.
1: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라 그래도 조금 넓다고 해요. 우와, 끝도 없이 깊은데 여기서도 갱도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제 철로가 있고 광물을 실어 나르는 곳인가 봐요.
0: 끝도 없는 선로는 갱도 깊숙이 이어지는데요. 곳곳에 문을 닫은 갱도는

0: 무한할 것 같은 은이 바닥나고
1: 어, 소리가 들려요.
0: 과거 스페인 제국이 버리고 간 흔적이죠. 지금은 아연이나 납 같은 광물을 채굴하며 광산을 유지하고 있다네요.
1: 숨쉬기도 힘든데 여기 광부님들은 정말 이 안에서 날아다니세요.
0: 광물을 밖으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해져 있어서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casito con minerales, una tonelada.
1: 오, 인세리요?
2: 이 deben sacar 18 casitos para que sea un truck, un camión grande.
0: 이 갱도를 전부 손으로 파서 만들었다는 게 믿기 힘들 지경인데요. 눈처럼 날리는 분진 속에서 광부 형제의 채굴 구역을 찾아서 가봅니다.
1: 와.
0: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 열악한 작업 환경. 스페인 점령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원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채굴 작업이 익숙한 형제 광부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채굴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뇨, usted bien fuerte.
3: Siempre con ellos, sí.
1: Siempre con ellos.
3: Uno se siente más seguro, ¿no?
0: 교대로 수레를 옮기는 형제의 팀워크. 덕분에 좁은 갱도 안에서도 손발이 척척 맞네요. 저는 숨쉬기도 벅찬데 쉼없이 반복되는 채굴 작업.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1: No hay límite de perforación?
3: No hay.
1: No hay? 없대요.
3: Sí, hasta donde se acaba.
1: 아, 끝까지 더 이상 팔 수 없는 돌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0: 더 이상 팔 수 없는 곳에 다다르면 폭약을 설치할 차례. 폭약 사용은 워낙 위험해서 광부들끼리도 시간 약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광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 엘티오는 광부의 신으로 스페인어로 삼촌이란 뜻이죠.
2: Este es un lugar especial, es el lugar del tío, es el dios de los mineros. Los mineros vienen aquí todos los días viernes. Tío, por favor, la próxima semana dame más mineral. Necesito zapatos para mis hijos, las manos para tener...
0: 알코올을 부어가며 팔은 무거운 광물을 옮길 강인한 힘을, 다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순발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광부의 신에게 빕니다.
4: 이렇게라도 순수한 광물을 얻고 싶은 광부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5: 벌써 여러 명이 엄청 다녀가셨네.
0: 위험한 갱도 안에서 삼촌 씨는 광부들에게 든든한 위안이 돼주겠죠. 폭파 작업이 위험해서 저는 얼른 나와야 했습니다.
1: 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아버님 모두 존경합니다.
0: 벌써 오후 작업조가 갱도 입장 대기 중인데요.
1: 차차 공구이다나. ¿Cuánto llevas trabajando en la mina?
6: Dos años. Casi un año y perforación.
1: ¿Y te da miedo?
6: Me voy a dedicar a este negocio.
1: ¿Negocios? Con cuidado.
0: 대부분 마땅한 일이 없어서 선택하는 광부일. 갱도 밖의 작업도 고됩니다. 광물을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갱도에서 캐낸 돌들을 밖으로 옮깁니다. 돌을 가득 실은 수레를 쉼없이 날라야

0: 트럭 한 대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미 은은 바닥이 나고 부귀영화의 역사는 옛일이 됐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광부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코토시의 현재입니다.
1: Pero entonces usted compara adentro de mina el trabajo de aquí afuera que es más fácil.
2: De fácil, aquí también es cansado, le cuento. Cansado porque cargamos tres volquetas, cuatro, entonces. Mis papás fueron de provincia. Entonces, agricultores. Llegaron aquí a la ciudad y entonces se dedicaron a lo que es la panadería. Y un trabajo más fácil que hemos aquí en Potosí, el trabajo más fácil de encontrar y con buena ganancia es la minería. Pues.
0: 부유한 산이란 명성은 오래전 퇴색했지만 오늘도 포토시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사형제 중 둘째 광부 안토니어와 퇴근길을 함께 하는데요.
1: 그거?
3: Hola, con permiso. Hola, hola.
0: 집에 가기 전에 꼭 들은다는 곳. 이곳은 광부 주스를 파는 노점입니다.
1: Señores, ustedes todos son mineros. Entonces con leche siempre tiene que ser.
0: 저도 바나나와 파파야를 넣은 주스로 주문. 광산에서 나오자마자 마시는 특제 음료.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진한 우유에 바나나를 통째로 넣고 파파야도 추가, 설탕도 듬뿍. 딱 봐도 맛있겠는데요?
3: 바나나 주스입니다.
1: 살루트! Entonces,
0: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갱도안. 광부들의 배가 얼마나 고픈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1: 아주 맛있어요.
2: Ese nos ayuda, ¿no? Para sacarlo el polvo que
0: trae. 허기를 달래주고 건강에도 좋으니 한 잔 더. 미소님도 두 잔째인데요.
1: Entonces, el segundo copa es gratis. Te la llenan por gratis.
3: 두 번째 잔은 공짜랍니다. 빨리 먹고 한 잔 더 먹어야겠어요.
0: 맛있는데 공짜라니 마다할 수 없죠.
1: Gracias, señora. Gracias.
3: 인심이 아주 좋습니다.
0: 힘든 노동 끝에 마시는 한 잔의 여유. 광부 주스는 다양한 과일을 취향껏 고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전통은 아니지만 광부들에게 인기 있는 건강식이랍니다. 안토니오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둘째 안토니아와 막내 광부 가족이 함께 사는 집.
3: Hola, buenas tardes.
0: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집안이 특이하죠.
3: Ay, señora, hola, mucho gusto.
2: Son cinco.
3: Cinco?
2: Se llama Camila.
3: Camila?
2: Yo soy Camila.
3: Hola.
2: Gustavo.
3: Gustavo, hola.
4: Hola, se dice.
2: Anthony.
3: Anthony, chiquito, Anthony. ¿Cuántos años tiene?
0: 막내 아들은 두 살.
3: Está tímido.
0: 비장의 무기 과자를 내밀어 봅니다. 귀여운 다섯 아이, 대가족을 보니 안토니오가 위험한 광부일을 하는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됐습니다.
3: Los otros vengan, aquí traigo dulce.
0: 아내는 남편이 광산에서 돌아오면 차부터 먼저 끓인다는데요. 뜨거운 물에 설탕을 듬뿍 넣은 마뜨차죠. 매일 퇴근 후 뜨거운 마뜨차를 마시는 것도 광부의 오랜 규칙 중 하나. 몸 안에 쌓인 면지를 마뜨차가 씻어준다는 믿음 때문이죠.
5: Entonces la mayoría de los mineros no se almuerzan.
2: No.
5: Nadie.
2: En la mañana comemos y todo el día estamos. Hasta la hora de bajar.
6: Llegamos y comimos y nos dormimos.
1: Ay, debe tener mucho hambre, señor. ¿Sí? ¿No?
6: No,
1: no
6: estamos acostumbrados.
1: Ah.
6: Hay veces trabajamos hasta las 6 de la tarde.
0: 아침부터 오후 채굴 작업을 마칠 때까지 종일 굽는다니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1: Me encanta eso.
0: 포톤 씨의 광부라면 하나씩 사연을 안고 있답니다. 안토니오는 13살부터 광부 일을 시작했는데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6: Mi mamá, mis padres vivían en el campo. De ahí como faltaba la economía, nosotros éramos hartos. Sí, pesado y peligroso también dentro de la mina. Así era, pero no había otro trabajo.
0: 당시 하루 광부의 인건비가 우리 돈으로 겨우 280원. 목숨을 건 광부치고 너무 박한 보수죠. 오늘은 일찍 퇴근한 덕에 특별히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Esto, ¿cuál sopa es?
7: Sopa de ocas.
1: ¿Oca?
7: Sí.
1: 소갈비를 드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갈비탕 같습니다. 이 감자가 되게 달아요. 달콤한 감자입니다.
7: Con carne de?
0: 오카스프는 열량이 높고 영양이 풍부해 광부의 허기를 채워주는데 그만이죠.
1: 정말 감자탕 맛이 나요. 감자탕? 갈비탕? 그 중간 정도?
7: Gracias, gracias.
0: 의사가 되고 싶었던 안토니오의 꿈은 치과대학에 다니는 큰딸이 대신해주고 있답니다.
1: 콜레지. Entonces no estudiaron. Estaban enamorados nomás.
6: Sí, pues ahí es la perjuicio, ¿no?
1: Y uno está ahí, todo bonita.
6: Pues yo quería estudiarlo, ¿no? De vuelta entré y estaba ahí dos años.
0: 광부 일만은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광부로 살아온 지 27년.
8: Cuando llega tarde, ya una preocupación entra.
1: Ah.
8: Cuando ya llega más, por lo menos hasta ya a las 5, no llega, ya me preocupo qué es lo que ha pasado, por qué no llega. Le llamo de rato en rato hasta que me conteste. Ya me contesta, ya estoy tranquila.
1: Y
8: ya. Nomás siempre.
0: 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남편만큼 매일 안전을 걱정하는 아내의 삶의 무게도 큽니다. 다섯 아이가 삶의 희망이라는 안토니오 부부. 근데 집 앞에 달아놓은 이 저울은 뭘까요?
1: Pero por qué aquí hay esto? ¿Qué venden ustedes? ¿Papas?
7: No, hay veces maní. Hay veces lo vendemos maní.
1: Ah, ¿ustedes venden maní?
7: Eso lo vendemos aquí como ahí. Hay veces no hay en las tiendas y viene la gente. Viene, le ponemos un letrero en la
1: puerta.
7: En la puerta y...
0: 알고 보니 고향에서 보내온 땅콩을 파는 부업을 한다네요.
7: Esto es un kilo.
1: Un kilo.
7: Sí.
1: Un libra es cuánto?
7: El rojo, donde está marcando el rojo, es una libra, dos libras, tres libras, así.
1: Ah.
7: El negro, diré, ¿no?
1: Ah.
7: Sí. No, aquí
1: el rojo.
7: ¿Podrías?
1: No, sí, sí.
7: Para construir arriba.
1: Ah, van a construir otra casa arriba.
7: Sí, otro.
0: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넓혀가는 집. 언젠가 대가족을 위한 집이 멋지게 완성되는 날이 오겠죠. 막대한 은 때문에 슬픈 역사를 간직한 포토시. 오늘도 포토시에는 광부들의 고단한 희망이 있습니다. 광부들의 치열한 삶이 있는 포토시를 떠나 여정의 마지막 산타크루즈로 향합니다. 암보로 공원으로 가는 길. 산타크루즈에서 손꼽히는 국립공원이자 자연보호구역으로 유명한데요.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나는 곳에 있어 다양한 생물과 원시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죠. 다채로운 트레킹 코스가 있어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게 되는데요. 가다가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아, 저 새는 딱따구리 아닌가요? 많아요.

0: 드라마만 보다가 직접 보니 신기합니다. 이곳은 800여 종의 새가 서식하는 말 그대로 조류의 천국. 아마존 원시림을 맛보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의 빨간 점은 뭘까요? 일부러 사람이 표시한 걸까요?
1: El rojo es muy especial igual.
2: Oh.
1: Los líquenes, este líquen te indican la calidad del aire, aire puro. Cambia de primero es blanco, después cambia, se pone rojo.
2: Oh, cuando el aire está limpio.
1: Exactamente.
2: Oh, 페인트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여기 보세요. 공기질이 좋으면 버섯 균이랑 만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한대요. 이 빨간색이 있으면 있을수록 공기가 좋다는 뜻이래요.
0: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빨간 점이 엄청납니다. 재밌죠? 서울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 그만큼 다채로운 식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마치 원시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야자수를 닮은 독특한 모양새. 저건 나무고사리입니다.
2: 야자수 같은 고사리 숲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크대요. 와, 진짜 크다.
0: 나무고사리는 야자수처럼 크고 우산처럼 이파리를 늘어뜨리는데요. 무려 10m까지 자란답니다.
2: 와, 여기 아래 진짜 더 큰 거 많아요. 진짜 엄청 크다.
0: 울창한 이 고사리 군락은 이곳의 명물. 나무고사리는 약 3억 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양치식물의 후손이라네요. 먹는 고사리 나물만 알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거대하고 신비한 나무고사리 숲. 힘들긴 해도 트레킹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숲의 끝에서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정상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거대한 자연 속에 오직 나 혼자뿐. 제 자연 속에서 맛보는 자유, 그 시원한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속에 다른 나라라 불리는 산타크루즈. 해발 고도 400m로 볼리비아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현대적인 도시랍니다. 바쁜 도시의 아침.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아침을 사 먹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맛집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이곳은 볼리비아의 대중적인 아침 식사를 파는 곳입니다.
1: 이거 볼리비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아침인데요. 살데냐라고 해서 오븐에 구운 것도 있고 저렇게 튀긴 것도 있습니다.
0: 마치 튀김 만두처럼 생겼죠.
1: 이 안에는 닭고기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침 대용으로 먹기 딱 좋고요. 저건 치즈가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만두처럼 빚어서 살짝 튀겨 먹습니다.
0: 특히 산타크루즈에서 인기 있는 아침이자 간식.
1: Entonces, ¿esto cuánto? ¿Salteña cuánto cuesta?
2: Cinco.
1: $3.50. 아.
0: 살테냐의 특징은 속재료의 풍부한 육즙인데요. 그래서 먹을 때 기술이 필요하다네요.
1: 아, 안에 닭고기가 잔뜩 들어 있어요.
3: 거의요. Pollo
1: adentro. Entonces es muy común a los bolivianos que desayunen eso.
3: Salteña sí. Salteña es boliviana.
1: 살테냐는 볼리비아 음식이고 볼리비아 사람들은 아침에 살테냐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3: Porque dice que la salteña aprendes a besar.
1: ¿Cómo? Enséñame.
3: Si tú echas el jugo no sabes besar.
1: 아, 이게 살테냐 안에 이렇게 보면 국물이 많거든요. 육즙이 많아요. 그거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Muy bien. Pero usted debe saber hacerlo bien. Muy, muy, muy, muy bien.
3: Tienes que aprender, por eso comes salteña.
0: 역시 정열의 볼리비아답습니다. 아침 4시부터 영업할 정도로 든든한 맛에 인기도 좋은 살테냐. 살테냐와 닮은 듯 다른 볼리비아의 소울푸드를 맛보러 가봅니다.
1: 여긴 것 같아요. Hola. Ah, señorita Liliana.
4: Sí.
1: Hola, ¿qué tal? Mucho gusto, Marisol.
4: Liliana.
1: Liliana 씨가 이 동네에서 아주 소문나게 요리를 잘하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Hoy, ¿qué vamos a hacer?
4: Hoy vamos a hacer empanadas de queso, empanadas de pollo y rellenos de papa.
1: Ah, ¿su casa muy grande?
4: Sí.
1: Oh, 안녕하세요.
4: Buenos días.
1: Hola, buenos días.
4: Nada más.
0: 곧장 반죽부터 시작합니다. 엠파나다는 볼리비아의 역사를 담은 전통 음식인데요.
1: 고마워, niños.
4: Sí.
1: Divertido.
4: Sí, sí, como los niños. Si no hay más agua, ¿me puede hacer un poquito más de agua? Sí. Sí, paso, sí.
0: 마침 손이 간지러웠는데 넘겨왔습니다. 제 손길이 능숙하죠. 이래봬도 2년차 주부랍니다.
1: 근데 이게 그 돼지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반죽이 엄청 퐁신퐁신하고 매끌매끌하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0: 엠파나다는 볼리비아의 소울푸드. 볼리비아 각 지역마다 속재료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식민지 시절 스페인과 토착 요리법이 결합돼 탄생했죠.
1: 감자를 이렇게 다져서 이 안에다가 속을 집어넣는데요.
0: 감자는 빠질 수 없는 속재료. 발끝의 힘까지 모아봅니다. 엠파나다는 스페인에서 유래해 남미 전역으로 퍼진 음식으로 특히 볼리비아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했답니다. 영양 만점, 푸짐한 속재료들의 매콤한 맛을 가미했죠.
1: 이게 손이 엄청 가는 음식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빵까지 빚어야 되니 엄청 힘든 음식입니다.
0: 우리네 만두처럼 정성과 손이 많이 가는 음식. 10명의 대가족, 사서 먹는 대신 직접 엠파나다를 만들어 먹었다는데요. 지금도 할머니의 레시피가 이어지고 있죠.
1: 우리나라 만두피 만들어가 거의 똑같아요.
0: 속재료가 완성되면 빚을 차례. 두 가지 맛, 치즈와 닭고기 엠파나다를 만들 겁니다. 속재료를 빵빵하게 넣고 만두처럼 주름을 넣어 빚는데요. 처음이라 너무 서툰 솜씨입니다.
1: 아, 어떡해요.
0: 예쁘게 빚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4: 온 나토, el único país de Sudamérica que hace la repulgada es Bolivia. En otros países no hacen.
1: ¿Cómo esto?
4: Sí.
0: 이야말로 완벽한 볼리비아 스타일. 기름에 튀겨내면 겉바 속촉 엠파나다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감자 반죽에 고기를 감싸주고 노릇노릇 튀겨내면 쌀떼냐가 됩니다. 주방에 가족이 총출동.

0: 음식인 것 같아요.
1: 맛은 좋은데 칼로리가 엄청납니다.
2: Entonces ustedes normalmente cocinan así y reúnen la familia y se comen juntos.
3: Sí, cuando sí. es ocasiones especiales como cumpleaños, comerse en la familia. Sí.
4: Creo que la
2: misioneros.
4: No. La frontera de Argentina. Estos son las tucumanas. Ellos trabajan todo el día. Entonces para que no toman agua para llevar algo, para no llevar pan, le echaban así y la fritaban y se lo llevaban para todo el día. De ahí salió la salteña. Y de ahí, como en Tucumán no había horno para hacer salteña, fritaron y por eso que se llamaban las tucumanas. Esas tucumanas vinieron por acá, por la frontera, y llegaron hasta Santa Cruz.
2: Santa Cruz está, con el, sí. está cerca de Argentina, sí, ¿verdad? La...
3: Bueno,
4: más tantito para
3: la de queso.
4: La de queso. Mm.
1: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레시피는 가족의 전통으로 이어지겠죠? 산타크루즈는 전통 공예품으로 유명한데요. 지금도 잘 보존된 원주민의 전통이 물씬 풍겨납니다. 찰흙을 구워 빚은 도자기에 열대림에서 얻은 나무로 만든 조각들. 산타크루즈 원주민 부족들의 전통이 담긴 흔적들.
0: 벽에 있는 이 형상들은 이 동네 원주민들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자기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도 있고 백조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짐승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면 머리에 모자 위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쓰고 춤을 췄다고 해요.
1: 어류와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 수호신을 믿고 섬기는 전통신앙이 여전히 살아있죠. 볼리비아만의 색채가 느껴지네요. 산타크루즈 시내를 향하는 길에 화려한 퍼레이드 행렬을 만났습니다. 역시 여행의 재미는 우연이 절반이죠.
0: 지금 축제하고 있나 봐요. 마을 축제.
1: 알고 보니 지금은 원주민 부족들의 축제 기간.
0: 오, 완전 길을 막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 산타크루즈는 현대적인 도시지만 인근에는 약 3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들이 고유의 언어와 전통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퍼레이드 행렬이 마을로 모이는데요. 볼리비아의 상징, 초리따들도 빠질 수 없고요. 케추아족 전통 의상도 화려하고 아름답죠.
5: Disculpe, ¿de qué festival es? ¿O qué? ¿Una feria? ¿O?
6: Para la Virgen de Guadalupe.
5: Ah.
1: 이 부족의 동물 수호신은 라마인데요. 그래서 라마 인형을 머리에 썼답니다. 원주민과 카톨릭 신앙의 결합을 상징하는 과달루페 성모축제. 과감한 현대 의상도 눈길을 끕니다.
0: 동네 지역 주민들마다 자기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또 전통적으로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옷에 맞춰 입기도 하고 춤을 춘대요.
5: 아. 아.
0: 8월 달에
5: 이에 루피자.
0: 아.
1: 온 마을이 들썩. 남녀노소 모든 부족이 참여해 흥겨운 축제를 즐기는데요. 축제는 3일간 이어집니다.
0: 아. 여기 다 여기 이장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이 축제를 주관하신다고 하네요.

빠지면 yes. 한국, 정렬하면 볼리비아. 저도 빠질 수 없죠. 원주민 전통 신앙과 문화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볼리비아 사람들. 인생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 천 가지 매력을 숨긴 볼리비아. 천 가지 느낌으로 채운 여정이었습니다.

0: 다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였네요, 이거. 와, 모든 풍경이 그냥 그림이야, 그림.
1: 와, 정말 멋지네요.
0: 앞으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를 대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요. 르네상스는 흔히 개인을 발명 혹은 발견했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독일의 역사학자 야곱 브루크하르트가 처음 개진한 바 있는데요. 그의 책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라는 책에서는 세계의 발견과 개인의 발견을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집단적이고 지역적이고 특정한 가문 중심의 정체성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의 근본이고 토대라는 태도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줄리엣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여름밤의 꿈에 보면 우리는 허미아라는 여주인공을 만납니다. 이 허미아는 아버지가 절대 안 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야반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런 시도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발명하려는 태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딸을 아버지 이지우스는 견딜 수 없죠. 왜냐하면 그에게 딸은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줄리엣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문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딸을 기꺼이 시집 보내려고 하는 태도, 귀족과의 결합을 통해서 가문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 딸의 자유와 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모. 이처럼 줄리엣과 허미아는 사랑을 위해서 어쩌면 안온하고 풍족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가족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두 어린 소녀들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자신들의 온몸을 던지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이처럼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가차없이 추구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사실 맥베스는 스스로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욕망, 즉 최고 권력을 향한 욕망을 마녀라는 초자연적 인물들과 뜻하지 않게 만나서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예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마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실현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에게 예언은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예언에 대한 믿음이 그의 행동을 끌고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맥베스는 한편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죄책감으로 행동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남편을 부추기기 위해서 맥베스 부인은 스스로 악녀가 되어 흑화해버립니다. 맹세를 했으면 남자답게 겁먹지 말고 끝까지 실행하라고 맥베스를 몰아붙입니다. 그녀의 발언 속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과 남편을 인간성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그녀가 끝내 정신병리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끝장내고 마는 것.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론적인 맥베스 부인의 태도에서 어쩌면 불가피하게 기다리고 있는 결론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비극 맥베스가 이렇게 남다른 용맹과

충성심으로 존경받았던 장군이 어떻게 일순간에 권력의 화신으로 변하고 폭정과 악행을 일삼는 폭군이 되어 불가피한 최후를 비장하게 맞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욕망을 알아채 버린 인간의 최후, 자유의지로 운명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자의 최후를 맥베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우리들어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른 인물을 한번 봅시다. 리어왕에 등장하는 에드먼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는 글로스터 백작의 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자인 에드가에 비해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접과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부당함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부당한 취급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아버지도 자신이 장자로서 특별한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자의식조차 없는 형, 이두 사람이 그에게는 그저 복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이 부당한 질서를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형을 음모의 덫으로 포획하고 아버지를 밀고 하여 아버지의 두 눈을 멀게 만듦으로써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리어의 두 딸, 고너릴과 리건의 애정을 이용합니다. 두 자매의 애정을 이용해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셈이 됩니다. 질투에 눈먼 두 자매가 서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드먼드의 비극적인 결말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불가피함을 온몸으로 증명한 인간이었을 뿐일까요? 사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의지로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던 인물들 대부분은 셰익스피어 작품 안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무모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눈떠보니까 이 세계의 당도에 있지요. 이걸 철학자들은 보통 존재의 피투성, 존재가 내던져졌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계의 존재로서 내던져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될수 있을까요? 적어도 야곱 브루크하르트는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시기가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피투성,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존재성에 대한 도전이 내 다름 아닐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나의 피투성을 나의 주체성으로 바꾸어 놓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 가능해질까? 내 삶과 존재의 전환이자 변형, 전환을 통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주제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는 회심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설명이 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 컨버전의 번역인데요. 셰익스피어 시대의 컨버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 혹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이 개종이라는 단어가 좀더 넓은 의미의 비종교적 사태까지를 포함하는 회심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에게서 종교적 개종을 포함한 회심이라는 주제는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미래의 나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에

다름 아닙니다. 자기때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As You Like It이라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동안 악행을 일삼았던 올란도의 형 올리버가 등장합니다. 올리버는 부모님의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올랜도를 아주 쓰레기 취급하면서 돈한 푼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시켜주는 나쁜 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올랜도가 위기에 처하도록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 올리버가 숲속에 사는 올랜도를 찾아왔다가 어느 날 위기에 처한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생의 진심을 경험한 이후에 올리버가 감동하고 회개를 하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함으로써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주인공, 프레드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인 듀크 시니어를 권력에서 쫓아내고 왕권을 찬탈했던 인물이죠. 이 프레드릭이 자신의 형이 숨어 있다는 이 숲으로 진격하던 도중에 신비로운 은자를 만납니다. 그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프레드릭은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뉘우치고 권좌를 형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올리버의 회심이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이고 존재론적이라면 프레드릭의 회심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두 사람이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이 As You Like It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심의 순간들은 셰익스피어 작품 여기저기 도처에서 발견되는 주제라 할수 있습니다.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희곡에서는 퍼트루키오가 자신의 아내 고집센 캐서린을 길들이기, 테이밍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길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가 혹은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훈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시키는 훈육이 누군가를 회심에 이르게 할까요? 그런데 이 작품의 진정한 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피훈육자가 자발적으로 규범과 규율을 내면화하고 심지어는 훈육을 시키는 자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목적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캐서린이 보여줍니다. 캐서린은 작품 말미에 세 명의 여인과 함께 남자들 앞에 불려옵니다. 다른 두 명의 여인들은 이전에 캐서린이 했던 것처럼 남편의 말 대꾸하고 남편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캐서린은 오히려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캐서린은 퍼트루키오의 게임을 자신의 게임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적인 묘미는 캐서린이 어쩌면 사태의 불가피함, 이 권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훈육을 내면화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전복시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캐터린의 회심이 그녀가 운명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녀가 여전히 운명의 포로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이 회심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회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내던져진 첫 번째 기회가 잘안 풀렸고 두 번째 기회가 오면 내가 제대로 살아볼 거야라는 의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인 겨울 이야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두 번째 기회가 제공됩니다.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가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합니다. 아내는 임신했는데 뱃속의 아이까지도 불륜남의 아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기 시작한 레온테스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불륜남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살해하고 아내조차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 근거 없는 질투심이 결국에는 아내 허마이오니도 죽이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 마밀리우스도 죽음으로 몰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불륜의 씨앗이라고 오해했던 자신의 딸마저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신탁과 여러 불행을 겪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레온테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죽었고 딸은 자기가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초래한 이 엄청난 가족 전체의 비극적 파멸 뒤에 홀로 남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는 매일매일 참회와 기도로 16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오랜 세월을 반성하면 그에게 새로운 삶을 꾸려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까요? 이 드라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온테스가 없애라고 했던 어린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양치기의 딸로 자랍니다. 양치기의 딸로 자란 퍼디타가 플로리젤이라는 왕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젊은 청춘이 시칠리아로 사랑의 도피 행각을 오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아버지이자 시칠리아의 왕인 레온테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부녀지간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내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죽은 아내와 똑 닮은 조각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폴리나라는 충실한 조력자 덕분으로 그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살아남아 있었죠. 물론 이걸 말도 안 되는 플롯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6년 동안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레온테스에게 과거의 자신의 잘못으로 망쳐버린 행복의 시간을 회복시킬 두 번째 기회를 셰익스피어가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에게 이런 행운이 가능했던 까닭은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나요? 두 번째 기회를 맞고 싶으신가요? 그럼 회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스스로를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키세요. 어제까지의 그대와 작별하세요. 그럼 그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섬광처럼, 기적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청정해야 청정해야. 아, 저 물이 깨끗하고 고기가 맛있고.
1: 푸른 바다에서 이것이 잡히면 바로 여름이 찾아왔다는 것.
0: 야, 이제 하모입니다. 됐다.
1: 고성 자란 만의 보물 갯장어도 만나보시고요. 어디 그뿐일까요? 어둠이 깔린 바다엔 또 다른 보물이 줄줄줄 올라옵니다. 씹으면 톡하고 터지는 바다의 향기.
2: 주박에 이게 미더덕이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오만둥이.
0: 아, 과연 전부 다 좋지. 바다 좋고 인심 좋고.
1: 고향에서만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3: 사장님 계십니다.
1: 함께 나누며 사는 즐거움. 하하.
4: 음식해가지고 맛있다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서로 나누는 정도 있고 하니까.
1: 고향 바다가 좋아 오늘도 배에 오른답니다. 고성 바닷가 사람들의 이야기, 자 만나보시죠.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남 고성. 오늘은 과거 어업 전진 기지로 명성을 떨쳤던 두 곳을 찾아가 볼 텐데요. 먼저 가볼 곳은 삼산면 포교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갯장어 주산지 중 한 곳인 포교 마을은요, 한때 마을 주민 대부분이 갯장어 잡이를 했던 곳.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줄었어도 여전히 갯장어 마을의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고향인 이곳에서 평생 갯장어를 잡아왔다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구상의 박수견 씨 부부입니다. 바다엔 항상 같이 나간다네요. 갯장어를 잡을 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야 한답니다. 아니 근데 이 생선은 뭡니까?
0: 저는 갯장어가 저를 좋아하지. 자기 봐봐요. 추억합니다.
1: 이곳 갯장어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대부분 자란만에서 잡힌답니다.
0: 네, 자란만. 여기서부터 삼천포 못 갔을까지 자란만.
1: 자란만은 어종도 다양하고 청정해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자란만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민들도 많습니다.
5: 어장이 옛날부터 좋았나 봐요, 자란만이.
0: 아, 최고. 물이 깨끗하고 고기가 맛있고.
5: 왜 맛있어요, 여기가?
0: 물이 그 유수 차이도 없고 또 물이 깨끗하고.
1: 갯장어를 잡으려면 미끼인 전어를 일일이 준하게 끼워 바다에 던진답니다. 이야, 이 작업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5: 현재 바늘이 몇 개나 돼요?
6: 130개.
5: 잘못하면 몇 개를 넣으세요?
6: 20바퀴 뭐. 보통 20바퀴.
1: 통발로 잡을 수 있는 다른 장어와는 달리 갯장어는 준하게 아니고서는 잡을 수가 없다 카네요. 그 이유가 있다 카네요.
7: 근데 갯장어가 왜 갯장어예요?
0: 갯벌에 이제 그 치해가지고 뻘에 잔다. 미꾸라지 채도 이 통발에도 안 들어가고 또 그 물로 잡을 수도 없고 주라도 아니고 잡을 수가 없다 이거.
1: 잠시 후 바다에 던져놓은 준악을 끌어올리는데요. 자, 바로 이때 뭔가 올라옵니다. 이
0: 야, 이게 화보입니다. 백장어. 아, 어때?
5: 오, 팔딱팔딱하네요.
0: 백장어.
1: 아이쿠야, 아이쿠야. 보통 센 놈이 아닌 것 같죠? 자,
0: 화보는 물 다 있지, 지금. 이것만 놓고. 문 닫고 있다. 한 발이 오르네.
1: 네, 뭐라 했어요? 살점까지요?
5: 무섭겠어요, 어머니.
0: 무섭다.
1: 평생 잡아왔어도 갯장어의 사나움은 지금도 두렵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0: 와,
1: 그래도 갯장어 잡아 자식들 키우고 잘 살았으니 마음도 많다는데요. 와우, 다행히 오늘 소화기 나쁘지 않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갯장어는 5월부터 10월까지만 잡힌다고 합니다.
0: 이제 마을 잡히고 나면 땅 밑에 들어간다. 겨울 잠자로 갯장어.
5: 겨울 잠자요?
1: 갯장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카네요.
0: 아, 이게 이제 궁장어.
7: 이게 궁장어.
0: 둘이 쫙 가 있다.
1: 갯장어와 달리 입이 뭉툭하고 측면에 하얀 점이 줄줄이 나 있는 붕장어.
7: 맛이 어떻게 달라요?
0: 이거 부드럽지.
6: 쌀밥하고 보리밥 사이.
7: 뭐가 쌀밥이고 뭐가 보리밥이잖아.
6: 하모가 쌀밥, 하나고는 보리밥.
0: 원래 여기가 찌개지고 추출하는 전진기지. 원조 근자 갯장어 원조 마을이다.
1: 포교 마을은 인근 바다에서 잡힌 갯장어가 모이던 곳. 그렇게 갯장어는 무역선에 의해 일본으로 전량 수출됐습니다. 일본에선 갯장어가 진미로 꼽혀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졌다는데요. 특히 한국 갯장어는 최고로 여겨졌답니다. 옛날부터 고성엔 갯장어가 많이 잡혔지만 뼈가 많고 손질하기 까다로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외면받던 생선이었다고 해요. 갯장어를 직접 잡았던 포교 마을 사람들도 당시 먹을 생각조차 안 했던 생선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갯장어가 보양식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캬, 역시 고수는 그 잠깐 사이에 아니 이만큼이나 잡으셨어요? 부부가 지금까지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건 부모 곁으로 온 든든한 아들 때문?
8: 든든하지 뭐. 힘든 일 다하지. 항공회사 생산부장으로 있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치 앞에 오고.
1: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정연 씨. 아, 갯장어 덕분이라죠.
7: 저는 이제 가게 운영하고 어머니는 이제 고기 잡아오시는 거죠.
1: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을 이제 청현 씨가 이어받았답니다. 까다로운 갯장어 손질도 맥가이버처럼 능숙하군요. 껍질을 벗겨내고 뼈를 잘 손질하는 게 관건.
7: 한번 뼈가 어색이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뼈를 추려내고 썰어야 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시작할 때 도와드린 거죠. 경력은 30년이죠.
5: 어려서부터 익숙하셨겠네요.
7: 그렇죠.
5: 칼질하는 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1: 고도의 기술로 손질한 갯장어 회는 포슬포슬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한 식감이 특징. 두 분은 추억의 맛을 준비한답니다. 이야. 갯장어를 통으로 잘라 만든다는데요. 어부들이 갯장어를 잡다 허기가 지면 배에서 끓여 먹던 음식.
6: 통탕. 배에서 할아버지들이 이 칼도 없고 뭐
7: 통째로
6: 잘라서 한다고 통탕이라고.
1: 이 지역에서 통탕에 꼭 이것을 넣어 먹는다죠. 바로 방아 잎.
6: 장어는 방아 잎이 들어가야.
1: 향긋한 방아 잎이 올라간 통탕은 그야말로 추억의 음식. 하지만 그 전엔 마 갯장어를 먹을 생각도 못 했답니다.
6: 우리가 옛날에 잡아갖고 팔로 마산을 가면은 이거는 못 먹는다고.
0: 버렸어. 가시가 세다고.
6: 가시가 세갖고 못 먹는다고 다 바다에 버리고 안 하고 그거만.
0: 어. 공장어만 갱매하고.
6: 갱매하고 그거는 다 물에 배터리 빗어.
0: 뿌리.
6: 그래, 아까워서 우리가 그걸
0: 음식을 연구를 했잖아.
1: 바다에 버려지는 갯장어가 아까워서 어떻게 먹을까

0: 고민을 했다죠. 그렇게 수연 씨가 만들어낸 것이 갯장어 회무침. 그 당시 이 근방에서 갯장어로 처음 음식을 만든 분이 바로 수연 씨였답니다.
1: 회무침 갖고 나라에 뛰기로 들이더만은 이걸 장사를 한번 해봐라 하는 거라. 그래 우리 시작했어.
0: 아이고야 양념구이까지. 아유 양념 진짜 맛있겠네요.
2: 고생 많아서 이렇게 나가자.
0: 바다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이 시간으로 보상받는답니다. 평생 단짝과 나누는 이 맛 어때요? 최고죠? 하모요.
2: 이거 좋은 행복이다. 다음 사무실 그 버리가지고 아들 공부시켜서 다 결혼식 와는 바다가 좋다. 제안 짓고 또 바다는.
0: 흐르는 대로 거스르지 않고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부부가 살아온 고성의 고향 바다는 후회보다는 보람과 사랑이 넘쳤던 바다가 아니었을까요? 자, 다음은 멸치잡이로 유명했던 동해면의 우드포 마을로 향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배 한 척씩은 보유할 정도로 부천이었다는데요. 오,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인디? 우드포 마을 사람들의 하루는 다른 것보다 일찍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드포 마을 천홍기 이장님이신데요. 오늘은 살짝 지각하신 거 아닙니까?
3: 저쪽 배들고 다 작업할 배들이요.
0: 마을의 다른 어민들은 이미 작업 중, 바로 미더덕 때문이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에? 지금 몇 시입니까?
4: 몇 시에 나가세요, 아까?
5: 한 3시에 나가서 3시 반 정도 되네.
4: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5: 빨리 갔다 와야만이 택배도 보내고 분류 차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시간 안에 줄여드립니다.
4: 안한 일이 실현해야 되겠어요, 그죠?
5: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에 가서 작업을 빨리 마쳐야 됩니다.
0: 이곳이 천홍기 이숙희 씨 부부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미더덕 양식장. 작업이 쉽진 않아도 서로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답니다. 부부가 미더덕 양식을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때부터 숙희 씨도 남편 홍기 씨를 따라 바다에 나왔답니다. 잠시 후, 와! 그물을 끌어당겼더니 미더덕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와와 탱글탱글 오동통한 미더덕. 아니 근데 그물에 어떻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6: 자연적으로 와서 제목이 와서 붙어요. 자연적으로 제목이 와서 붙어가지고 그런 게 자연적으로.
0: 우와와 정말 엄청 올라오네요. 우와. 현재 우드포 마을에선 12가구가 미더덕 양식을 한다는데요. 겨울엔 대구를 많이 잡고 봄, 가을엔 미더덕 양식으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죠. 작업이 한창일 땐 사실 두 사람이 감당하기도 버거운 일.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한다는 부부. 지금은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답니다.
4: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새벽마다.
5: 혼자서는 힘들어. 같이 안 하면.
0: 선별 작업이 한창인 숙희 씨. 비슷하지만 또 다른 미더덕과 오만둥이 때문.
5: 자라서 이렇게 주각이 생긴 게 요 주각에 이게 미더덕이고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주름진 게 오만둥이.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얘는 동글동글한 생김새. 맛이 사람마다 약간 그게 다른데 오만둥이가 맛있다 하는 사람은 오만둥이를 좋아하고 또 미더덕은 약간 향이 미더덕 향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0: 약 3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0: 이제부터는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을 선착장엔 미더덕 양식을 하는 어민들의 작업장이 모여 있는데요. 다시 세척과 선별, 손질 작업을 해야 모든 일이 마무리된다네요. 우두포 마을에서 함께 미더덕 양식을 하는 어민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 헐, 공룡, 많이 왔어? 어,
2: 많이 왔어.
1: 어, 뜨야. 언제 왔는데 우리 아시네. 뭐, 다 했나? 네. 안 갔지가 오늘?
2: 그럼 안 가.
1: 네?
2: 농, 농.
1: 이거? 많이 컸는가? 유자씨!
3: 야!
1: 열심히 가고 있어!
3: 야! 어서오세요!
1: 좀 물량이 많네?
3: 뭐가 오늘 많이 들어오다가 내 부바치기라고.
1: 그거 많이 컸다고 써 그래.
3: 응, 많이 컸다고 그래.
4: 몇 집 있어요?
1: 몇 집? 그거부터 잡초 씌워보면 되지. 한 집, 두 집, 석 집, 넷 집, 다섯, 여섯, 여섯 집이네. 우리 마을에 열두 집.
0: 이들에게 미더덕은 보성바다가 준 귀한 보물.
5: 여기서 나오는 양이 하루 보통 얼마나 됩니까?
6: 한 3톤 나올걸요.
5: 매일이요?
6: 네.
5: 보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미더덕이 많았어요?
6: 한 30년. 작업하긴 한 그 정도.
0: 몸만 부지런하면 모든 걸 내어주는 바다. 그것을 알기에 이곳 사람들은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1: 놈이 보면 새벽에 일을 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묵고 노는 줄 알았어. 날씨가 더 짤까? 팔에 힘이 좀. 힘이 좀. 몇번 더 짤까?
0: 미더덕은 오만둥이와는 달리 일일이 껍질을 까줘야 해서 손이 많이 간다 카네요.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부지런을 떠는 건데요. 그래도 힘들 땐 요거 한 입이면 피곤이 싹 가실 때도 있답니다.
7: 처음엔 작고요. 꼭꼭 씹으면 달달하이. 단맛이 나요.
5: 신선한 거 바로 드시면 더 맛있겠어요.
7: 근데 이제 이거 좀 숙성이 되면 더 향이 더 나. 지금은 싱싱하잖아. 밥맛 이런 것밖에 안 나는데 숙성을 심으면 이제 미더덕 향이 더 많이 나면서 더 맛이 있어.
0: 톡 터지면서 입안에 은근히 퍼지는 미더덕 향기. 그것이 천홍기 이숙희 씨 부부에겐 가장 달콤한 기억이자 고향 바다의 향기가 됐답니다.
8: 고생했다.
1: 오늘이 진짜 힘들었다.
0: 이럴 땐 투정도 살짝.
1: 맨날 고생하지. 오늘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8: 많이 한다고 듣기도 고생.
1: 아다리. 왜 시원해? 아 여름 되면 예. 여기 우리 집 여기가 아직도 완전. 오면 가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커피 마 마시고 또 신커피 주라 차분 커피 주라. 내가 여름 되면 냉커피 탄다고. 얼음이 딸리. 지금도 저 흔들고 가서.
9: 오케이야.
8: 자네 뭐해?
1: 어서 있어.
9: 고생하네.
1: 잔치 한다. 여기 있어.
9: 신을 만들고 있나요?
1: 잔치 또 열렸다.
9: 열리네.
1: 요는 우리 작은 행님. 요는 우리 집안에 또 행님. 요는 우리 집에 요 행님. 많이 힘들네. 한 무침 하자.
0: 뭐 잔치가 따로 있습니까? 좋아하는 이들과 맛있는 거 나누는 오늘이 잔칫날.
1: 얼마나 정겹고 좋습니까? 전에는 막 여기서 바로 막 행님 쿠모 막 소리 지르면 또 막 뭐 내다보고 응, 먹을 거 있으면 또 같이 그 하고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면 맛있어요.
9: 맛있겠다.
1: 그래가지고 미더덕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어보니까는 미더덕을 여니까는 향이 나면서 또 맛있더라고요.
9: 어서.
0: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하게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그것이 숙희 씨가 이곳에서 살아온 지혜랍니다. 뭘 해도 손 큰 숙희 씨 덕분에 마을 인심도 더 좋아.

0: 맞았다죠.
1: 아빠 됐으면은 요 앙살개, 앙살개라 가다가 여기 쓰나.
0: 마 미더덕도 듬뿍 넣어주고요.
1: 해물이 많이 들어갔어. 이날이
0: 숙기시 맴처럼 푸짐합니다.
1: 앉아서 이거 뒤져주면 되겠네.
2: 반다 나란지요.
3: 관심이 됐어요.
4: 두 분이 같이 나가신 지가.
3: 혼자 갈 때보다 좋지.
1: 좋기만 좋나? 좋기만 좋아. 길이 훨씬 수월하지. 진짜로 말만 그런 거 아이가.
0: 고향 바다를 여기 다 담았답니다. 그러니 어딜 가서 먹어도 이런 맛 못 본다죠. 파모요.
3: 사장님 계십니다.
0: 여기서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밥 한 끼 나눌 수 있어 행복을 누리고 산다네요.
5: 얼씨는 맛있어요.
6: 이게 군게요.
2: 네, 너무 맛있어요.
6: 맨날 뭐 모여서 먹고.
1: 모여서 먹고.
6: 그것도 먹고 나면 또 놀러도 되고 뭐 다른 데로 뭐.
2: 어, 보시다시피 안 좋은가 얘. 얼마나 좋습니까?
7: 뭐가 좋아요 이 말.
2: 아, 뭐, 이 바다도 흔하게 보이제, 대구도 많이 잡히제, 또 뭐, 미드득도 많이 하고.
1: 음식해가지고 맛있다고 이렇게 먹을 수가 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서로 나누는 정도 있고 하니까.
0: 그래서 여기가 참 좋았나 봅니다. 바다가 있는 이 고향이 말이죠. 이곳 바다에선 봄을 찾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자연이 내준 딱 그만큼 욕심 내지 않고 바다를 다니다 보니 알게 되는 곳도 있었고요. 그것은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재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맛이 바로 고향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몰랐을 그것. 많이 갖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경남 고성에는 넉넉한 남쪽 바다의 품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8: 이름도 아름다워 고성이라네. 고성이라네.
6: 이야, 이쁘다.
9: 이렇게 가져와.
10: 인제는 한 300년.
11: 자연과의 숨결이라는 거, 이런 고택의 묘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랬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제 시작해 볼까? 오늘은 다 같이 허허허허 신나게 춤추는 날. 유후!
1: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춤춰?
2: 보여주라.
1: 우와, 이렇게 잘 춘다고? 와, 또잉 또잉 잘한다.
2: 우와, 발레가 좋대. 사뿐사뿐 멋지다.
1: 나도 춤은 그냥 막 추는데 댕구랑 똑같네.
2: 와!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
1: 오? 어? 친구들, 어떤 춤을 출지 잘 모르겠다고?
2: 걱정하지 마. 춤이 얼마나 쉽고 재밌는지 쌤들이 보여주신대.
1: 우리 친구들은 그냥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고.
2: 그렇죠?
3: 네, 우리 함께해요.

0: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춤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몸을 쫙 펴보기도 하고 다다다다다다 털어보기도 하고 신나게 한번 움직여볼까?
1: 네!
0: 그렇지! 승범이 찌뿌둥해 보이는데 기지개 한번 쫙 펴볼까? 그렇지! 오른쪽으로도 쭉! 왼쪽으로도 쭉! 그렇지! 그럼 승범이 밥을 먹을 땐
1: 냠냠냠냠!
0: 승범이는 밥을 냠냠냠냠 먹는구나. 그럼 승범이가 옷을 입을 땐
1: 바지 입고 옷은 이렇게 입고요.
0: 그치. 승범이는 바지를 오른쪽, 왼쪽을 입고 티셔츠를 쏙 입지. 그럼 독서왕 승범이가 독서를 할 땐 재밌는 책을 딱 꺼내서 펼치고
1: 넘기고
0: 다 읽었다.
1: 다 읽었다.
0: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책 읽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리듬에 맞춰서 함께 해보면 야!

0: 잘했어!
1: 잘했어!
2: 와! 움직이는 대로 재미되니까 정말 재밌다!
3: 또 있어, 또! 신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우리의 이런 기본들도 춤으로 대신 말할 수 있대!
1: 뭐?

0: 선율아, 지금 선생님이 어떤 기분인지 맞춰볼래?
1: 네. 슬퍼요?
0: 맞아. 슬프면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고 표정도 되게 우울해지지. 그러면 선율아, 기쁘고 신날 땐 어떻게 표현해? 맞아. 이렇게 신나게 움직이고 싶고 흔들고 싶지. 그러면 막 무서울 땐? 오들오들 떨고 막 이렇게 뒤로 막 도망가고 싶지. 그러면은 막 놀랄 땐? 어, 선율의 모든 구멍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놀랄 때는 소름이 확, 기분이 갑자기 확 솟구치지?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기분을 몸으로 한번 춤으로 표현해 볼까?
1: 네.

0: 얘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춤으로 대신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1: 샤샤는 마음이 팍하고 뚫리는 것 같다고.
0: 춤추는 건 정말 정말 신나.
2: 그럼 그럼.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폴짝 생각 누에리를 따라해봐요.
1: 네. 네.
2: 하, 좋았어. 먼저 썰매 타듯이 썰매 타고 썰매 타고 바로 지금.
1: 썰매 타고 썰매 타고 바로 지금.
2: 아, 잘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움직일래 바로 지금. 어떻게 움직여볼까?
1: 가장 나답게.
2: 나답게. 그리고
1: 가장 아름답게.
2: 아름답게. 가장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지. 그럼 가장 나답게를 몸으로 표현해보면 가장 나답게.
1: 가장 나답게.
2: 그리고 손을 쫙 펼쳐서 아름답게 감싸주세요.
1: 아름답게 감싸주세요.
2: 좋았어.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폴짝쌤이랑 많이 해봤다 이거지. 역시 잘 따라하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위로 흔들 아래로 흔들.
1: 위로 흔들 아래로 흔들.
2: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춤출래 우리 같이. 신나게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1: 신나게.
2: 오, 손과 발을 흔들어 주세요.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네? 신나게. 네. 하. 그리고 반짝 빛나게. 슝.
1: 반짝 빛나게. 슝.
2: 아하, 잘했어.
1: 잘했어.
2: 오호, 그럼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허니캔트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우리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술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로 합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생쥐가 미끄럼틀을 타요. 슈! 야! 고양이는 물을 마시고 있고. 비켜주세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길을 지나가요. 엉금엉금. 더 갈 수가 없네. 여기가 좁아서. 그럼 우리 바닥에서 하자.
1: 바닥?
2: 응, 바닥. 오,
1: 가자, 가자.
0: 자,
1: 재밌겠다.
0: 바닥은 딱딱해서 놀기 좋아.
2: 바닥은 평평해서 놀기 좋아.
0: 바닥은 넓어서 놀기 좋아. 우리 이제 바닥에서 마음껏 놀자.
1: 우와, 재밌겠다.
3: 바꿔라, 한글!
2: 바닥이 바다로 바뀌었어.
0: 우린 바닥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4: 아! 이!
2: 야!
4: 호민정은 안녕?
2: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바닥이 바다로 바뀌었어.
2: 바닥, 바닥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바닥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대체 한글은 어디에 있지? 찾았어!
2: 돌아와!
1: 천지?
0: 한글 바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테니. 거세다!

0: 우리가 왔어.
1: 거센 해오리 바람이 한글을 가져가고 있어.
0: 막아야 해. 거세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잠자마다. 야 용사 괜찮아?
2: 아니 나의 거세다 공격을 잠자마다로 막아내다니. 한글 용사 두고 보자.
1: 한글 바닥이 파괴됐어.
3: 바에 아가 사라졌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0: 파, 닭.
1: 저장 완료. 파, 닭.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바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가자, 가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파. 닭. 바닥. 바닥. 바닥. 오잉. 바닥에 뭐가 묻어있네. 닦아야겠어요. 휴지가 어디 갔더라.
2: 바닥에 받침 기억 먹어야지. 냥. 냠냠. 슈.
1: 바다. 바다가 되었어요. 시원한 바다. 넓은 바다. 예. 휴. 바다. 바다.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기역을 만나 닭. 바, 닭.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닭.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닭. 끝.
2: 바다에 다에 받침 기역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닥. 바둑.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다에 다에 받침 기역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닥. 바둑. 히힛.
1: 바닥. 바닥. 훈민이와 정음이가 바닥에서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닥을 바다로 바꿔라 한글. 바닥이 바다가 되었어요. 천지가 거세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잠잠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바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닥이 생겼어요. 훈민 정음이 바닥에 앉아요. 훈민 정음이 바닥에 앉아요. 훈민 정음이 바닥에 앉아요.

0: 일까요?
1: 나물, 나무. 얘들아, 다 왔어. 우리 유치원 뒷산에는 나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나물들을 캐볼 거예요.
2: 선생님, 여기 바구니 가져왔어요. 선생님, 여기 삽도 가져왔어요.
1: 잘했어요. 짠! 이건 참나물이에요.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생긴 나무를 찾아봐요. 그럼 출발!
3: 출발! 나물 찾자, 나물!
2: 집에 가져가서 할아버지께 나물 반찬을 달라고 하자.
3: 맛있겠다.
4: 바꿔라 한글.
3: 나물이 나무로 바뀌었어.
2: 우리가 찾은 나물인데.
5: 우린 나물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나물이 나무로 바뀌었어.
3: 나물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나물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찾았어! 땅에 한글이 떨어져 있어! 나와라! 한!
3: 천지?
0: 한글 나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지 않을걸. 원숭이가 한글을 가져갈 테니. 헛! 죽다!
4: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돼!

0: 어깨께! 어깨께! 어깨께!
1: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내가 위로 올라가 볼게.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죽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버리다!
2: 한글을 찾았어!
4: 아니, 나의 죽다 공격을 버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3: 한글 나물에 아가 파괴됐어!
1: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나 물.
1: 저장 완료. 나 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나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자.

0: 맛있는 반찬 해달라고 하자.
1: 좋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나 물 나물 나물 훈민이와 정우미가 캐온 나물. 오늘 저녁 반찬은 나물 무침이에요.
3: 나물에 받침 리을 먹어야지. 냥 냠냠 슝.
2: 나무 나무 아하 나무 나무. 나, 물, 나물!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나, 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 물.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 물. 끝!
3: 나무에 무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나, 물. 나, 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무에 무에 받침 리을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나물 나팔.
2: 나물 나무. 훈민이와 정음이가 나물을 캐요. 나물 반찬 만들어 먹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물을 나무로 바꿔라 한글.

0: 나물이 나무가 되었어요. 천지가 줍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버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나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물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나무를 캐요. 훈민정음이 나무를 캐요. 훈민정음이 나무를 캐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게.
11: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가족 합창 대회.
1: 꺼병이들 왔구나.
2: 네, 여기가 합창 대회 장소구나.

0: 정말 잘한다.
1: 이건 좀 보세요. 이게 1등 상인가 봐.

0: 어찌 멈췄지?
1: 자, 이제 가족 합창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2: 일단 자리로 가자.
3: 어떡해.
4: 요, 왕도 둘이 제일 좋지. 어제도 하나 숨겨놨지.
5: 그치 나무 밑에 숨겨놨지. 좋아, 도토리 모아

0: 정말 잘한다.
1: 자, 다음은 꺼병이 가족의 무대입니다.
2: 우리 차례다.
3: 어떡해.
4: 어? 이게 뭔 소리나?
0: 마주 오빠, 괜찮아?
3: 어떡해, 나 못하겠어.
5: 가족 합창대회인데 마주가 빠지면 안 되지.
3: 하지만 저 때문에 1등 못하면 어떡해요.
0: 우와, 엄마, 딸꾹질 소리도 꼭 재미있는 노래 같아요. 그럼 마주 오빠는 딸꾹질로 노래하면 되겠다.
5: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주의 딸꾹질과 함께 노래해볼까?
2: 좋아요.
3: 좋아요.

0: 가족 합창대회 1등은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꺼병이 가족입니다. 아, 멋진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1: 다 엄마랑 동생들 덕분이에요.
2: 아니야, 마지 형의 딸꾹질 덕분이야.
1: 맞아.
3: 그러고 보니 우리 마지 딸꾹질이 멈췄네.
1: 언제 멈췄지?
4: 상으로 받은 과일 먹을 생각에 멈춘 거 아니야.
5: 달콤한 벌꿀 만들기.
3: 꿀벌들이 만든 꿀이야. 잘 저어 마시렴.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게.
1: 네. 달콤해. 맛있다. 다 마셔버렸네.
6: 나도.
2: 내가 꿀 어디 있는지 알아.

0: 꿀벌들이 만든 꿀인데.
1: 꿀벌들한테 꿀 좀 나눠달라고 하자.
2: 좋은 생각이야.
1: 꿀벌들이 털을 만들고 있어.
3: 해바라기 꿀은 이쪽, 아카시아 꿀은 저쪽.
4: 꿀벌아, 안녕.
1: 우리한테 꿀을 나눠줄 수 있을까?
5: 조심, 조심.
3: 지금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1: 내가 도와줄게.
4: 우리 꿀.
3: 잘할 수 있겠어?
4: 그럼.
3: 많이 모았군. 다음 단계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꿀이 된다. 할 수 있겠나?
4: 네, 대장님. 진짜 끈끈해졌어.
3: 제법인데?
1: 나도.
2: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1: 여왕님.
2: 다시 해볼까?
1: 네.

0: 아들 고맙구나. 이건 선물이란다.
1: 고맙습니다, 여왕님.
2: 얘들아.
3: 어? 이게 다 뭐지?
1: 엄마!
2: 우리 아가들 어디 갔다 온 거야?
1: 꿀벌들이랑 꿀 만들어 왔어요. 이걸로 꿀차 타 먹어요.
2: 우리 아가들이 만든 꿀맛 좀 봐야겠네?
1: 야호!
4: 이불 빨래는 힘들어.
2: 얘들아,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

0: 엄만 닭아줌마네 잠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어?
1: 네, 다녀오세요.
2: 이제 다시 잡는다.
3: 빨리 빨리.
4: 너무 먹겠지?

0: 잡았다. 세지영아, 잡았다.
1: 공기야. 괜찮아.
0: 이불이 더러워졌어.
2: 걱정 마. 털면 돼.
1: 더 지저분해졌잖아.
0: 엄마가 힘들게 빨아놓은 건데 어떡하지?
3: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빨아놓자.
0: 좋아.
2: 행가로 출발.
4: 빨래를 하러 어디로 갈까요? 빨래를 하러 개울로 가지요.

0: 바람처럼 새하얀 빨래 깨끗한 빨래 아이고 다시 빨아야겠네
1: 드디어 멈췄다
2: 어떡해 이불이 완전 엉망이 됐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3: 모서리 아저씨
0: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했더니 이건 내 특별 비법이 필요하겠는걸
2: 특별 비법이요?
0: 바로 빨래 팡팡 이렇게 빨래 위에서 팡팡
3: 우와 팡팡
2: 얼룩이 사라지고 있어
0: 이번엔 방망이로 팡팡
2: 우리도 해보자 팡팡 팡팡
0: 잘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빨아볼까?

0: 아가들이잖아.
1: 엄마다.
2: 엄마.
0: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 이분이네.
1: 이불이 더러워져서 저희가 깨끗하게 빨았어요.
0: 아, 그랬구나. 힘들진 않았어?
3: 진짜 힘들었어요.
2: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4: 이렇게 힘든 빨래를 매일매일 하시다니.
1: 엄마, 정말 감사해요.
2: 엄마!
0: 엄마는 우리 꼬병이들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단다.
1: 다람쥐 이빨이 빠졌어요.
0: 와, 우리 아가들 덕분에 바구니가 금방 찼네. 엄만 주변에 도토리 좀 나눠주고 올게. 잠깐만 놀고 있어.
2: 네, 다녀오세요. 우리 뭐 하고 놀까?
3: 낙엽잡기 놀이하자.
2: 야, 야,
1: 좋아.
2: 으야, 공주, 괜찮아.
1: 도토리가 하나 더 있네.
2: 엄청 크다.
3: 대왕 도토리잖아.
4: 엄마가 이미 도토리 나눠주러 가셨는데 어떡하지?
1: 우리.

0: 왕지에게 선물하는 건 어때?
1: 그래.
2: 좋아.
0: 아, 이상하다. 어제부터 이빨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3: 다람쥐야! 안녕!
0: 꺼병이들아! 대왕 도토리잖아!
4: 내가 발견한 거야. 선물로 줄게.
0: 고마워! 어디 맛 좀 볼까? 어? 이게 뭐지?
1: 다람쥐 이빨이!
0: 이빨? 이빨이 빠졌어!
1: 어떡해!
0: 내 소중한 이빨!
4: 내가 준 도토리 때문에.
5: 이러지 말고 빨리 아거새 선생님한테 가보자.
0: 내 이빨! 내 소중한 이빨이 빠지다니!
4: 아거새 선생님이 붙여주실 거야.
0: 그래, 너무 걱정 마. 이러다 다른 이빨까지 몽땅 빠지는 거 아니야?
5: 안 돼, 안 돼!
0: 내 이빨! 같이 가! 거기서 이빨아! 저기 있다!
4: 오소리 아저씨, 죄송해요. 해바라기 씨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0: 안 돼! 그건 내 이빨이라고!

0: 택배 왔습니다.
1: 이혼이 잘했다.
0: 아, 택배가 왔구나. 이게 웬 이빨이야?
1: 아버지 선생님, 다람쥐 이빨 좀 붙여주세요. 도토리를 먹다가 빠졌어요.
2: 아고사 선생님, 저 이제 도토리 먹을 수 없는 건가요?
0: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 좀 보자.
2: 저 어떡해요.
0: 걱정 말거라. 아가이가 빠지고 형아이가 나려는 거야.
2: 아가이? 형아이요?
0: 그래, 더 커다랗고 튼튼한 형아이.

0: 튼튼한 형아 이빨이 나온다니.
1: 아가새 선생님. 어머, 여기 다 물 있었네.
0: 엄마. 아줌마, 저 이빨 빠졌어요. 이제 형아이가 날 거래요.
1: 어머, 그렇구나. 축하해. 다람쥐가 이제 형아가 되었네.
0: 새 이빨 나면 숲속의 대왕 도토리는 다 내가 먹어야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질문엔?
3: 덥다운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
7: 락토피세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면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역시 염소는 날 좋아한다니까. 우리 염소가 로즈를 좋아할까?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네. 그럼 멍멍이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대. 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지. 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지.

뭐야? 대체 우리 로즈를 올린 게 누구야? 어? 미안하대. 근데 뭐가 잘못인진 모른다는데? 왜 우는지도 모른대.

구급차를 이런 상태로 둘 순 없잖아.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패너 가져다 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무슨 꼴이야?

아, 진정해. 내가 해볼게.

근데 고마, 이게 바로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뭘까요?

느낌이 안 나는데?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1: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니? 오, 다들 참 멋지구나. 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겠지.
1: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또 있다고요.
0: 그럼 이건 누구한테 줄까나?
1: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0: 이런 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1: 어?
0: 이게 뭐야? 다들 표정이 시무룩하잖아.
1: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0: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오! 다들 참 잘했어요. 이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0: 좋은데 유명이니까 완전 최고예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모여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확실해.
8: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6: 당신
8: 우리 모두 8.
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4대 가족.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신나는 뽀로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